우리 궁중음악에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딱 하고 치는 타악기가 있는데요. 바로 박입니다. 좁고 긴 박판 6쪽의 윗부분을 끈으로 엮고 그 아래쪽을 양손으로 쥐고 펼쳤다 모았다 하면서 소리냅니다. 15세기의 악서 악학괴범을 보면 박을 만드는 가장 좋은 재료가 화리, 그 다음이 황상, 산유자, 대추나무 등이 좋다 했고요. 대추나무가 없다면 그저 단단하면서 빛이 좋은 나무는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해 박을 치는 사람을 일러 집박이라고 하는데요. 집박은 연주단의 앞쪽에 서서 전체 음악의 질서를 잡아 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 서서 큰 동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휘둘러야 하는 서양 악단 지휘자의 모습과 많이 다른데요. 연주의 시작과 끝에 박소리를 한 번 혹은 세 번 치면 연주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음악을 시작하거나 마칠 수 있으니 집박의 박소리는 음악의 질서를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박소리 한 번에 음악이 시작되고 박을 세 번 치면 마치는 우리 향악곡의 백미 수제천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1장과 4장을 박소리 한 번에 시작하고 세 번에 마칩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소리 세 번이 유난히 시원하게 들리는데요. 박소리 세 번의 음악을 마쳤습니다. 수재천, 원공명, 정읍 1장과 4장을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 궁중음악을 연주할 때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또 곡 중간중간 전환의 의미가 있을 때 딱 하고 치는 악기 박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여섯 쪽의 나무가 딱 하고 한 번 혹은 세 번 연주가 되면 그 소리에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음악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치기도 합니다. 박의 소리는 이처럼 어쩌다 한두 차례 날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음악적 질서를 담고 있어서 그 소리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15세기 악서 악학괴범 권 7 당부 악기 도설에 박의 그림과 규격, 재료, 제작 방식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좋은 재료가 화리, 그 다음이 황상, 뽕나무죠. 그리고 산유자나무, 대추나무 순인데 그 외에도 단단하고 빛이 좋은 나무는 모두 쓸 수 있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연주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에 쳐서 음악을 시작하게 하고 악절에 따라 박을 치고 또 급히 쳐서 음악을 그치게 한다. 모든 음악의 장단 곡절과 음악의 시작과 마침은 모두 박의 소리에 따른다. 당악과 향악에 모두 쓰인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처럼 악학괴범에 기록돼 있는 박 연주 방식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향악곡의 백미, 수제천을 통해서 박의 소리 시원하게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문고 연주자 장윤서의 삶과 음악 이야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반우반개 반엽입니다. 옛 가집을 보면 반엽이란 곡에 여러 다른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율당, 율당삭엽, 율당삭대엽, 반엽대엽 이런 다양한 명칭이 보입니다. 이 곡의 특징이 앞부분은 우조, 뒷부분이 계면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반우반개 반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 우조의 곡에서 계면조의 곡으로 넘어갈 때 이와 같은 반우반개의 곡이 필요한 건데요. 오늘 들으실 반엽의 노랫말은 남하여로 시작되는 시조시입니다. 남에게 편지를 전하지 말고 당신이 우체부가 돼서 직접 편지를 가지고 오세요. 바로 이런 내용의 시조시입니다. 읽어볼게요. 남하여 편지 전치 말고 당신이 제오되어 남이 남의 일을 못 일과저 하랴마는 남하여 전한 편지니 일동 말동 하여라. 이 곡 중에서 계면조로 바뀌는 부분에서는 속도도 많이 늦추어서 연주하거나 부르는데요. 이 3장을 마치고 간주인 중여음을 연주할 때 속도가 느려지면서 계면조로 바뀌게 됩니다. 여창가곡 반우반개 반엽 남하여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입니다.

남하여 편지 전치 말고 당신이 제오되어 남이 남의 일을 못 일구하저 하려마는 남하여 전한 편지니 일동 말동 하여라. 여창가곡 반우반계 반엽 남하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쥐님께서 어젯밤 열대야에 잠을 못 자다가 밤길 산책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웃집 토토로의 OST 공연이었습니다. 경쾌한 곡이 흘러나오니까 춤추는 지휘자 백윤학 선생이 마치 산책을 하듯이 여기저기 이리저리 무대를 까치발로 돌아다녔습니다. 마들째의 밤을 걷는 선비는 이렇게 한바탕 밤 산책을 하고 나서야 잠을 잤습니다. 잘 때는 산책지기님이 추천한 대로 검고산조를 들으면서 잤습니다. 제가 올해는 파랑새와 산책지기님이 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죠. 늦게라도 조금 자서 기분이 좋아요. 아무튼 산책지기님이 언제나 경쾌하게 산책길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사연 주셨어요. 어제 그 밤에 잘 때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하셔서 제가 검고 제가 상령산 추천해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검은고 음악이 잘 때 깊은 수면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보들마을님께서 수제천을 뜨거운 햇살 속에서 들으니 체감온도가 5도는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무더위 속 송지원님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수제천이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죠. 감사합니다. 또 8239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수제천 곡을 국악산책에서 가끔 들려주셔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수제천을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수제천이 정말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곡이기도 하죠. 체감온도가 5도까지 낮아진다 하시니 정말 좋은 음악입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영산회상의 두 번째 곡 중령산을 해금과 검은고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중령산은 영산회상의 첫 곡인 상령산을 이조하거나 변주해서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상령산과 같은 20박 한 장단의 음악입니다만 상령산보다 약간 속도를 빠르게 해서 연주하죠. 영산회상의 두 번째 곡 중령산 오늘 시원한 악기 편성인데요. 해금과 검은고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고수영의 해금, 윤성혜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해금 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리네요. 영산회상의 두 번째 곡 중령산 들으셨는데요. 고수영의 해금, 윤성혜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분 모두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1056님께서 안녕하세요. 산책지기님.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밤낮으로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네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례 없는 냉방기 사용으로 정전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바로 내일이 입추라는 기쁜 소식을 산책지기님과 나누고 싶네요. 세월이 흘러도 옛 분들이 전

해주신 절기는 흔들림 없는 계절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름은 아직 한창이지만 내일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박의 소리가 울리는 날이네요. 모두 조금만 더 힘내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하트 한 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내일이 입추. 입추라도 여전히 덥긴 하겠지만 그래도 입추라는 가을이란 글자가 들어가니까 마음만이라도 시원해지네요. 내일 가을의 첫 박소리 울리는 날 기대가 되네요. 1056님 문자 고맙습니다. 또 1007님께서도 출석 체크합니다. 우리 1007님 개근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출석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더 듣겠는데요. 이번에는 남창가곡을 골랐습니다. 계면조 초수대엽. 남창가곡의 계면조 곡을 부를 때 가장 첫 곡이죠.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입니다. 훗날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볼모로 가는 과정에서 그 아픔을 노래한 곡입니다. 청성령 지나거다 초하고 어디 메오 호풍도 차도 찰사 구진비는 무어밀고 누이라서 내 행색 그려내어 님 계신데 드리리.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청성령 지나가다 초하구 어디 매요 호풍도 차도 찰사 구진비는 무엄일고 뉘라서 내 행세 그려내어 님 계신데 드리리. 남창가고 계면조 초수대업 청성령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훗날 효종이 되는 이 분이 복림대군 시절에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면서 그 가는 길에 자신의 아픈 마음을 노래한 음악이었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도 격조 있는 우리 음악의 세계에 흠뻑 취해봅니다. 국악산책 화이팅 하셨습니다. 봄봄님 화이팅 소리에 기분 좋아집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대의 예인 장윤서

검은 고연주자 장윤서. 그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제51회 난개 국악 경연대회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오래전에 제31회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 검은고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후에도 그간 전국 국악대전이나 KBS 국악 경연대회 등 여러 경연대회에 꾸준하게 출전해왔다. 지난해에도 같은 난개 국악 경연대회에 출전했지만 1등 장관상을 수상했고 올해에 이르러서야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로써 경연대회는 졸업한 셈이다. 그동안 장윤서가 여러 경연대회에 꾸준하게 나갔던 것은 흔들리는 자기와의 도전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한다. 어떤 목표를 정해두고 그걸 향해 앞뒤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두 발을 땅에 디디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소중한 행위 방식이고 존재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장윤서는 바로 그 행위를 한 것이었고 그것이 이번에 대상이라는 결실을 이루게 된 것이다. 장윤서는 지난 2012년부터 13년까지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검은고 준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악 공부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준단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정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고 자신이 그간 배워왔던 것에서 몇 걸음을 더 크게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후에도 한동안 정악 공부에 전념을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무렵부터 민속악을 더 깊이 공부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김영재 선생께 신쾌동류 검고산조를 공부하면서 산조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이후 신쾌동류 검고산조 이수자가 됐지만 항상 민속악의 그 깊은 경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느끼고 싶어서 민속악 공부를 구체적으로 더 깊이 다시 시작했다. 그러면서 독주회 계획도 세웠던 것이 지난 6월 21일 제1회 장윤서 독주회 무대로 이어졌다. 장윤서는 자신의 제1회 검고 독주회에서 신쾌동류 검고산조와 남도잡가 육자배기와 흥타령을 무대에 올렸다. 힘있고 굵은 선이 세련되고 호쾌한 멋을 지닌 신쾌동류 검고산조는 진양조부터 중머리, 중중머리, 언머리, 자진머리까지 다섯 장단을 32분 내외로 응축시켜서 김태영의 장구장단에

맞춰 연주했고 남도 음악의 진수를 담고 있는 남도 작가 육자배기와 흥타령은 김승철의 아쟁 박종현의 대금 김태영의 장단에 맞추었다. 남도 소리 본연의 생동감 넘치는 울림을 검은 고에 담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산조와 남도 음악의 특별한 성

자그마한 결실을 이루게 됐다. 사실 독주회 일정을 잡아놓은 이후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 첫 독주회라면 누구나 갖는 부담일 테지만 자신을 온전히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가장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렇지만 그런 부담은 독주회를 앞둔 젊은 연주자들이라면 누구나 갖는 자연스러운 부담이지 않은가. 그런 시간을 향해 자신을 채워나가다 보면 내공이 단단히 다져질 테고 그 관문을 통과하면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장윤선은 연주회를 준비하고 무대에 오르는 전 과정을 통해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정리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두 번째 독주회도 꿈꿀 수 있게 되어 내년에는 영산회상 전곡을 연주하는 독주 무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간 심혈을 기울여온 정악곡을 선보이고 싶다. 또 올해 연주했던 신쾌동류 검고산조를 가야금과 함께 병주로 연주하는 무대도 그 다음 독주회 무대에 올리고 싶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됐다. 그래서 장윤서에게 이번 독주 무대는 씨앗을 심고 싹을 틔워 조촐한 열매를 맺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 무대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더 큰 나무를 향해 도전하는 그런 힘을 얻는 무대였으니 무척 소중한 시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은고 연주자 장윤서. 그는 난계 박연의 고향 영동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엄마가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하셨던 영향인지 어린 시절부터 예체능에 관심이 많았다. 가수가 꿈인 시절도 있었다. 학교에 무용부가 있어서 춤을 열심히 배웠고 가끔 힙합도 했다. 국악의 고장 영동 지역의 초등학교답게 당시 5학년 때에는 학교에 국악부가 신설됐다. 당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아 해울소리라는 국악 관현악단을 신설했는데 장윤서는 해금을 맡았다. 해금을 고른 이유는 초등학생다운 이유였다. 해금이란 악기 이름이 예뻐서였다. 해금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당시 난계 국악단 해금 단원이 나와 지도를 해주셨다. 동요 배우기부터 시작해서 신모듬을 관현악단 무대에 올리기까지 했다. 해금 선생님은 윤서의 해금 실력이 좋다 하시면서 어머니께 이 아이를 국악중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해주셨다. 당시의 기억을 해보니 해금이 좋아서 매일같이 집에서 두세 시간을 꼬박 앉아 연주했다. 무용을 좋아했던 윤서에게 꼬박 두세 시간을 한자리에 앉아 연습한다는 건 기이한 일이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하다 보니 엉덩이가 무거워진 것이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정말 악기를 좋아하나 보다 생각하셨고 해금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국악중학교 입학을 추진하셨다. 당시 입학시험 과목으로 시창 청음이 있었다. 장윤서는 합격을 해서 2002년부터 서울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초등학교에서는 윤서의 합격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붙여주기까지 했다. 그렇게 환영을 받으며 입학한 국악중학교였다. 학교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무렵이 됐다. 당시 검은고 선생님이 계셨는데 우연히 마주치자 손을 내미시더니 손을 꽉 쥐어보라 하셨다. 악력 테스트를 한 것이다. 장윤서는 악력이 센 편이었다. 선생님은 윤서의 악력이 좋으니 검은고를 전공하는 것이 어떻겠냐 권해주셨다. 그렇게 해서 검은고 전공이 됐다. 해금 아닌 검은고 전공이란 점이 당시에는 좀 아쉽긴 했지만 선생님의 추천이니 택한 것이다. 중학교 1학년생에게 검은고는 쉬운 악기가 아니었다. 처음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한동안 검은고에 흥미를 붙이지 못하다가 2학년이 되어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를 배우면서 악기에 대한 새로운 재미와 흥미가 생겨났다. 방학 때는 별도로 개인 레슨도 받기 시작했다. 세심한 공부를 통해 검은고의 멋을 발견하게 됐고 검은고에 대한 흥미가 나날이 커져갔다. 3학년이 되자 실력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도 자연스레 생겨났다. 좋은 선생님들께 배우고 눈에 띄게 실력이 좋아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으니 모든 것이 신이 났다. 국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 기말 시험 때 유초신지곡의 상령산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다. 처음에 큰 흥미를 갖지 못했던 악기가 조금씩 흥미가 깊어져 갔고 1등을 하는 경험까지 하니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의 기쁨과 의미, 재미가 실력을 쌓아가는 큰 힘이 됐다. 대학 진학을 하고 김영재 교수의 지도로 새로운 공부가 시작됐다. 3학년 때 동아콩쿨에 나가 금상을 수상했고 4학년 때 전국 국악대전에 나가 장관상을 탔다.

무대 공포증을 극복해보자 하는 생각에 경연대회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니 도전하는 것의 재미도 아울러 느끼게 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진학한 즈음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준단원 오디션을 받았다. 오디션에 합격하여 2012년부터 13년까지는 국립국악원 준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여러 정악곡을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됐고 검고를 더욱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이후 자신의 음악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2016년에 경연대회에 나간 이후 10년 만인 2026년 올해 7월 제52회 난계 국악 경연대회에 재도전을 했다. 그 결과 대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검고 연주자 장윤서, 그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무한한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는 오늘도 검은고 곁을 지키고 있고 검은고 역시 그의 곁을 지키고 있다. 남도 작가 육자배기와 흥타령 듣겠습니다. 장윤서의 검은고, 김승철의 아쟁, 박종현의 대금, 김태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와 흥타령을 장윤서의 거문고, 김승철의 아쟁, 박종현의 대금, 김태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올해 6월 21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있었던 제2

1회 장윤서 검은고 독주회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 검은고 연주자 장윤서의 삶과 음악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장윤서는 올해 7월에 충청북도 영동에서 열린 제51회 난계 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인데요. 그 생각에 계속 검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죠. 내년 하반기쯤에는 제2회 검고독주회를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그간 공부해온 영산회상 한바탕을 연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한 바 모두 잘 이루기 바라고요. 검고 연주자 장윤서의 앞으로의 행보 저희가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312님께서 새싹 문자 주셨어요. 음악 감사합니다. 8월에 생일이 있는데 대박 선물이네요. 유지원 울림. 저와 이름이 같은 분이 새싹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꽹과리 소리의 얼씨구나님도 새싹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은 가마솥 찜통더위입니다. 서울은 39도 웃도는 날씨에 길거리는 사람들이 없네요. 비가 좀 와야 농작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텐데 말이죠. 가급적 실내에 계시고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건강 조심하셔야겠죠. 8239님께서 어깨춤이라도 추고 싶습니다. 춤을 배웠다면 하셨고요. 글동무님 국악 산책하며 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모두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가야금 병차 호남가 전해드립니다. 이선의 가야금 병창, 이태백의 장구장단이 함께합니다.

가야금 병창 호남가 이선의 가야금 병창 이태백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우리 음악과 두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수제천 가곡 영산회상 여미 또 해금산조 잡가 논매는 소리 등 다양한 우리 음악 만나보셨습니다. 궁중음악부터 일하는 소리까지 우리 음악의 스펙트럼이 참 넓다 하는 생각 오늘도 하게 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날씨가 덥지만 우리 음악과 함께 시원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문학은 느리게 세상을 소화하는 일에 가깝고 요약할 수 없음에 방점을 둔다. 사람에 대해서도 집단에 대해서도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한 단면만이 있지 않음을 말하는데 온 목표가 있는 것이다. 정세랑 작가의 산문집 당신의 독자가 될게요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예술만큼은 효율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처지가 생략되거나 대체되지 않도록 말이죠.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정미나의 노래 지나가는 사람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들으면서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눈물 짓고 또 호소하는 사람들 곁을 모른 채 또 바쁘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잠시 소망했습니다. 자, 잘 모르는 대상일수록 한마디로 규정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깊이 아는 건 쉽게 정의할 수 없죠.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내력과 사연을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걸 짧게 요약하는 시대이지만요. 예술만큼은 굳이 장황하게 세상의 일들을 세세히 살펴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을 떠나보는데요.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오랜 시간 문화부 기자로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해온 서원대학교 이광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4주 동안 우리 국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 다시 보기 그리고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박목월의 시 그리고 장사에게 노래로 나그네 함께 듣겠습니다.

박목월의 시, 장사익의 노래로 나그네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서원대학교 휴머니티 교양대학 이광표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면서
1: 네, 잘 좀 부담스러운데요.
0: 뭐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교수님께서는 사실 오랜 시간 신문사 기자로 재직을 네. 하시면서 그때도 문화유산을 꾸준히 소개를 해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0: 지고 계신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지금 청주에 서원대학교라고 있는데요. 이
0: 네.
1: 서원대학교의 교양대학에서 역사, 문화, 예술, 뭐 고고학이나 박물관 뭐 이런 쪽 중심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한
0: 네.
1: 8년째 됐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동아일보에서 한 2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요.
0: 네.
1: 좀 운이 좋아서 또 제가 이제 원하는 바도 있고 그래서 문화부에서 오랫동안 이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0: 네.
1: 그 중에서도 문화부에도 여러 또 파트가 있어요. 뭐
0: 그렇죠.
1: 영화도 있고 뭐
0: 예.
1: 공연도 있고 뭐 문학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문화유산, 문화재 쪽을 맡아서 오랫동안 하게 됐고요.
0: 네.
1: 문화유산 기자를 하다 보니까 공부도 좀더 계속해야 되고 또 전문성도 좀 키우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름 앞으로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관심이 더 늘어날 것 같다. 뭐
0: 네.
1: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0: 벌써 감이 그때부터
1: 네, 그래서
0: 오셨군요.
1: 좀 신경도 쓰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0: 네.
1: 석사 과정도 다니고 박사 과정도 다니고
0: 예.
1: 해서요. 좀 글도 쓰고 뭐 그랬고 그런 과정을 한 25년 정도 이제 했고요. 그 덕분에 또 이렇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그런 행운도 지금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사실 방학 기간이기도
1: 네.
0: 해서 또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원하고 뭔가 체험도 가능하고 뭐 볼거리 혹은 또 배울거리가 있는 곳들을 많이 찾으실 텐데 그러다 보면 박물관, 미술관 이런 뭐 야외 유적지까지도 많이들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특별하게 이번 인문학 산책 코너를 마련해 본 건데 문화유산 중에서도 국보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국보에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시다가 그래도 이것은 아실 거예요. 국보 1호 승례문 이 정도는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지난 2021년에 문화유산 지정번호 제도가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보 1호, 2호 뭐 이렇게 뒤에 붙는 그 숫자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 뭐좀 대강 예측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예.
1: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제 국보 번호가 없어지기 전에
0: 예.
1: 학교에서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봤을 거예요. 국보 1호는 뭐냐? 보물 1호는 뭐냐? 이제 이런
0: 네.
1: 시험 문제가 많이 나죠.
0: 네.
1: 국보 1호 숭례문, 보물 1호 흥인지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야 했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1호라고 하는 게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크죠. 그렇게
0: 그렇죠.
1: 받아들이죠.
0: 네.
1: 그리고 시험 문제도 국보 1호가 뭐냐고 내고 국보 2호, 3호는 안 물어보죠.
0: 그렇죠. 거기까지 계속 공부를 안 하죠.
1: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 국보 1호가 국보가 한 300여 점 있는데
0: 네.
1: 국보 10호,
0: 예.
1: 국보 100호, 국보 200호보다 더 좋은 거다. 국보
0: 아.
1: 1호가 국보 중에서도
0: 1위다.
1: 최고다. 그렇죠.
0: 예.
1: 보물 1호가 한 천여 건이 되는 보물 중에서도 최고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도 맨날 1호만 내니까.
0: 그렇죠.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보 1호를 어떤, 관리 개념의 번호로 보지 않고 등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부작용이 많습니다. 아,
0: 네.
1: 국보 1호는 더 중요하고 국보 10호는 9단계 아래로 덜 중요하다. 뭐 이런
0: 네.
1: 생각들을 하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1996년부터 그 무렵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이라든지 역사 이쪽에 일제의 잔재 같은 게좀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조금
0: 네.
1: 청산하자. 그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정부, 우리나라 최초의 문민 정부였죠. 그때 이제 일제 잔재 청산 등등을 목표로 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복궁에 있던 조선 총독부 건물도 철거를 했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야, 국보 1호로 지정된 숭례문이 국보 1호 국보 1호는 국보 중에 제일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0: 네.
1: 야 국보 1호 숭례문은 나머지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히 가치가

0: 더 높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나라 이제 문화유산의 지정제도, 관리제도가 일제시대 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은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국보 1호 숭례문도 일제의 어떤 잔재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96년부터 국보 1호를 바꾸자. 숭례문보다 더 좋은 거. 뭐 예를 들면 훈민정음, 팔만대장경, 뭐 석굴암. 예를 들면 이런 걸로 바꾸면 숭례문보다 석굴암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어요. 아,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보 1호는 국보 중에 가장 최고여야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런 이제 그래서 국보 1호를 바꾸자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었고요. 또 이제 반론도 나왔습니다. 야, 이 우리가 국보나 보문에 매겨놓은 1호, 2호, 3호, 10호는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관리 개념이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출석 번호다 이거예요.
1: 그렇죠.
0: 1번이 1번 학생이 10번 학생보다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관리 개념이고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 그때 이제 아주 찬반 논란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당시 이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문화재관리국, 지금은 이제 국가유산청이죠. 너무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워, 이게 이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양쪽의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1: 아예 없애는 것으로.
0: 고민 끝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보 1호는 바꾸지 않는 게 낫다. 바꾸지 말자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바꾸고 넘어갔죠. 안 바꾸고 그냥 갔어요. 그랬는데 몇년 흐르니까 또좀 잊을만 하면 국보 1호 바꿉시다. 또 논란이 생겨요. 또 이제 안 바꾸는 걸로 논란 끝에 해결을 하고 또 갔어요. 그러니까 또한 5년, 10년 지나니까 또 어떤 시민단체가 바꿉시다.
1: 이게 끊임없는
0: 끊임없이
1: 논란이죠.
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도대체 번호를 남겨두니까 끝없이 이런 번호를 우열
1: 논란이.
0: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한 2000년대 초쯤부터 아예 국보를 번호를
1: 없애자.
0: 없애자라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거쳐서 2021년도에 이제 국보 보물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무형문화재 등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그런 국가유산에 번호를 넘버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호가 없어지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국보 1호 숭례문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냥 국보 숭례문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칭하면 되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물 1호도 잠시 언급해 주셨잖아요. 서울 흥인지문이 보물 1호였는데 이 역시도 그냥 보물 서울 흥인지문이라고 해야
0: 그렇습니다.
1: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국보가 되고 어떤 것은 보물로 지정이 되는가? 그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0: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유산을 보면 크게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 관점에 따라서 이제 여러 유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유형 문화유산이 있고 무형 문화유산이 있어요.
1: 그렇죠.
0: 예를 들면 탈춤, 판소리 이런 것들은 무형 문화유산이고요. 이 숭례문, 또 흥인지문, 고려청자 이런 거는 형태가 있는 유형 문화유산이죠. 그래서 이제 국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유산 여러 문화유산 중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은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무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형은 빼놓고 유형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있는 유형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여러 전문가라든지 관계자들 또는 뭐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알려진 또는 덜 알려진 이런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0: 유형 문화유산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선 보물로 먼저 지정을 하게 되고요.
1: 네.
0: 물론 이제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1: 예.
0: 그중에 이제 보물 중에서 현저하게 더 가치가 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잘 보존하고 전승해야 된다.
1: 뭐 약간의 희소성 같은
0: 그렇지,
1: 것도.
0: 그렇죠. 희소성도 네. 들어가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국보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죠.
1: 예. 그렇게 해서 숭례문은 국보가 된 것이고 흥인지문은 보물인
0: 그렇습니다.
1: 것이네요.
0: 이게
1: 예.
0: 이제 사실은 숭례문과 흥인지문이 옛날에는
1: 예.
0: 남대문 동대문이라고 불렀어요.
1: 그러니까요. 똑같이
0: 남쪽에
1: 그냥...
0: 있는 문이고
1: 네.
0: 동쪽에 있는 문이어서 근데 이게
1: 예.
0: 원래 제가 아까 우리나라 국보 보물과 같은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이 일제시대 때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1: 네, 예.
0: 그때 일제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지만 조사를 해서 그중에 숭례문, 남대문을 보물, 당시는 국보가 아니었고 보물이었어요.
1: 네, 네.
0: 보물 1호로 지정을 하고 이제 흥인지문, 동대문을 보물 2호로 지정을 했었어요.
1: 아, 예.
0: 그게 이제 쭉 광복이 되고 흘러오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제도도 개선하고 하면서 1955년, 1962년을 거치면서 이제 남대문과 동대문이 두 개가 당시 그때까지는 일제시대 때는 보물 1, 2호였는데
1: 네.
0: 광복하고 우리 전문가들이 보니까 흥인지문, 남대문이 더 가치가 있고 동대문,
1: 네.
0: 흥인지문이 좀 가치가 떨어진다.
1: 네.
0: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1: 네, 네.
0: 그러니까 남대문, 숭례문은 국보로 가고 동대문, 흥인지문은 보물로 가자.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거죠. 1960년대에.
1: 예, 예. 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면서도 그 심의 과정에서 와, 이 어떤 것의 가치가 더 우위에 있느냐를 평가한다는 일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뭐 그간에 그 지어진 어떤 장식, 기교, 그리고 또 얼마나 품이 더 많이 들어갔고 기존에 없던 방식을 썼는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은 해봅니다.
0: 네. 그래서 예. 그 이제 보면
1: 예.
0: 똑같이 한양 도성의 남쪽 문이고 동쪽 문인데
1: 그렇죠.
0: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대문, 숭례문은 가치가 더 높아서 국보로 갔고
1: 예.
0: 흥인지문, 동대문은 가치가 조금 낮아서 보물로 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 네네.
0: 그게 이제 보통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구분이 잘 안 되는
1: 그럴
0: 거겠죠.
1: 것 같습니다.
0: 도대체 어떤 점에서 더 가치가 있고
1: 그렇죠.
0: 가치가 떨어지냐.
1: 네네.
0: 그거를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1: 네.
0: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 문화재라고 하는 것의 가치평가에 대한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우선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지어진 연대가 다릅니다.
1: 네.
0: 이 국보로 지정이 돼 있는 남대문, 숭례문은
1: 네.
0: 1398년 조선 초에 건립이 됐어요.
1: 네.
0: 그래서 1447년도에 수리를 일부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곽, 도성에 있는 건축물 중에는 가장 오래된 거예요.
1: 네.
0: 그런데 흥인지문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진 다음에 대원군 때인 1869년도에 완전히 새로 지었어요. 자, 그러면 숭례문이 흥인지문보다 450년 이상 오래됐죠.
1: 예, 예.
0: 오래된 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문화재, 문화유산에서는
1: 네, 네.
0: 오래된 게 좀 오래된 것이 더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잘 들여다보면 숭례문은 그 조선 초에 지어진 건국 초기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1: 네.
0: 처마라든지 이런 장식물을 잘 들여다보면 단순 명료하고 아주 건강합니다.
1: 네.
0: 튼튼해요.
1: 네.
0: 꾸밈이 없어요. 그런데 흥인지문은 잘 들여다보면 조선이 멸망할 당시에 지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왕조의 멸망기에 지어진 건물들의 대체적인 공통점, 화려합니다. 장식이 많습니다.
1: 예.
0: 치장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치장이 많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절제의 미학, 간결 명료한 것을 좀 더 좋아하죠.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숭례문이 흥인지문보다 전통적인 한국적인 미감에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1: 아.
0: 뭐 이런 거 이거 말고도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예.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하나하나 어떤 기준을 갖고 들여다보면 숭례문이

0: 훨씬 오래됐고 훨씬 더 건강하고 견실하면서 한국적인 미감에 잘 어울린다.
1: 그렇게 설명해 때문에, 주시니까 확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요.
0: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 국보다 이제 이렇게.
1: 그러면 국보 하나 더 살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 계단 중에서 국보로 지정된 계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여기는 어딘가요?
0: 네. 경주의 그 유명한 불국사 있죠?
1: 네.
0: 아마 불국사 하면 불국사를 찍어놓은 많은 사진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1: 네.
0: 불국사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정면 사진을 보면 건물이 보이고 누각이 보이고 그 앞에 계단들이 놓여 있는 사진을 많이 이제 보실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경복궁 죄송합니다.
1: 경주. 예.
0: 경주 불국사의 그 계단들이 있는데
1: 예.
0: 그게 바로 하나는 청운교, 백운교.
1: 예.
0: 또 하나는 연화교, 칠보교라고 하는 것인데요.
1: 예.
0: 이 두 개가 모두 다 국보로 각각 지정이 돼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이유가 있겠네요.
0: 네. 이 청운교, 백운교, 또 연화교, 칠보교는 우리가 이제 가서 보시면 이 계단이 두 단 상단, 하단 이렇게 두 개의 계단이 이제 놓여 있고요.
1: 예.
0: 이 계단을 올라가면 경복 그 불국사 안으로 들어갈
1: 그렇죠.
0: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청운교, 백운교는 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 대웅전으로 들어갈 수가
1: 예.
0: 있고요.
1: 네.
0: 또 연화교, 칠보교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극락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계단이지만 사실은 다리예요. 그래서 교량이라고 하는 교자가 들어가 있는 건데
1: 네.
0: 가서 보시면 그 계단 밑에 아치형으로 통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신라 때는 이 불국사를 지을 당시에는 약 자그마한 연못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물을 연못을 파놓고 그 연못을 넘어서 그 계단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를 밟고 불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 계단은 계단 밖은 어디예요? 속세의 세속의 세계입니다. 이 계단을 밟고 불국사 안으로 들어가면
1: 예.
0: 불국토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건축적으로도 우리나라 어떤 사찰을 가도 이런 식으로 장식돼 있는 경우는 없어요.
1: 네.
0: 이런 이제 불교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또 첫눈에 봐도 뭐 건축에 잘 모르는 사람이 보셔도 너무 아름답죠?
1: 너무 아름다워서
0: 대단히 아름답고
1: 사실 경주 불국사에 가면
0: 그렇습니다.
1: 반드시 네. 이 청운교, 백운교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셨을지라도
0: 네.
1: 이 다리를 건너지 않으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이 대단히 아름답기 때문에
1: 예.
0: 이게 이제 국보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1: 아.
0: 지금은 보존을 위해서
1: 네.
0: 밟지 못하도록 막아놨죠. 그래서 이제
1: 그런가요?
0: 불국사를 우리가 가면 이 청운교, 백운교를 밟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 네네.
0: 옆으로 해서 옆으로 돌아서 옆쪽 담장 옆에 문을 내 가지고 이제 불국사 안으로 들어가서 석가탑, 다보탑을 이제 보도록 만들어 놨는데
1: 그렇군요.
0: 지금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1000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한 거로 돼 있죠.
1: 예.
0: 그런데 이제 이 청운교, 백운교라든지 연화교, 칠보교는 대단히 전체적으로도 아름답고
1: 네.
0: 특히 아름답게 해주는 건축적인 의장 요소가 뭐가 있냐면 난간입니다. 난간이 대단히 정교하고 세련되고 아름답게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불국사에 가시면 안쪽에 들어가셔서 대웅전 앞에 석가탑, 다보탑 보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1: 네.
0: 이 난간,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를 잘 좀 열심히
1: 네.
0: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난간은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통로는
0: 네.
1: 이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0: 그렇습니다. 이제 예. 불국사 안으로 들어가서
1: 예.
0: 대웅전 마당에서 또 극락전 마당에서 이 난간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1: 네네.
0: 위에서 청운교, 백운교를 직접 밟아볼 수는 없지만
1: 네네.
0: 위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으셔도 대단히 멋진 풍경이 나옵니다.
1: 이거를 알고 가면 불국사가 또 새롭게 보일 것 같아서 당장 여행을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0: 제가 최근에 경주에를 잠깐 다녀왔는데
1: 네.
0: 그 난간을 다시 이제 안에서 이제 내려다봤는데 그때 한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학생이
1: 예.
0: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1: 네.
0: 아주 그 모습이

0: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1: 네. 아. 여러분 아직 방학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 경주 불국사에 들르신다면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 이 아름다운 계단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만 위로 올라가서 그 난간에 서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감상해 보시는 거 그리고 난간의 그 디테일도 함께 감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을 한곡 듣고 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로 무용탑 듣고 오겠습니다.

0: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로 무영탑 들었습니다. 무영탑이라는 뜻은 그림자가 없는 탑인데요. 석가탑의 별칭이라고 합니다. 전설에서 유래한 이름이고요.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에는 서원대학교 휴머니티 교양대학 이광표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국보 살펴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백재나님께서 문화유산에는 우열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기저에 물질적인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지정번호가 없어진 이야기를 한참 나눈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고 문자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주 불국사에 있는 국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보탑, 석가탑, 뭐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계단들 역시 국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는데 불국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우리가 이 역시도 이제 역사책, 국사책에서 많이 접하긴 했습니다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지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제 20세기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들의 문화유산이 많이 파괴도 되고 그랬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부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의 문화유산을 나라에 맡기지 말고 인류 차원에서

0: 공동으로 좀 보존하고 네. 전승하고 이제 연구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유산을 개별 국가의 것으로 보지 말고 인류 전체의 것으로 보자 이런 네. 취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기 시작해서 17건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열려서 그랬었죠. 많이 화제가 됐죠.
1: 예, 예.
0: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석굴암 불국사도 있고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판 전도 있고
1: 네.
0: 뭐 종묘 창덕궁 뭐 수원화성 등등 이제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개별 국가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인류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관리하자. 이런 게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어떤 근본 의미. 취지다.
1: 지정되면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0: 지정되면 예. 이제 우선 뿌듯하죠.
1: 그럼요.
0: 자부심이 생기죠.
1: 맞습니다.
0: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관광 문화 관광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관광 수익이 좀 많이 늘어나고요.
1: 네.
0: 그런 수익을 또 문화유산 보존에 이제 또 잘 연계를 시켜야 되겠죠.
1: 그리고 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0: 그렇습니다.
1: 계기가 되는 것이고
0: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통해서
1: 예.
0: 문화적인 그런 어떤 성취감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의 어떤 취지다, 이득이다
1: 네.
0: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1: 네. 자, 우리가 이제 국보 살펴보고 있습니다. 숭례문부터 시작해서 불국사에 있는 다리, 계단까지. 이번에는 전라북도 익산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곳에 아주 유명한 국보 미륵사지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화유산인가요?
0: 네. 이제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1: 예.
0: 많이들 이제 보셨을 텐데
1: 네.
0: 우리나라의 석탑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탑인데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전통적인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탑이
1: 네.
0: 바로 이제 이 미륵사지 석탑인데요.
1: 예.
0: 7세기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하면 미륵사지 하면 미륵사터라는 뜻이죠.
1: 네. 네.
0: 그러니까 미륵사라고 하는 절 건물은 다 사라졌고요. 이제 다 조선시대 때 불에 타 없어지고 이 탑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1: 예.
0: 미륵사터에 있는 석탑인데 가서 보시면 아마 이제 석탑의 그 1층 부분,
1: 네.
0: 1층 부분이 대단히 좀 복잡하게 보일 텐데 이 탑은 우리나라는 원래 맨 처음에 목탑을 지었어요.
1: 네네.
0: 그랬다가 석탑으로 발전을 해 나갔는데 이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 고대 전통 석탑에서 목탑에서 석탑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1: 예.
0: 탑입니다.
1: 네. 그러니까
0: 목탑은 불에 타서 다 없어졌죠.
1: 예,
0: 이미.
1: 예. 네.
0: 근데 이제 이거는 석탑 중에 가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목탑의 어떤 형태 양식을
1: 가지고 있으면서
0: 가지고 있어요.
1: 아, 하지만 예. 석탑으로
0: 그렇습니다.
1: 지어진
0: 아, 그래서 보시면
1: 예.
0: 1층 탑신부라고 하는 몸체를 보시면
1: 예.
0: 문과 기둥 같은 게 표현이 돼 있어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기둥과 기둥을 가로지르는 그런 돌 같은 게 놓여 있어요.
1: 그렇죠.
0: 이런 거는 뭐냐면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1층 안으로 문을 열고 그럼 안에도 또 십자 통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1: 네네.
0: 이런 구조 자체가 바로 건축물 같은 형식인 거예요.
1: 그러네요.
0: 네, 그러니까 나무로 지은 건축물 같은 목탑 흔적이 그대로 이 탑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1: 진짜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이게 무거운 석탑이니까 무거운 돌을 크고 높게 쌓아 올렸는데 그 1층 탑신부라는 그 부분에 빈 공간을 두고 마치 이제 문의 역할처럼 사방으로 문을 만들어 뚫어 놓은 거예요.
0: 네.
1: 그게 이게 이제 탑의 무게를 견디려면 또 기술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 기술이 과연 있었는가 어떻게 이걸 만들게 되었을까 궁금하네요.
0: 네, 고도의 기술인 거죠.
1: 예.
0: 그리고 기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이제
1: 그랬겠죠.
0: 탑을
1: 예.
0: 이제 만들.

0: 드러낸 건데, 이게 뭐 완전히 보편화돼서 어느 지역에서나 다 이런 아주 거대한 목탑 양식의 석탑을 지을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겠죠. 이 백제의 이 석공 기술이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요 무렵의 백제의 어떤 석조 기술, 건축 기술, 공예 기술이 아주 대단히 뛰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석가탑, 보통의 우리 탑들을 보면 큰 돌덩이 몇 개를 올려놓는 거죠. 다듬어 가지고. 그러니까 돌의 개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1: 미륵사지 석탑의
0: 미륵사지
1: 경우엔
0: 석탑은 목조 건축물처럼 기둥도 있고 문도 세우고 뭐 대들보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천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탑들은 10개, 20개 정도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블록 쌓기를 해봐도 알지만 블록을 많이 쌓으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위험하죠?
1: 그렇죠.
0: 예. 뭐 부재 하나만 삐끗하면 건물이
1: 무너지니까요.
0: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당시 백제의 7세기 무렵의 석탑 가공 제조 기술이 축조 기술이 대단히 뛰어났다라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1: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국사 시간에 미륵사지 9층 석탑 이렇게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 6층 정도의 높이의 석탑을 볼수 있죠.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것은 무너졌다는 것인데,
0: 그렇습니다.
1: 그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 지금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복원이, 수리 혹은 복원이 된 것인지,
0: 네.
1: 어떤 과정에 있는지, 궁금해요.
0: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재가 많다 보니까 붕괴의 우려가 이제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됐고요. 이 원래 이 거대한 미륵사에는 탑이 원래 3개가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목탑이 있었고요. 좌우로 석탑 2개가 있었는데, 목탑은 조선시대 때쯤에 불에 타서 없어지고요. 동쪽에 있던 석탑도 무너져서 없어지고요. 이 서탑,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동쪽, 서쪽에 있던 것 중에 서탑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돌아나가만 빠져도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탑이 무너져 내렸고요. 그래서 9층 중에 7층, 8층, 9층은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졌고요. 그리고 한 5층, 6층까지의 부분도 4개 면 중에 3개 면이 거의 무너져 없어졌습니다.
1: 그런가요?
0: 그렇게 이제 무너져서 위태로운 순간이 1915년경 일제시대 때였는데, 이때 이제 일제가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1: 그러니까요.
0: 당시에 건축의 신재료인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그 무너진 면, 6층 중에 3개 면이 무너졌는데, 그 3개 면을 더 무너지지 말라고 콘크리트로 그냥 덮어 씌운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미륵사지 이제 석탑의 모습이죠.
1: 9층은 맞긴 맞는 겁니까?
0: 그래서,
1: 원래 원형이?
0: 네, 이제 정확하게 9층이다라고 단정은 못 짓지만, 전문가들이 탑의 1층, 2층 그 지붕돌 옷개석에 그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체감 비율을 따져보니까 9층이 맞다고 이제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탑이 콘크리트가 들어가니까 대단히 탑에 좋지 않고요. 또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한 2000년도부터 이제 해체를 해서
1: 그 콘크리트 해체
0: 콘크리트를
1: 작업이요?
0: 다 해체를 하고요. 그 원래 있던 돌을 다 체크를 하고, 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해체할 때의 상태의 모습, 6층까지의 모습으로 새로운 부재를 찾아서 집어넣고, 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이 2019년까지 복원 작업을 했죠. 2000년도부터 이제 2001년부터 해체 작업을 했는데요. 해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콘크리트를 잘못 떼내면 원래 돌의 부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1: 그렇죠.
0: 콘크리트와 원래 석탑에 돌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잘못 떼내다 보면
1: 무너지면 또 어떡해요.
0: 무너지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과장된

0: 표현을 쓰면 그 당시에 콘크리트를 해체할 때막 해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치과용 드릴 같이 미세한 걸로 콘크리트를 뜯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탑을 해체하는 데만 10년이 걸렸어요.
1: 콘크리트 해체하는
0: 그렇죠.
1: 데만.
0: 콘크리트 해체하고 이제 돌들을 다 이제 부재를 떼내는데 10년 걸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복원을 할지, 9층으로 복원을 할지, 6층으로 할지
1: 그렇죠.
0: 논의를 거쳐서 해체 직전의 모습인 6층으로 하자 해서 2019년까지 또한 8, 9년의 그 연구와 보수 복원 작업을 거쳐서 2019년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복원 작업이.
1: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은 그 콘크리트를 바르기 직전의 6층 모양의
0: 모습이고요.
1: 석탑이고요.
0: 콘크리트를 떼어낸 그 자리가 있겠죠?
1: 거기는 어떻게 돼요?
0: 그거는 새로운 돌을 가공을 해서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지금은 옛날 오래된 아주 짙은 색의 돌도 있고요. 새로 가공한 화강암, 뽀얀 회색 돌도 있고요. 그런 게
1: 섞여
0: 막 섞여
1: 있겠네요.
0: 있습니다. 묘한 매력이 있어요, 오히려.
1: 아, 그렇군요. 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요. 아까 그 덕지덕지 발라졌던 콘크리트를 해체해서 조사하는 과정 중에 여기서 또 새로운 놀라운 유물이 발견됐다면서요.
0: 네, 그 탑의 1층 맨 바닥에서 이제 사리 봉안 장치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탑에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넣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여기에 이제 사리 봉안기라고 하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금동판에 이 사리를 누가 언제 왜 봉안을 하는지 이 얘기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 건데요. 새겨져 있는 건데 그 얘기는 바로 이 탑을 언제 누가 지었는지를
1: 알수
0: 말해주는
1: 있는 그러네요.
0: 거시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미륵사와 미륵사 석탑은 백제무왕과 무왕의 부인인 신라의
1: 선화공주?
0: 선화공주가 이제 지었다라고 알려져 왔어요.
1: 그랬죠.
0: 그런데 이 사리봉안기, 이 탑에서 나온 해체하면서 탑에서 나온 사리봉안기를 보니까 선화공주의 선자도 보이지 않고 당시 또 다른 왕비 사택적덕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귀족 집안의 딸이 무왕의 왕비였고 이 왕비가 무왕과 함께 이 탑을 짓고 사리를 봉안했다라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1: 잠깐만요.
0: 그래서 네.
1: 그러면 이거 역사적으로도 뭐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그 무왕이, 백제의 무왕이 신라 이제 진평왕 딸인 선화공주와 결혼했다는 것이 후대의 가공일 수 있거나 아니면 왕후가 교체되었다거나 뭐 이런 사실일 수 있는 건가요?
0: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미륵사 탑을 해체하고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 예상치 못한 사리 봉안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백제사를 연구하는 고대사 학계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1: 그랬겠습니다.
0: 야 도대체 선화공주가 무왕하고 결혼을 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선화공주가 이 미륵사와 미륵사 석탑을 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에 엉뚱한
1: 선화공주의
0: 사택적
1: 딸이
0: 덕씨의 딸 왕비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야, 애초부터 백제의 왕자가 적국인 신라의 공주와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1: 말이 안
0: 너무 전설
1: 된다.
0: 같은 얘기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겉봐 선화공주는 무왕과 결혼을 한게 아니야. 라는 의견을 내는 학자도 있고,
1: 있었고.
0: 예. 그래서 이제 대단히 혼란에 빠졌죠. 고대사학계가 한동안 몇년 동안 엄청나게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륵사를 창건한 거는 선화공주는 아닌 게 맞다. 그죠? 그러면 선화공주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무왕의 왕비였느냐, 아니었느냐. 이거는 아직 논란 중이에요.
1: 아직도 해결이 안
0: 네, 해결이 안
1: 났습니까?
0: 됐습니다. 이제 이 사리봉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계에서 약간 절충안으로 가는 거예요. 야,
1: 어떻게요?
0: 우리가 선화공주를 다 부정해버리면 이거 너무 좀 아깝잖아요. 그죠?
1: 아니,
0: 그죠?
1: 아까운 걸 떠나서 역사가 갑자기,
0: 아니, 그리고 이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약간 이제 아직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약간 절충안으로 나온 거는 뭐냐면 야 백제 왕이 왕비가 그 당시에 한 명이었겠느냐 아. 두 명 세 명이었을 수
1: 복수
0: 있다.
1: 복수 왕비설.
0: 예, 그래서 선화공주도 왕비였고 아. 이 사택 적

0: 일단 이렇게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가장 합리적인 추론으로
0: 네.
1: 해석을 하는 것으로 지금
0: 아직
1: 현재까지는.
0: 고대사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또
1: 네,
0: 계속
1: 또뭐
0: 하고
1: 향후 몇
0: 있습니다.
1: 년 후에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이 미륵사지 석탑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우리나라의 고대 시대의 전통 석탑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1: 예.
0: 그리고 가장 오래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탑이 목탑 양식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건축물처럼 보인다고
1: 네.
0: 그랬죠.
1: 예.
0: 그런데 이게 9층에서 무너져 내리고 6층밖에 남지 않고 3개면이 훼손되고 그러면서 콘크리트로 덮였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돌로 이제 복원을 했는데 저는 이 탑이 갖고 있는 거는 그 숱한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시련이죠. 시련. 이 탑이
1: 네.
0: 얼마나 많은 평지풍파를 겪었겠습니까? 그죠?
1: 그렇죠. 예.
0: 그렇지만 힘겹게 다치고 상처 입고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후대에 우리가 다시 어쨌든 최대한 복원을 했죠.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가서 보면 그 뭐라고 그럴까? 상처, 내력. 그런데 그게 뭔가 우리 보는 우리로 하여금 힘을 느끼게 해줍니다.
1: 네.
0: 우직하죠. 그
1: 네.
0: 고통과 시련을 겪고 온 세월의 힘. 저는 그래서 이 탑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석탑보다 석탑 중에서 가장 어떤 우직한 힘을 보여주는
1: 네.
0: 탑이다. 이런
1: 네.
0: 시련을 감내해온 어떤 탑의 어떤 매력.
1: 예.
0: 그게 저는 이 탑의 가장 큰 장점이다, 덕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아, 역시 알고 보면 새롭게 보이고요. 더 사랑의 눈길로, 애정의 눈길로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 복원하는 과정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문화유산을 보수하는 것과 복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0: 어떤 경우는 약간 이제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 예.
0: 기본적으로 보수라고 하면은 이제 일부가 부서졌거나 훼손이 됐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원래에 맞게 이제 수리하는 거.
1: 네네.
0: 요런 거를 이제 보수라고 하고요.
1: 네.
0: 복원이라고 하면 원형 자체가 많이 훼손된 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원형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구를 해서 원형을 추론한 다음에 그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거. 이게 이제 그 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 예.
0: 보수보다 복원이 훨씬 더 어렵고 엄격한 작업이다.
1: 그렇겠네요.
0: 시간도 오래
1: 예.
0: 걸리는 작업이다.
1: 원형
0: 말할
1: 자체가
0: 수가
1: 사라져
0: 있습니다. 네.
1: 버렸으니까요. 예.
0: 이 미륵사 석탑의 경우는 보수 복원이 함께 이루어진 건데요.
1: 예.
0: 전체적으로 보면 해체부터 20년이 걸렸습니다.
1: 복원까지.
0: 엄청난 그 시간이었죠.
1: 자, 오늘 숭례문에서 시작해서 흥인지문, 뭐 보물 흥인지문에서 또 경주 불국사로 가서 그 아름다운 다리들까지 만나보고 또 미륵사지 석탑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국보 알려주실까요?
0: 네, 우리가 전통문화 국보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도자기를 생각하죠.
1: 네.
0: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고려 청작 중에 대표작 한두
1: 예.
0: 점, 그리고 조선 백자 중에 대표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몇 점을 뽑아서
1: 예.
0: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다음 주에도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이광표 교수님과 다음 주에도 한국 국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4921번 쓰시는 분께서 역사 이야기 들으니까 학창 시절 국사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석탑의 상처도 사랑해야겠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의 역사를 듣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3245번 쓰시는 분, 유물을 발굴하면 할수록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발견되니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일들도 참 많이 있겠네요. 라고 또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풀꽃이란 시에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노래했다. 우리 문화유산도 그렇다. 이광표 교수님의 저서 재밌어서 밤새 읽는 국보 이야기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김효영의 생황 꿈꾸는 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잡지를 한 권 사면요, 당연한 것처럼 부록이 따라오곤 했어요. 작은 화장품이나 가방 같은 사은품들이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정작 패션 잡지의 내용이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 부록에 마음이 혹해서 잡지를 집어들었던 적이 더 많았죠. 홈쇼핑을 보거나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치캔에 덤으로 붙어있는 키친타월 하나, 소소한 사은품 하나에 마음이 이끌려서 선뜻 물건을 집어들게 되곤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본래 목적보다 그 곁에 따라오는 작은 덤에 더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작은 사은품 하나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가 넉넉해진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물이 되어주는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가야금 앙상블 오늘의 연

해보셨을걸요? 장 보러 가서 당장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참치캔이나 라면 봉지 옆에 붙어 있는 키친타월 한 롤, 그리고 작은 지퍼백 하나 붙어 있는 경우, 그러면 괜히 그것 때문에 그 물건을 쇼핑 카트에 넣게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경험도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저는 딱 떠올랐던 게 TV 홈쇼핑 이렇게 보다 보면요. 보험 가입하면 고급 선풍기나 공기청정기 준다는 때가 있어요. 이게 웬 횡재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에 나 공기청정기 없는데 근데 그거 비싸던데? 이런 생각 들면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번 상담이나 받아볼까? 이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싶어서 좀 헛웃음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뭔가를 혹해서 샀다가도 집에 돌아와서 정리를 할 때 내가 이거 왜 샀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요. 그 작은 덤 하나를 뜯어내서 찬장에 집어넣을 때 이상하게 그 마음 한구석이 좀 뿌듯하기도 하고 진짜 어떤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근데 괜히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어쩌면요. 우리가 진짜 산 건 물건 그 자체보다는 빡빡한 일상 속에서 그 덤이 가져다주는 작고 소소한 재미였는지도 몰라요. 사실 뭐 거창한 목표나 완벽한 결실만 바라보고 달리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지치는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친 퇴근길에 그냥 뭐 무심코 쳐다본 하늘이 근사했다거나 라디오를 틀었는데 마침 딱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요.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오는 삶의 부록 같은 순간들 분명히 있죠. 우리들 일상 속에도 작지만 빛나는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시간들이 종종 찾아와 주면 좋겠어요. 아니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딸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딸이 정말 선물 같은 존재죠. 딸 심청을 위해서라면 이 몸이 부서져도 여한이 없다는 작고 소중한 딸 심청의 탄생을 기뻐하는 눈 어두운 아버지의 마음 깊은 사랑을 이 곡을 통해서 전해드릴게요. 시점의 노래와 연주로 나의 작은 꽃 한 송이 듣고 옵니다.

시점의 노래와 연주로 나의 작은 꽃 한 송이 듣고 오셨는데요. 영디바라기님께서 맞아요. 세상의 모든 딸은 사랑스러워요. 모든 딸바보 아버지의 마음일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영디바라기님께서도 딸 아빠시잖아요. 따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선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김인설님께서 뜨거운 날씨 음악이 흐르는 마루 출석합니다 하시고 0750님도 함께해 주시고요. 4921님은 저의 하루 중에 보너스 국악방송 음악이 있는 마루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를 또 보너스 하루 중에 보너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트 3개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나요? 김인설님께서 장 보러 갈 때 살 거 안 사고 다른 거 산 기억 나네요.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진짜 나 딱 살 것만 사야지 하고 가서 그것만 딱 사가지고 오는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경우로 따져봤을 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둘러보면서 괜히 한 번 더 손이 가고 뭔가 사은품 붙어 있다고 하면 안 사면 손해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6642님께서 덥다 덥다 하니까 더 덥게 느껴져서 덥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커서 덥다 덥다 하면 괜히 더 느껴지는 것 같죠 그렇게? 물건 살 때 사은품 붙은 물건 사는 우리 주부님들의 생활 방식 배우고 싶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아유 이왕이면 뭐 하나 더 이렇게 붙어있는 거 사는 게 당연하죠. 어차피 품질 똑같고 가격이 똑같다면 이왕이면 뭐라도 하나 더 붙어있는 거 사는 게 이득이다. 아 이런 마음. 그런데 이제 참 그것도 갈 때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야 되는 물건에 이 부록처럼 딱 붙어있으면 정말 그날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런 또 작지만 소소한 기쁨 누릴 수 있는 하루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 중에 보너스 같은 방송,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은실 작가의 아무렇지도 않다는 착각 중에서 일부분 들어볼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착각일 수도 있고 그렇게 믿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용기 있게 마주보는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금자탑에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 번호 이용해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앞서 전해드린 곡이 나의 작은 꽃 한 송이가였잖아요. 이 곡이 아버지의 시점으로 노래한 곡이었다면 이번에도 심청가를 소재로 한 곡인데 이번에는 딸의 마음을 노래한 곡이에요. 심청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어두운 밤길에 환하고 고운 노란 달빛이 멀리 비추어서 아버지가 무탈하시기를 바라는 그 딸의 마음, 그 마음을 달님에게 비는 곡입니다. 비단의 노래와 연주로 달 전해드려요.

비단의 노래와 연주로 달 전해드렸어요. 영디바라기님께서 영디님 아버님도 영디님 무지 사랑하실 거예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맞아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살아계실 때 정말 많이 사랑받았던 그 느낌 아직까지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1178님께서 전북 도청에 외근 나가셨나 봐요. 광장에 무궁화 전시를 하더라고요. 무궁화는 많이 볼 수 없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좋았어요. 분홍색, 하얀색 꽃을 보니 덥지만 산뜻한 오전이네요 하시면서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네요. 아, 무궁화 저는 이렇게 출근하는 길에 동네 길가에 많이 피어있어서 오며 가며 보는데 1178님 아, 오랜만에 보셨군요. 예쁜 흰색 분홍색 무궁화 사진 또 덕분에 날씨 좋은 그 풍경 좋은 사진 만나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내일이 입추잖아요. 영디바라기님께서 이제 날 더우니까 잘 항상 이제 챙겨서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안부 전해주시면서 너무 더워서 내일 입추라는 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공기가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시원해질 때가 오겠죠? 하셨는데 아, 우리 그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맞아. 너 모르고 있었는데 내일 입추야. 이제 시원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구나 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느끼는 게.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아유, 긍정적인 생각 좋습니다.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차분하게 좀 몸의 온도도 낮춰보시면 좋겠네요. 아쟁산조 한일섭류 가운데 진양주 준비했는데요. 한일섭의 아쟁, 이정업의 장구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취침 그리고 한옥찻집. 퇴원하는 날 의사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정문을 나서자마자 아들은 컵라면이 먹고 싶다고 했다.

오랜 시간 병실에서 고생한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자 나는 금세 마음이 무너졌다. 우리는 곧장 병원 지하 편의점으로 향했다. 컵라면 용기에 끓는 물을 붓자 매콤하고 익숙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잠시 후 아들은 나무젓가락으로 면을 크게 들어올려 후루룩 삼켰다. 엄마,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국물은 냄새만 맡게 하고 면도 절반가량 남겼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컵라면 한 젓가락이 그 어떤 보양식보다 강한 회복의 신호였다. 우리가 마주하는 우울은 열등함의 증거가 아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물음은 왜 이렇게 힘든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내 삶을 지탱해야 하는가이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가족의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산책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직접 차려 먹는 한 끼의 식사가 무너져가는 마음을 지켜내는 구원의 힘이 될 수 있다.

자신에게도 분명 있을 것이다. 모진 바람이 부는 날 삶을 붙잡아줄 당신만의 간장 계란밥이. 지치고 힘든 날 그것을 떠올리자. 그것만으로도 삶은 살아갈 만하다. 우리는 흔히 위로를 거창하게 생각한다. 내 마음속 모든 불안을 싹 걷어내줄 누군가가 긴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까지 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위로는 현실에서 자주 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위로는 아주 작다. 지나가듯 건넨 말, 무심코 마주친 풍경, 가벼운 터치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도 그 작은 순간들이 마음을 붙잡아주고 하루를 버틸 힘을 준다. 나는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를 이렇게 바꿔보았다. 내 부정적인 감정들은 들판에 제멋대로 피어난 야생초라고 생각하기로 한 것이다. 억지로 뽑아내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다치지만 너도 자연의 일부구나 하고 그대로 바라보면 하나의 멋진 풍경이 된다. 잡초를 보며 지금은 이런 풍경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태도. 내 감정에 거리를 두는 태도가 곧 회복의 시작이다.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은 그 뒤를 따른다.

퓨전 국악 그룹 풍류의 연주로 소확행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이윤실의 아무렇지도 않다는 착각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작가는 27년 동안 상담과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마주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노라 담담히 고백합니다. 예상치 못한 퇴사를 겪고서야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의사의 당부도 잊은 채 컵라면 한 젓가락에 환하게 웃는 아이처럼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건 그렇게 작고 소소한 순간들인 경우가 많죠. 지치고 힘든 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라면 한 젓가락, 나만의 간장 계란밥 같은 온기는 뭘까요? 아마 천천히 떠올려 보면 다들 그런 존재가 한두 개쯤은 있지 않을까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이은실 작가의 아무렇지도 않다는 착각과 함께 해봤습니다. 유희스카의 노래와 연주예요. 유희스카 축원 보내드리죠.

유희스카 축원 듣고 오셨는데요. 유희스카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1430님께서 요즘 정말 너무 덥네요. 내일이 입추지만 아직 말복은 안 지났어요. 맞아요. 말복이 8월 14일이더라고요. 심지어 베란다에 나가서 그 무엇도 하기 힘들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외출은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면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지구를 좀 더 아끼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일들 많잖아요. 펄펄 끓는 지구를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캠페인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날씨는 아파트 발코니만 나가도 진짜 그 열기가 막 전해져 오니까 그 발코니 문 열고 나가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이제 펄펄 끓는 지구 우리가 더 뜨거워지기 전에 좀 지켜야 되겠다 싶은데 실천 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그 에너지 사용 좀 줄이는 에너지 절약 습관 그리고 또 대중교통 가능하면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일회용 사용하는 거 많이 줄이고 이게 다 이제 못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충분히 실천 가능한 일들이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유념해두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보기로 해요. 두꺼비님께서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최수정님의 나비야 청산가자라는 곡 듣고 반해서 국악방송을 계속 듣게 되셨다고. 맞아요. 우리 두꺼비님께서 이 곡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봤어요. 최수정의 노래 엄진경의 피아노 연주로 나비야 청산가자 1부 곡곡으로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

그레이스 비트 퀄텟의 연주로 완전과 온전 사이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아, 두꺼비님께서 신청곡 고맙습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어요. 1부 끝곡으로 나비와 청산가자 또 좋아하시는 곡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잘 들으셨다니까 좋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이렇게 더울 때는 겨울 영화 보면 좀 시원해요. 더위야 물러가라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그 겨울 막 눈 내리면서 막 그 눈밭 뒹구는 내용의 영화들 있잖아요. 뭐 예전에 오래된 영화긴 한데 러브 스토리 막 이런 거 보면 막 눈밭에 누워서 막 뒹굴고 그러잖아요. 연인들이.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마음만큼은 좀 살짝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겨울 생각하면 아 막 춥잖아요. 저는 추워서 이렇게 어깨에 웅크리고 그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무 추위를 잘 타니까 어깨도 막 뻐근해지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겨울을 진짜 생각하면 그래 괜찮아 이 정도는 겨울보단 나 이러면서 조금 적응을 해가기도 합니다. 맞아요. 김인설님 말씀처럼 추운 거, 막 시원한 거 막 이런 거 보시면서 좀 마음의 온도 좀 낮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7740님께서 아내께서 맛있는 콩나물 비빔밥을 해주셨대요. 드시면서 또 시원하게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신다고. 아 이게 뭐 최고죠. 다른 거 뭐 어디 여행 지금 진짜 한창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기 전주 한옥마을도 관광지인지라 정말 정말 여행객분들이 많으세요. 아 지금이 휴가철이구나 라는 걸 그냥 딱 느낄 만큼 그 정도로 좀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며 또 관광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관광도 좋고 저는 정말 그냥 시원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도 더없이 좋은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시원하게 음악 마루에 앉아서 좀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목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는 시간이죠.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금자탑에 대한 유래.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금자탑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거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좀 수다 떠는 그런 이야기도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샵 0302번으로 어떤 이야기든지 좋아요.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세요. 우물정 0302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죠.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홍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고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 란 보이실 텐데요. 이곳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아, 김인설님께서 겨울 영화 보면 시원해진다라고 하셔서 마음만이라도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이 오기를 바라면서 좀 시원함 느끼시길 바라면서 아, 크리스마스 캐롤송 한번 듣고 갈까요? 이시준 외 여러분의 연주로 징글벨 전해드려요.

이시준 외 여러분의 연주로 징글벨 전해드렸어요. 어떻게 좀 시원해지셨나요? 마음만큼이라도. 김인설님께서 징글벨 들으니 좀 시원한 듯해요. 아, 다행이네요. 두꺼비님께서는 가불성곡 짱입니다. 아, 겨울 느낌을 미리 한번 당겨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니 다행이네요. 아, 근데 이게 또 음악도 시원하게 듣기는 했지만 막상 또 이게 밖에 나가면 오늘도 역시 강렬한 햇빛에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더위에는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뭐 땀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무더위에 바람 한 점 안 통하는 두껍고 무거운 옷을 입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소방관 분들입니다. 장비 무게만 해도요, 약 20kg 정도가 되고요. 공기통의 무게 때문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대요. 그리고 패딩을 입은 것처럼 답답하다고 합니다. 아, 왜 안 그렇겠어요. 근데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잠깐 한 1, 2분 정도를 입었다가 금방 벗었는데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화재 진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철에는 특히 이제 벌집 치우느라고 땀 범벅이 되도록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호복을 입고 땅을 파가면서 벌집을 제거하는데요. 열 화상 감지기 있잖아요. 이걸로 그 소방관님의 머리 체온을 재보니까 순식간에

38도가 넘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38도라고 하면 이제 고열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이야기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고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또 이런 소방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또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득 둘러보면 우리 생활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뙤약볕을 뚫고 물건을 전해주는 우리 택배 기사님들, 배달원님들, 또 아파트 단지 안팎의 안전과 위생을 챙겨주는 경비원님들, 도로 정비하시는 분들까지 참 많은데, 우리가 시원한 데서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이웃들 덕분이죠. 참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시원한 음료 한 잔, 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수인의 연주로 사랑꽃 전해드릴게요.

트윈의 연주로 사랑꽃 감상하셨어요. 6642님이 음악은 아름답고 진행은 화초에 물 주는 듯 평범한 사람들 살아가는 한낮의 마음 쉼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요즘 그 곳곳에 무더위 쉼터 있잖아요. 쉬어가시라고 마련된. 그런데 말씀 들으니까 여기 음악마루는 진짜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마음 쉼터네요. 아우 고맙습니다. 자, 이 무더위에도 건강 잃지 마시라는 마음 담아서 다음 곡 전해드릴게요. 장단 DNA의 소리와 연주로 비나리 굿 듣고 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생명평화를 위하자고 이 정성 이 반전을 드릴 적에 나라에는 국태민안을 점지하고 대한민국 만백섬 각 가정 각대에게는 안가태평을 점지하자. 남생기 여복덕 여생기 남복덕 일진가리를 받아들고 금일 축은을 드리는 뜻은 어느 후손의 명마다 하오리고 어느 자손들

적에 하늘 생겨 땅 생기고 산 생겨 물 생기고 온갖 나무가 생겨나고 길짐승 들짐승 날짐승이 생겨나.

탄생을 하여나니 임명은 제천이라

看那个阿哥介绍，英雄好个的，好些的。 선조님들을 받아서 금일정삼 금일조 근하를 드리시니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0: 마루야, 소식 들었어? 글쎄, 진영이네 아들이 이번에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연속 3관왕을 차지했대. 야, 그야말로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 올린 거지. 번쩍번쩍 빛나는 순금으로 만든 탑이면? 와, 볼만하겠는데?
1: 선배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금자탑이 진짜 순금으로 쌓은 탑이라고요?
0: 아, 당연하지. 금자탑에 금이 순금자 아니겠어? 빛나는 대기록에 순금 탑만큼 잘 어울리는 비유가 어디 있겠어?
1: 저기요, 선배님. 금자탑이 진짜 황금으로 만든 그런 탑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피라미드에서 유래된 말인데, 아휴, 나도 모르겠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가 연속 우승을 하거나 어떤 분야에서 길이 남을 뛰어난 업적을 세웠을 때 우리는 흔히 대기록에 금자탑을 쌓았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가령 메이저리그 통산 수백 홈런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세계 선수권 대회 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라는 것처럼 도저히 넘어서기 힘들 것 같은 독보적인 성과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죠. 앞서 음악의 선배처럼 금자탑에 빛날 금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만든 탑으로 알고 계셨던 분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금자탑은 진짜 금이 아니라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뜻하는 말입니다. 옛날 서양 문물이 전해질 무렵 동양에서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처음 봤을 때 그 생김새에 크게 놀랐다고 해요. 밑바닥은 넓고 위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그 웅장한 삼각 모양이 한자, 쇠금자의 형태와 닮아 보였던 거죠. 즉, 금자 모양의 탑이라고 해서 금자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그 유래입니다. 황금의 금이 아니라 글자, 금자의 모양을 본뜬 표현이었던 셈이죠. 피라미드가 오랜 세월 모래바람 속에서 끄떡없이 자리를 지키는 불멸의 유적이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후세 영원히 남을 위대한 성과를 비유하는 말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금자탑이 아니라 한자, 금자를 닮은 피라미드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알고 들으니까 사막 위에 우뚝 선 피라미드의 웅장함이 머릿속에 절로 그려지시죠?

결마류의 연주로 슈팅스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금자탑이 순금탑이 아니었던 거죠. 한자, 쇠금자를 닮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 오늘 전해드렸어요. 아무리 웅장한 피라미드라고 해도 처음부터 높이 서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 그리고 돌멩이 하나하나가 밑바닥부터 단단하게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는 위대한 유적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루어내는 멋진 성과들 역시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순금 덩어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쌓아올린 그 소소하고 작은 돌멩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겠죠. 오늘 하루 흘린 땀방울과 시간들도요, 훗날 돌아보면 나만의 멋진 금자탑을 이루는 소중한 돌 하나가 돼 있겠죠. 우리가 쓰는 말이

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금자탑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국립국악원의 음악으로 열망 전해드려요.

국립국악원의 음악으로 열망 전해드렸어요. 열렬하게 바라는 것을 열망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속에 품은 열렬한 바람 하나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게 뭐든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끝곡 전해드릴게요. 위즐리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풍악을 올려라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려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첨벙 담그는 순간, 산 정상에서 이마에 땀을 씻어주는 시원한 바람, 이가 시릴 만큼 와그작와그작 씹어먹는 얼음 한 조각, 거기에 살얼음 동동 띄운 육수 한 모금으로 속까지 뻥 뚫리는 냉면 한 그릇까지. 아, 생각만 해도요, 온몸에 더위가 싹 달아나는 듯한 풍경들 있잖아요. 은행이나 카페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좋고요. 더위에 지치는 순간마다 저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시원한 풍경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만으로도요, 답답했던 속이 한결 시원해지실 거예요. 오늘 밤에는 열대야를

시킬 만한 청량한 바람이 좀 불어왔으면 좋겠네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무대 위에서 꽃을 피우는 시간. 국립정동극장의 대표 인큐베이팅 사업 청춘만발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3실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청춘만발은요, 전통 공연 예술 분야의 청년 예술가들에게 첫 창작의 무대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정동극장의 대표 사업인데요. 2017년 시작 이후 지금까지 87개 팀 386명의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며 전통 예술의 새로운 얼굴들을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특히 단순히 순위를 가리는 경연이 아니라 현대무용과 차진엽과 연출가 정진세, 검은고 연주자 박우재 등 공연 예술계 전문가들이 참가팀과 1대1 멘토링을 진행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함께 높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올해 본 경연에는요, 모스, 하머, 포짓, 김혜윤, 가버나움, 저스트 소 스토리, 아트 프로젝트 진까지 모두 8개 팀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또 10주년을 기념해 8월 10일 특별 공연도 마련됐는데요. 역대 수상팀인 첼로 가야금, 헤이스트링, 그루브 엔드가 다시 무대에 올라 대표작을 새롭게 선보이며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전통이 오늘의 감각과 만나 어떤 모습으로 피어날지 청춘 만발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해금 연주자 김연희의 해금 풍류 6, 김영재류 해금 산조가 펼쳐집니다. 해금의 깊은 울림으로 1시간여의 긴 산조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무대인데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이자 서울시 무용유산 사면육각 이수자인 김연희 연주자는 전통의 깊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까지 아우르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해금 연주자입니다. 이번 무대에서 선보이는 김영재류 해금 산조는 현존하는 해금 산조 내 유파 가운데에서도 변화가 가장 풍부한 산조로 손꼽히는데요. 진양조에서 시작해 중모리와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단모리까지 이어지는 긴 호흡 속에서 느림과 빠름, 고유함과 역동성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들려줍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뛰어난 기교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산조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무대로 마련됐는데요. 전통의 어법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감성을 담아낸 살아있는 산조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장구반주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 이민영이 함께하며 해금과 장구가 만들어내는 깊은 호흡으로 한여름밤 풍류의 멋을 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공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화성시 반석아트홀에선 화성시 예술단 기획공

공연, 화음 3, 화성의 음악, 화성을 연주하다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 도시도 저마다의 소리를 품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바다와 들판의 바람소리, 오랜 역사가 스며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면 하나의 도시만의 음악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번 공연은 바로 도시 화성이 품고 있는 풍경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은 화성시 국악단이 연주하고 예술감독 겸 지휘는 김연섭이 맡았습니다. 여기에 김보연과 임준희, 이기숙, 이예진 등 7명의 작곡가가 참여해 저마다의 시선으로 화성을 음악으로 그려냈는데요. 무대에선 화성 빛으로 지은 봄의 행차, 파도의 유희를 비롯해 모두 7편의 창작 국악 관현악 작품이 이어집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마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서울은 어제도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찜통더위인데 가까운 도쿄는 말이죠, 우리나라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울이나 도쿄나 둘 다 폭염이었었는데 갑자기 10도 이상 기온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영향을 주는 기압의 차이라고 합니다.
2: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서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도쿄는 오호츠크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갑고 습한 북동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1: 북상 중인 태풍 돌핀까지 무더위에 힘을 보태면서 우리나라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2: 네.
1: 13호 태풍 돌핀에 이어서 14호, 15호 태풍까지 발생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2: 아하, 정말 끊이지 않네요. 네. 자, 몰려오는 세계의 태풍, 과연 단비를 선물해 줄까요? 제발 선물해 줬으면 좋겠네요.
3: 남해 용왕 우연 득병어요.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가니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구누가 우뚝 휘는 동끈 입은 방끈 아 저놈이 바로 도끼였다. 예, 별주부 하는 말이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조엘라의 난감한에 듣고 왔습니다.
1: 어제 집에 이제 가는데 말이죠.
0: 네.
1: 비가 자동차 앞유리 떨어지는 거예요.
0: 그렇더라고요.
1: 어? 비가 오나 보다.
0: 네.
1: 열 방울 떨어졌을까요? 멈추더라고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0: 저도 이거. 비가 내리는 줄 알고
1: 누가 뿌렸나?
0: 아, 반갑다 했었는데 하긴 하늘이 너무 맑기는 했었어요.
1: 아,
0: 맑은 하늘의 비라서
1: 너무 아쉽더라고요.
0: 에이.
1: 아무튼 지금 북상 중인 13호 태풍 돌핀과 함께 14호, 15호 태풍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이런 무서운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개의 태풍이 폭염을 연장시킬지 끊어내줄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0: 두고 봐야죠.
1: 네.
0: 요즘 이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도 하고 무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기운이 없다, 입맛도 없다 하시는 네. 분들 많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밥은 좀 적게 드셔도 물은 자주 드셔야 되고요.
1: 맞습니다.
0: 그래야 온열질환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또 아무리 더워도 뭐 애들도 챙겨야 되고 나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먹긴 먹어야 돼서
0: 네.
1: 밥은 해야 되는데 밥하기는 귀찮고 참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진짜.
0: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뭔가 이렇게 좀 뚝딱뚝딱 불 없이 뚝딱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여름 음식들 지지고 볶고 삶고 할 것 없이 그냥 전자레인지로 그냥 땡
0: 오.
1: 그런 건 있을까?
0: 뭐가 있을까요? 달걀찜 같은 거 전자레인지로 하시기도 네네. 하던데.
1: 아무튼 요즘 입맛도 없고 하니까.
0: 예.
1: 그래서 이거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0: 불이 필요 없는 간편 메뉴들.
1: 그렇죠.
0: 아하.
1: 지지고 볶고 뭐 할 필요 없이.
0: 하는 거 없이.
1: 불 앞에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
0: 사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배달시켜 먹거나.
1: 예. 예. 아니면 오이냉국? 오이냉국 같은 거?
0: 완제품들.
1: 아무튼.
0: 좋습니다. 그렇다면 불이 필요 없는 여러분들만의 노하우, 그런 간편 메뉴들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지식, 정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나는 요즘에 불 없이 끼니를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
1: 네.
0: 간편 메뉴들 정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0: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파투 시대.
1: 파투의 상사됩니다. 50원의
0: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0: 이명숙 소리로 제주 성주풀이 듣고 왔습니다.
1: 네, 좋습니다. 7664님께서 저는요 마트에 한 봉씩 포장된 두부면, 미역면, 냉면 여기다가 콩물 사다가 그냥 부어 먹습니다. 콩물이기 때문에 여름 건강식, 단백질도 섭취하고요, 시원하고요, 칼로리도 낮고요, 부담이 없어요. 네. 요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하신 분들 실제로도 많이 계실 그렇죠. 거고요. 콩물 사다가 각종 뭐 취향에 따라서 면 사가지고.
0: 네. 네. 그렇게 물론 면은 좋죠. 끓여야겠죠.

0: 생면 위주로 사야죠.
1: 근데 또 다 된 걸 사기 또 애매하고.
0: 네. 아, 면 정도야.
1: 그래.
0: 가볍게 익힐 수 있잖아요.
1: 그것조차 안 한다? 그건 면목 없는 거죠.
0: 그런 면을 먹을 수 없는 거죠.
1: 그렇죠. 그 정도는.
0: 그럼요.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1: 좋습니다.
0: 네, 좋은 방법 감사드리고요. 네. 8288님, 일하면서 두 분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저는 오이 냉국에 국수 삶아서 말아 먹어요. 여름 별미예요. 하셨는데. 너무 좋죠.
1: 여름은 진짜 약간 면 쪽인 것 같아요. 시원한 거.
0: 예. 그리고 오이 냉국. 아, 정말 좋죠.
1: 그렇습니다.
0: 시원하게 한 모금 촥 들이킨 다음에 면 후루루. 오이 싹싹싹 이렇게 식감 더해주면 너무 최고입니다.
1: 8199님께서 저는 오이 참치 비빔밥이요. 오이 썰고 참치 올리고 양념장을 넣어서 비비면 끝!
0: 와, 맛있겠다.
1: 아삭하고 시원해서 여름 점심으로 간편하고 좋아요. 양념장도 요즘을 잘 나와요 하시면서.
0: 오이 참치 비빔밥.
1: 요거는 생각 못 해봤네.
0: 맛있겠다. 어째야 밥은 밥통이 있는 거니까.
1: 그쵸, 그쵸.
0: 푸기만 하면 되는 거고. 오이 참치도 그냥 까가지고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오이 참치 비빔면도 맛있겠다.
0: 맛있겠네요.
1: 비빔면 비빔밥.
0: 네.
1: 이렇게. 오.
0: 요즘에 그리고 진짜 양념장들이 너무 맛있게 잘 나와요.
1: 진짜 잘 나와요.
0: 요거 괜찮네요.
1: 감사합니다.
0: 참치가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1: 네.
0: 단백질이 많다.
1: 그렇죠.
0: 예. 삼계탕보다 같은 양이면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1: 맞습니다.
0: 요 말씀 드렸는데요.
1: 자, 8199님께 저희가 보조 배터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오, 7664님께서 아까 네. 그 면 얘기해 주셨잖아요.
1: 네네.
0: 다 익은 면이래요. 안 끓인대요. 그런 것도 파는군요. 생면처럼
1: 밀폐 용기에 네. 거기 딱 돼 있나 보다.
0: 안 끓여도 되는구나.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그렇다면 완벽하죠.
1: 그렇죠.
0: 네.
1: 와.
0: 콩물 딱 넣어가지고. 아, 최고인데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립니다. 또 볼게요. 4518님. 저는 두부를 얼려 놓았다가요. 나중에 녹여서 들깨 드레싱을 뿌려가지고 차게 먹습니다.
1: 아, 괜찮다.
0: 배도 부르고 고소하고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1: 와, 두부를 얼려서
0: 얼렸다가.
1: 아, 괜찮다. 약간 그 큐브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형태로
0: 그런
1: 잘라서
0: 느낌.
1: 그거를 이제 얼려놓고
0: 네.
1: 이제 드레싱에 이렇게 한 조각씩 이렇게 해가지고
0: 네.
1: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0: 겉은 그래서 살짝 해동이 돼가지고 말랑말랑거리는데 안에 씹다 보면은 그 얼어 있는 네. 것까지 같이 먹으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1: 괜찮네.
0: 샤베트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1: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0: 간단하네요.
1: 그러네.
0: 아, 그러면은 두부 얼릴 때는.
1: 네.
0: 두부 그 콩물이랑 같이 들어있잖아요.
1: 그쵸.
0: 그럼 빼고 얼려야겠네요.
1: 그것도 알려주세요.
0: 어떻게 해야 돼? 그 같이 얼려버리면은 누굴 때 같이 될 거 아니에요?
1: 여쭤봅시다. 4518님께. 자, 일단은
0: 팩에 든 거 팩 그대로.
1: 팩 그대로. 그래.
0: 그럼 녹을 때 그 물 먼저 녹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지.
0: 근데 그거 마셔도 된다 그러던데. 그렇지 않나요? 식용유라고
1: 그러겠죠.
0: 이건 뭐 기호에 따라서
1: 저희 여기서 딱 걸리네요.
0: 그러니까 갈리네요. 네. 여기서 그거 물은 뺄게요.
1: 그것까지 네. 명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네네네네 저희가 막 요리를 둘 다 막 이렇게
0: 잘 못해요.
1: 못해서
0: 네.
1: 진짜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0: 7살 아이에게 알려주길.
1: 네. 네. 맞습니다.
0: 친절하게
1: 일단 유산균 선물은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일단 물을 네. 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아주 디테일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그래서 7664님이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까 면 안 끓여도 된다 그랬잖아요.
1: 네. 다시 돌아갔네요.
0: 거기 물이 들어있대요. 두부면 다시마면에 물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물만 뺏고 바로 먹으면 된대요. 우와, 이런 게 있었구나.
1: 가봐야겠다. 뭐 그런 좋은 정보
0: 괜찮은데요?
1: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진짜. 하긴 요즘은 진짜 회사에서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0: 그럼요.
1: 최소한으로 소비자들이 뭘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드실 수 있게끔.
0: 맞아요.
1: 1부터 10까지 그냥 딱 이렇게 해놓으시는 것 같아. 그죠?
0: 개발팀도 있고 연구팀도 있잖아요. 마케팅팀도 있고. 그런 거 다 신경
1: 감사합니다.
0: 쓰겠죠.
1: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리고 2441님 요즘

0: 실리콘으로 만든 그릇들 있잖아요.
1: 있죠.
0: 그게 요물입니다. 만두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계란찜도 뚝딱입니다. 불이 필요 없어요.
1: 아~
0: 실리콘으로 된 거.
1: 그거 괜찮네.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자레인지로 요리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계란찜도 그냥 거기다 놓고 돌려버리니까.
1: 그렇죠.
0: 깔끔하게 띵 하고 계란찜이 나오더라고요.
1: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6419님께서 저는 짭조름한 명란을 사다가 마요네즈를 듬뿍 뿌려서 쓱쓱 비빈 다음에 김밥에 싸 먹습니다. 오이도 넣고요. 이렇게 하면 맛있고 간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0: 우와.
1: 명란으로.
0: 야, 초밥집 가면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그치.
1: 명란은 짜고 네. 마요네즈는 또 약간 느끼하면서 부드럽고. 고소하고 하니까
0: 네.
1: 믹스 시켜가지고
0: 밥에다가
1: 약간 삼각김밥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그런 진짜 느낌. 약간.
0: 그 초밥집 가면 롤 같은 거 나오잖아요.
1: 롤도 있고 약간 막기 그 안에 들어가는 약간 네. 그런 느낌이기도
0: 약간 그런
1: 하고.
0: 느낌인데. 맛도 있고 확실히 배도 부를 것 같아요.
1: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식감도 오이가 들어가면 훨씬 좋아요.
1: 아, 지금 봉영 씨 엄청 입맛 당기겠네요.
0: 네.
1: 아, 오늘 왜 식사를 안 하고 오셔?
0: 아침만 먹고 나와가지고.
1: 그럼 먹은 거 아니에요?
0: 근데 네. 아침만 점심을 못 먹었다는 얘기죠.
1: 아, 그래.
0: 왜요? 불만이에요?
1: 아니, 난 못 먹었다고 하길래 일어나서 한 끼도 안 먹은 줄 알았어요.
0: 아침은 먹죠.
1: 아, 그래.
0: 저희 아들이 있잖아요.
1: 아, 그래. 알겠습니다.
0: 근데 점심 못 먹고 왔을 때. 이렇게 음식 얘기하는 날이 많더라고.
1: 그렇죠.
0: 너무 너무 다 먹고 싶어.
1: 자, 음악 한 곡도 듣고 와서 여러분들 네.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희철 가단의 쾌지나 징징난의 옹해야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서희철 가단의 쾌지나 칭칭난의 옹해야 두 곡 이렇게 이어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더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954님께서 유부 속에 오이 넣고 크래미랑 두부를 으깨서 넣고 돌돌돌돌 말아서 먹습니다.
0: 오, 맛있겠다.
1: 유부에다가.
0: 와, 이거 누가 먹고 있으면 바로 한 입만 각인데요.
1: 크래미.
0: 이야.
1: 이건 심지어 또 건강식이네.
0: 그러게요.
1: 야, 사진도 지금 보내주셨네.
0: 어, 어떡하지? 와, 좀 한 입만 딱 먹어보고 싶네요.
1: 오이를 김 이렇게 김처럼
0: 맞아요.
1: 이렇게
0: 돌돌 해가지고
1: 싸셨네.
0: 유부의 그 부드럽고 쫀득함과 오이의 사각거리는 식감, 야. 게다가 크래미와 두부가 그 안을 꽉 채우는 그 느낌. 조합이 엄청난데요, 이거.
1: 기가 막히겠다.
0: 아, 맛있겠다. 이거.
1: 여기다가 아까 그 말씀하신 명란하고
0: 가능하지.
1: 마요네즈. 마요네즈 같이 네. 섞은 거 그거 넣어도 맛있겠다.
0: 그러게요.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와.
0: 이거 식사 대용이 되겠네요.
1: 되죠.
0: 네.
1: 저기다가 이제 소면 같은 거 하나 아, 불 없애야 돼요. 아, 됐어. 아. 자. 칠하나 공하나님. 저는 며칠째 식구들이 남긴 돈가스 볶음밥 매기 매운탕 등을 먹고 있습니다. 이 고충 식구들이 알려나요? 여름은 도토리 묵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 밥 없이 먹고 도토리를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도토리 묵밥 좋죠. 진짜
0: 엄마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지금.
1: 남은 거 이거 참
0: 버리기도 아깝고.
1: 그러니까 그냥 버리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0: 아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1: 아 참.
0: 저도 우리 아들이 먹고 넘으면 제가 다 먹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아까워서. 운명인 것 같아요. 받아들이시고.
1: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0: 근데 이제 제일 억울할 때는 이거예요. 이러다 보면 내가 살이 쪄요.
1: 아.
0: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러느라고 살이 찐다고.
1: 아.
0: 운명이죠.
1: 김주부.
0: 아깝거든. 돈가스 그 몇 조각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마지막 한 숟갈씩을 남기는 게 습관인 아, 분들이 있어요.
1: 그래.
0: 이 정도씩은 꼭 남기는.
1: 아,
0: 네. 그래서 조금 빼서 먹잖아요.
1: 네.
0: 그래도 그만큼을 남기는.
1: 습관이네.
0: 습관.
1: 그냥 어쩔 수가 없네.
0: 에, 근데 그 습관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1: 그래.
0: 에, 내가 에이. 먹어야지 뭐. 에이. 예. 8301님. 토마토 썰고 삶은 달걀 두어 개 넣고요. 통조림 옥수수 콘 넣고
1: 네.
0: 참치캔 하나 따가지고 올리브유 한 바퀴 쑥 두르고 채소 과일 넣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1: 야.
0: 빵이 있으면은 이제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아.
1: 기가 막히네.
0: 아까 유부 오이 크림이 네, 넣었던 네, 네, 네. 그것과 이거 둘 다 굉장히 라이트하게 배를 채우면서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1: 우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0: 아,
1: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시원하잖아요.
1: 네,
0: 음식이
1: 아삭,
0: 기본적으로 시원한
1: 아삭하고
0: 예, 예. 토마토 수분 함량이 많은 토마토
1: 아,
0: 게다가 콘과 참치는 못 참죠.
1: 아,
0: 예.
1: 계속 입맛 따시네.
0: 마요네즈 하나 더 옵시다. 마요네즈 들어가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1: 4617님께서 마트에서 파는 닭가슴살을 한번 활용해보세요. 그러시면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채소 곁들여 먹으면 좋다고.
0: 아,
1: 닭가슴살이랑
0: 좋겠네요.
1: 야채 이렇게 싹 해가지고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 머스타드 추가해도 됩니까?
1: 되지요? 됩니다.
0: 머스타드 정도는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 같이.
1: 네. 꽈배기님께서 마트에서 연두부를 하나 사세요.

0: 간장에 참깨 그리고 김가루 같은 거를 섞어서 이렇게 부셔가지고
1: 예.
0: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에다가 과일 찍어 먹어도 든든합니다.
1: 맞아요.
0: 그건 맞아요.
1: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연두부에 오리엔탈
0: 네.
1: 소스를 뿌려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0: 맛있죠?
1: 네.
0: 맞아, 맞아.
1: 아, 참깨 김가루 넣어가지고. 아, 맛있겠다.
0: 좋은 정보들 너무 감사합니다.
1: 입맛 도는데요.
0: 칠하나 공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 2kg 쪘어요. 우리 집 남자들 반찬 2회를 안 먹어요.
1: 그렇죠. 마지막 그 2회를 안 먹는 거예요.
0: 야,
1: 두 숟갈.
0: 참. 5138님, 에어프라이기에 빵을 돌리고 새우를 돌리고 치즈를 쓱 올려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불이 필요 없어요. 하시면서.
1: 맛있겠는데요.
0: 저건 진짜 최고겠다. 새우만 따로 이렇게 팔잖아요.
1: 팔죠.
0: 네, 팩에
1: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1: 예.
0: 그거에다 치즈 올려서.
1: 냉동새우는 비싸지도 않아요.
0: 저 개인적으로도 감바스를 너무 또 좋아해서.
1: 아, 감바스.
0: 아, 근데 그건 또 불이 있어야
1: 아,
0: 되니까.
1: 그쵸. 그건 또 졸여야 되고.
0: 죄송합니다.
1: 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행여라도 형수님한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감바스 좀 해줘. 어우, 눈치 없이.
0: 근데 그렇게 하면 좀안 해주는 거.
1: 그럼 어떻게 해요?
0: 여보, 그 뭐더라고? 새우랑 그 약간 매콤하던 그 뭐지?
1: 아, 감바스?
0: 그렇지. 그 되게 맛있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1: 그래. 다음에 해줄게.
0: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여보, 감바스 그 새우 있나?
1: 아, 없어.
0: 아, 그래?
1: 응.
0: 그 태국 고추 그거 있나?
1: 없어. 지난번에 자기가 다 먹었어.
0: 계속 얘기해요.
1: 아, 그래요. 직접 해
0: 근데
1: 본 적은 없으세요?
0: 해보잖아요?
1: 네.
0: 그 맛이 안 나요.
1: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던데.
0: 그 미세한
1: 예.
0: 그 디테일의 그 끝이 안
1: 그쵸.
0: 나오더라고요.
1: 모든 음식은 항상 그 디테일이죠.
0: 근데 이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쓱 대동하는 거죠. 야, 선우야, 감바스 먹고 싶다고 해. 감바스는 먹어본 적도 없고
1: 예.
0: 매워서 못 먹는데도 엄마 감바스에 좀
1: 바로 할것 같은데 아빠 시켰지? 바로 할것 같은데
0: 자 이게 제가 사는 방법입니다.
1: 이게 땡수작이죠.
0: 그렇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1: 1820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는요 월남쌈을 잘
0: 이거 최고죠.
1: 드세요. 채소를 썰어놓고 소스만 있으면 돌돌 말아가지고 먹으면 시원하고 좋죠. 아,
0: 와
1: 월남쌈.
0: 월남쌈은
1: 와.
0: 진짜 자기 취향대로 할수 있어요.
1: 맞아요.
0: 좋아하는 야채, 좋아하는 뭐 고기 등등등 해가지고.
1: 저는 행여 샤브샤브
0: 와.
1: 집을 가더라도 항상 세트를 월남쌈 세트를 시켜요.
0: 좋죠.
1: 예, 월남쌈으로 먹어야 맛있더라고.
0: 라이스페이퍼에 그싹 해가지고.
1: 맞아요.
0: 너무 좋죠.
1: 아, 오늘 그게 제일 땡기네요. 월남쌈. 떡 선물 드립니다. 1820님.
0: 저는 감바스가 먹고 싶어요. 자,
1: 뭐 이렇게 봤어?
0: 자, 무더운 여름에 또 시원한 공연장도 좋은 피서지 가운데 하나이고요. 여러분께 공연 선물 드리고 있지요. 월요일 오픈런 초대석에 들러주셨던 종합예술인 김솔지 씨가 공연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열리는 연극 말린 고추와 복숭아 향 립스틱 공연인데요. 부산에서 열려요.
0: 그렇습니다.
1: 영화의 전당 하늘영 극장에서 열리는 이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 분당 두 장씩 혼자 가지 마시라고
0: 네.
1: 두장 선물 드리니까 친한 친구와 가족과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2호의 노래 연주로 사랑꽃 듣고 오겠습니다.

0: 1호의 노래 연주로 사랑꽃 듣고 왔습니다.
1: 상큼하지 않나요?
0: 상큼해요.
1: 네. 네. 이민진 씨의 목소리.
0: 그렇습니다.
1: 너무 매력적이고요. 7439님. 오이 미역 냉국도 불 필요 없습니다. 한 통 만들어 놓으면 밥 먹을 때도 좋고 국수 말아 먹어도 좋고요. 저는 살짝 새콤하게 만들어서 먹습니다. 아. 저도 약간 새콤한 걸 좋아합니다. 새콤한 거. 오이 냉국은 약간 새콤, 시큼도 한 숟갈 들어가면 좋죠. 네, 맞아요. 그런 쪽으로.
0: 이사희님이 새가 달아든다. 헤이. 문자 진짜 이렇게 왔어요.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1: 부산 청취자.
0: 안녕하세요. 밭두지기 두 형, 형제님 안녕하세요. 애청자 헤이에요.
1: 어서 오세요.
0: 27일에 어? 병동 생활을 마치고 차분히 청취합니다. 헤이 이렇게.
1: 어디 아프셨어요?
0: 어머나.
1: 그 사이에?
0: 27일 동안 병동에 계셨다고요?
1: 지난번에 통화했었을 때만 해도 아주 건강하고
0: 가만있어봐.
1: 멋진 목소리셨는데
0: 그 버스 운행하신다고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1: 오호.
0: 괜찮으신 거죠? 지금 마치고 지금 청취하신다고 하니까.
1: 네.
0: 병동 생활을. 세상에.
1: 그럼 안 되는데. 어쨌든 마쳤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0: 네네네네.
1: 예.
0: 아이고 참.
1: 이제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사이님 건강하세요. 헤이.
0: 8288님께서 봉영 씨 오늘 유난히 시장하신가 봐요. 맛있는 거 두 분 다 사드릴까요?
1: 와.
0: 말씀만이라도
1: 그러니까요.
0: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 봉영 씨가 오늘 별안간에 커피 한잔 산다고.
1: 아 예.
0: 그러네요. 뭐 대박 실수를 뭐 하나 하려나? 아니면 했어요? 뭐?
1: 아니 안 했는데.
0: 왜 이렇게?
1: 한번 사고 한번 쳐요.
0: 뭘 또 사거리?
1: 이슈거리 한번 만들어봐. 에이. 기사 한번 뜨게 만들어봐요.
0: 할 용기도 없으면서.
1: 맞아. 할 용기도 없고. 겁이 많아서 못합니다.
0: 아무튼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아무튼 무더위에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0: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 점심 먹고 나른하면 파도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커피 사고 싶다. 똑딱이 퀴즈. 노래하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이것저것 이놈저놈 묻지마 따지지마. 우리 모두 파도한테 달려간다. 파도의 상사디아.
2: 숙소 어르신.
3: 어, 장구마.
2: 아우, 점심도 거르시고 어찌 이러셔요?
3: 장구마, 날이 더우니 입맛이 없구나. 그 누가 보리밥에 열무김치 넣고 비빔밥이라도 해주면 좀 살겠다.
2: 알겠사옵니다, 숙소 어르신. 요즘 보리가 풍년이라 농민들이 판로를 걱정하고 있다는데 잘 됐네요. 제가 보리밥을 지어서 잘 익은 열무김치 준비하겠사옵니다.
3: 아구, 잠깐만. 네가 좋아? 열무 좋아? 보리도 좋아? 어이구, 좋다. 대사처럼.
2: 노래를 조금만 더 정성스럽게 하면 더 좋겠사옵니다. 아, 그리고 숙소 어르신, 대표적인 K건강식인 보리밥은 쌀에 비해서 혈당지수도 낮아서 혈당관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3: 그렇지. 보리도 열무도 혈관에도 좋고 장에도 좋지. 거기에 달걀 후라이 하나,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바퀴를 휘두르면은 단백질부터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식이섬유까지 아주 완벽한 한 끼가 될 것이야.
2: 숙소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숙소 어르신은 열무 보리 비빔밥을 드시고 저는 열무 비빔국수를 먹겠사옵니다.
3: 뭐? 열무 비빔국수?
2: 그렇사옵니다.
3: 잠깐만, 나는 둘 다 먹고 싶구나.
2: 숙소 어르신, 방금 전까지 입맛이 없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3: 아니다. 누가 입맛으로 밥을 먹느냐? 한국인은 밥심이지.
2: 그럼 밥을 드셔야죠.
3: 어서 준비하거라. 그리고 저기 저 한국인의 K에피타이저로 풋고추도 좀 준비하거라. 된장 찍어 먹기.
2: 입맛이 없다 그랬는데.
3: 어서 준비하거라.

0: 송은주의 소리로 경기 작가 추린가 듣고 왔습니다.
1: 한희정님께서 숙수어른이 약간 대길이 필도 나고요. 장인어른도 섞인 것 같다 그러고.
0: 예.
1: 장금이는 혹시 오키인가요?
0: 오키도 됐다가 예, 상컬리도 됐다가 예. 뭐 그렇습니다.
1: 그래도 예. 나름 이상화 김봉영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0: 그러게요.
1: 다른 게 섞여가지고.
0: 예.
1: 네. 알겠습니다. 연습을 더 해야겠네.
0: 연습한다고 이게 되나요?
1: 안 되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0: 네.
1: 자, 그나저나 이제 날이 덥다 보니까 입맛 없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입맛 없더라도 끼니는 잘 챙겨 드셔야 돼요.
0: 그래요. 조금이라도.
1: 예. 드십시오. 보리, 열무 이런 것도 혈관에도 좋고요. 장에도 좋지 않습니까?
0: 네.
1: 이런 거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국가유산청이 20년째 동결 중인 국능 관람료를 손본다고 합니다. 11월 공개 토론회를 거쳐서 새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인데요. 국능 보존 관리와 관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궁은 임금과 왕실 가족이 거주하며 정무가 이루어지는 생활 업무 공간을 뜻하고 릉은 왕과 왕비의 무덤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궁궐의 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0: 궁궐이라는 이 단어의 궐은 뭘 뜻하냐고요? 자, 1번 궁을 둘러싼 성문, 담장.

0: 궁이라는 뜻. 2번 궁 옆에 사는 신하들의 집. 3번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을. 자, 궁궐에서 궐. 궐은 뭘 뜻하냐? 이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궁을 둘러싼 성문, 즉 담장이냐? 궁 옆에 사는 신하들의 집이냐?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을이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얼핏 쉬울 것 같은데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0: 그러게요.
1: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 아파트의 거주 비율이 높다 보니 요즘엔 찾아보기 힘든, 특히 도시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0: 그렇죠.
1: 네,
0: 저는 구렁이를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네요.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0: 구렁이
1: 좋다.
0: 이렇게 뭐
1: 넘어가죠.
0: 요리 쇽 저리 쇽 이렇게 맞아요. 잘 빠져나가는 사람을, 이야, 쟤는 진짜 구렁이 여기 넘듯하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구렁이를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1: 어, 좋다. 아유, 나 어깨 지금 이겨왔나 봐. 슬쩍.
0: 예. 아, 괜찮아요. 예. 오늘 커피를 사셨기 때문에. 아, 예, 미리 사시더라고요.
1: 예.
0: 예.
1: 네.
0: 봉혁 씨가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최대한의 어떤 뭐 반란 뭐 그런 거죠.
1: 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0: 지금이 요 정도가 맥스잖아요.
1: 아, 그렇죠. 힌트는 예. 이게 맥스입니다.
0: 예, 그렇죠.
1: 아, 어깨. 아, 이게 왔나?
0: 좋다.
1: 아.
0: 너무 좋다. 진짜 신선하고.
1: 아, 근데 구렁이 좋다.
0: 왜 내가 그 생각 못 했지?
1: 자, 여러분, 구렁입니다. 구렁이. 요걸 넘어가잖아요. 그죠?
0: 예.
1: 예. 아, 이건 결정적인데.
0: 자.
1: 또 있어요?
0: 저기 흡연하지 말라고 하죠.
1: 네? 네.
0: 이게 뭘 하지 말라는 거죠?
1: 흡연이요?
0: 네. 땡배.
1: 네?
0: 땡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1: 아,
0: 네, 요것도 힌트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힌트 좋아요. 두 분 반갑습니다. 일산모쟁이님 들어오셨고, 아, 어서 오세요.
0: 감사합니다.
1: 이제 그 예전에 마을에서 이렇게 살 때 네.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까치발로 슬쩍 여기에 이렇게 시선을 올려가지고
0: 그쵸.
1: 있나?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0: 그죠.
1: 옛날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이게 아주 많이 나오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0: 아, 좋은데요, 힌트가.
1: 아, 그래요?
0: 아, 너무 좋다.
1: 아, 그래요? 네. 어깨
0: 좋다.
1: 이게 왔나?
0: 쏙쏙 옵니다.
1: 그쵸, 벼락이죠, 벼락.
0: 자, 예. 그러면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궐에서 궐은 1번 궁을 둘러싼 성문, 담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궐은 궁의 출입문 좌우에 있는 망루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성문이나 담장을 뜻하는 말로 쓰였고요. 올리긴 올려야죠. 궁릉의 관람료.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어요.
0: 네.
1: 네.
0: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1: 계속 있었는데. 네. 공개 토론회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0: 네.
1: 자, 떡 선물은 8312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1: 네.
0: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하나.
0: 똑딱이 똑딱똑딱.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능소화에 이어서 요즘 여름꽃인 백일홍이 땡볕에서도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백일홍은 꽃이 100일 동안 붉게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하죠. 화단이나 화분에서 보는 국화과, 한 해 살이 풀인 백일홍도 있지만 여러 해 자라는 이 나무도 백일홍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화초인 백일홍과 나무인 백일홍은 서로 다른 식물인데요. 붉은 꽃을 피워서 목 백일홍이라고도 불리는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0: 1번 은목서, 2번 배롱나무, 3번 붉은병 꽃나무. 자, 붉은 꽃을 피워서 목 백일홍이라고도 불리는 이 나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힌트 나갑니다. 어른들은 거의 100% 안 하지요.
1: 설마.

0: 아이들은
1: 놀릴 때
0: 김벙영 김벙영 흠흠 하면서 네. 혀를 내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입속에 넣었죠. 그랬을 때 하는 그 단어와 매우 조금 흡사합니다. 김벙영 흠흠 이거와
1: 아우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아. 상화 씨가 먼저 해 버리니까 아이고

0: 땡겨.
1: 거의 씨름에서 표현하자면 거의 이건 업어치기네요.
0: 아,
1: 네. 대가마치기 약간.
0: 아직 커피 안 하는데.
1: 아 좋아 좋아. 아 힌트가. 아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네요.
0: 아이 감사합니다. 네.
1: 아, 좋은데요.
0: 너무 부끄럽네요. 네. 아 정답으로 메롱나무라고 하실 분 계시고요.
1: 아니 아니요. 음목서 메롱나무 붉은 꽃 꽃나무 붉은 병 꽃나무 중에 하나예요. 네네.
0: 아유.
1: 그리고 예. 저는 아이들이 놀릴 때 이렇게 했고 봉영 씨는 아이고 여기가 이웃집이 땅을 사면
0: 그쵸. 아이고. 사촌이 땅을 샀어.
1: 이렇게 되면
0: 진짜 5386님 메롱나무라고.
1: 저기요 선생님. 저기요 선생님. 음목서 배롱나무 붉은 병 꽃나무
0: 빨리 보내려다 보니까 선물 내 거야 하시다 보니까
1: 발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예. 아 오늘 우리 봉영 씨가 진짜 힌트가 좋네요.
0: 정답은 메롱 아니고요. 배롱나무가 정답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헤이 하시면서 이사인님도 맞춰주셨네요.
1: 배롱나무 꽃이 진짜 예쁘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보란 듯이 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배롱나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간지럼 나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4831님이 아, 그렇군요.
1: 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네,
0: 김치 선물
1: 저는 2349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자 1부 끝곡 월드뮤직 트리오 상생의 비나리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몇 잔데 자 이런 사발 생긴 남선은

0: 44,000 조왕 대신 낙궁에는 금덕비우고 울뚝은 물대장군 울뚝몽은 용겨부인 결옥동의 세우가시고
1: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요즘 쇼핑몰로 바캉스 가는 몰캉스족이 많다 그래서 나도 어디 시원한 데 없을까 찾아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세계도서관 정보대회를 기념하는 K-콘텐츠 특별전이 열리고 있더라.
1: 맞아. 10일부터 부산에서 2026 세계도서관 정보대회가 열려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마다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대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K-콘텐츠전을 하는 거지.
0: 10월 6일까지 K-콘텐츠전이 열리는데 한 권의 책에서 온 세계로라는 주제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뿌리를 도서관이 기록물로 확인하는 전시라더라.
1: 멋지네. 세계도서관 정보대회는 도서관 올림픽이라고도 한다는데 올해 주제가 변화를 이끄는 도서관이라더라.
0: 서울 도서관도 참가해서 서울 야외 도서관을 소개하고 부산 해운대 도서관도 야외 독서 공간인 계곡 책방을 운영한다던데 도서관에서 더위는 피하고 책을 만나는 것도 좋겠다.
1: 좋지.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 그게 바로 피서고 풍류지, 풍류.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6일 목요일 2부 첫 곡은 묵직하게 출발해봤어요. 임준희의 묵향 듣고 왔습니다.
1: 네.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도서관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전 세계 도서관과 관련 정보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도서관 올림픽이라는데요. 인공지능 AI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대회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이 도서관은 뭐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진짜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을 지키는 또 핵심 기반이기도 하죠.
0: 네.
1: 우리나라 도서관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45개 업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전시회도 있다고 합니다.
0: 당연히 K 콘텐츠들을 만날 수가 있는 K 컬처 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산으로 도서관 올림픽을 보러 가시는 것도 좋고요.
1: 네.
0: 아니면 뭐 가까운 우리 동네 도서관을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 삼아서 시원하게 놀러 가는 것도 좋죠.
1: 네. 네. 자, 어이구야 지금 6186님께서 핵심 코너라고 수영 씨 어서 오시라고 벌써부터 인사를 해주시네요.
0: 기다리고 있대요.
1: 핵심 코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우리 김수영 성우를 기다려주고 계시네요. 지금 네.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아이 한사 반소리 해레본
0: 눈대목 극장
2: 반슐랭

0: 태풍이 열풍을 일으키는 건지 돌파구가 시급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한 주일의 돌파구, 목요일의 돌파구. 자, 오늘도 판슐랭 김수영 성우와 함께합니다. 시원하게 인사해 주시죠.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핵심 김수영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사실 뭐 우리 방송의 네. 코어지 코어. 아, 김수영 씨.
0: 너무 더워서 네. 네. 웃음이 사라질 정도예요. 진짜.
2: 진짜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너무 습하고 습하고 더워서.
2: 그냥 찜질방에서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0: 진짜.
1: 거의 그 수준이죠 지금. 네.
2: 네. 제가 그래서 걷다가 땀이 네. 이렇게 날 거면 운동하자해서 운동하러 갔잖아요. 아,
0: 진짜 그 정도예요.
2: 운동하는 게 더 시원해요. 네.
0: 그래서 지금 우리 김수영 성우의 어깨가 진짜 무겁습니다 진짜.
1: 무섭다고요?
2: 제 어깨가요?
0: 아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니까 아, 네. 네. 네. 오늘 또 책임지고 재밌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갑자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1: 그러니까 무서우시는데?
2: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1: 이 무더운 예. 여름을 그러면 뭐 수영 씨는 어떻게 좀 슬기롭게 보내요? 방법이 있습니까?
2: 이미 웃으시는데요?
0: 내가 다 맞춰볼까?
2: 가장 슬기로운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예?
2: 가장 슬기로운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뭐죠?
2: 안 나가야죠. 그늘에 있어야죠.
1: 슬기롭다.
2: 네. 지금 어디든 실내를 가야 합니다.
1: 하긴 진짜 그렇긴
2: 나가면
1: 해요.
2: 나가면 안 돼요. 네. 지금.
1: 그렇긴 해요 진짜.
2: 어떻게든
1: 일찌감치 수영 씨는 지금 이 폭염을 대비하고 네. 있었어요. 그죠?
0: 몇 년 전부터.
1: 분명 몇 년 뒤에 폭염이 올 거야.
0: 봄이 오건 가을이 오건
1: 그럼 난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0: 여름이
2: 그럼요.
0: 오건
2: 건강관리 해야죠.
0: 겨울이 오건 네.
2: 건강관리 잘해야죠.
1: 알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우리 수영 씨와 함께.
0: 잠시만.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심청이가 이제 인당수에 빠져 들었죠.
2: 네, 붕덩까지 갔죠. 네. 옥황상제와 남해 용왕의 심청이 구출 작전이 오늘 이제 펼쳐질 텐데요.
0: 맞아요.
2: 판소리 앨범 눈동극장 판슐랭. 뜨든 뜨든 뜬뜨른 뜬뜬뜨르르 심청이 구출 작전 만나보시죠.

0: 왕은 심낭자를 수궁으로 인도하라라라.
1: 알겠사옵니다. 별주보와 장수들은 용궁 가마를 대기시켜라.
0: 그 내 앞에서 목소리를 깔지 마시게나.
1: 알겠사옵니다.
0: 내가 옥황상제인데.
1: 저는 용왕입니다.
0: 그나저나 물 한 방울 붙이지 말고 심낭자를 다시 육지로 보내주거라.
1: 알겠사옵니다, 옥황상제님. 자, 작전을 개시하라.
0: 심청이.

0: 왕자는 눈을 뜨시오. 우리는 남의 용왕께서 보낸 장수와 시녀들이니 놀라지 마시고 가마에 오르시오.
1: 신랑자를 가마로 모시겠사옵니다.
2: 아니, 저는 천한 인간으로 어찌 감히 용군 가마를 타오리까.
1: 옥황상제 분부이오니 만일 가마에 타지 않으시면 저희는 수궁의 죄를 면치 못하나이다.
0: 어서 가마에 오르시지요, 신랑자.
3: 소궁 모습 훌륭하다. 하늘 신선 선녀들이 심소절을 보랴오고 좌우로 모셨는데 학은 타고 새를 타고 고래도 타고 팔선녀들이 좌우로 모셔가니 수궁궁 수정궁 들어가며 흥겨운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한다.
2: 와, 정말

0: 정말 별천지 같아요.
1: 보석궁.
0: 오늘 두 분 다 왜 그러세요?
1: 보석궁궐은 해와 달과 별빛과 가싸 없고,
0: 아, 네.
1: 수궁 임금 남의 용왕은 인간 오복을 다 갖추셨지요.
2: 예, 맞습니다. 시장하시지요?
0: 어머.
2: 밥상, 술상 차려가옵니다.
0: 어머머머머, 세상에. 이건 세상 음식이 아니네요.
1: 앞으로 3일을 이리 잔치로 모실 것이고 5일이 축제가 될 것이니 편히 쉬시옵소서.
2: 맞사옵니다. 쉴 때 쉬시더라도 사의 용왕이 시녀들을 보내 문안을 여쭙겠다 하옵니다.
0: 세상에나, 이러실 것까지 없는데.
3: 이렇듯 심청이가 수궁에서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고 있을 적에 승상 부인은 심청이와 이별하고 애석함을 못 이겨서 심청이 초상을 머리맡에 걸어두고 때때로 살펴보는데,
2: 아이고 청아, 우리 심청이 초상화가 어찌 저럴꼬? 갑자기 검게 변하고 그림 속 귀에서 물이 흐르다니, 아이고, 아이고, 이것이 죽었구나. 아이고, 이를 어이할구나. 심청이 초상화 빛이 다시 밝아졌구나. 청아, 누가 너를 건져내어 목숨이라도 구한 것이냐?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 바다 먼 먼 길 소식을 어찌할까? 아니지, 여봐라.
4: 네, 마니.
2: 그래, 오늘은 심청이가 인당수로 들었나 보다. 제사상에 올릴 것들을 좀 장만해다오.
4: 예.
2: 내 심청이가 떠나던 강가를 찾아가 불쌍한 영혼을 한 잔 술로 위로할 것이다.
5: 심청이 정신 차려. 나는 진세 천인으로 어찌 감히 용궁 교자를 타오리까? 시녀등 여짜오들, 상제의 분부오니 만일 아니 다시 오면 우리 수궁은 죄를 면치 못하나이다. 사양따 못하여 교자 위에 올라앉으니 시녀등이 모시고 수정궁으로 들어갈지. 외에도 장헐 시고 천상선관 소녀들이 심소조를 보랴오고 좌우로 모셔난디 태극을 찐 학을 타고 간디 생단 타고 구름 타으려 적송자며 사제아 탄 칼선 여궁과 구례 탄 이적선 정의 동자 홍의 동자 쌍쌍이 모셔 있고 얼궁 항암하고 선녀 남악부인 팔선녀들이 좌우로 모셔나니 수정궁을 들어가며 궁악을 갖추고 올지 왕자진호 봉피디 곽처사 죽장구 서견자 커브그리고 장대안그 옥통수 해강의 해금이며 완조의 그 휘파람 겹타고 지옥의 지옥 등파사 부어사 우지공 재련궁을 곁들여가 누구리 울지온당제악은 풍악소리 수궁의 진동헌다. 궁궐을 바라보니 별로 천지세계라. 주공 배우론 응천을 상지 삼간이 유군의 수상헌 비인간지 오복이다. 산호주렴 백구간상 광채절란허다. 선녀들이 나열하여 주안을 갖추고 올채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 호박병에 천일조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돌을 덩그렇게 구현해 3일에 소

0: 자, 마님 제사상 다 차렸습니다요.
1: 그래 그래, 술 한 잔 올리자꾸나.
0: 예예.
1: 심소저야, 청아, 아깝구나 우리 청이. 늙은 부친, 눈 어두운 것이 평생의 한이 되어 물고기 혼이 되니 하늘님은 무슨 일로 너를 내어 죽게 하시고 어이하여 죽는 너를 못 살릴 거나. 애 끓는 안타까움, 너를 죽어 모르건만 나는 살아 한이로구나. 생각할수록 슬프구나. 아휴, 향을 피우거라.
0: 예, 마님.
1: 청아, 청아.
2: 아따, 승상부인이 이 강가에다가 누각을 짓고 에. 매월 보름마다 제사를 지낸 것이인지 에. 벌써 가만히 있어보자 한 3년은 됐네.
3: 그러지, 누각 이름이 망사대라고.
2: 망사대.
3: 딸 자식이 살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지은 거라더만.
4: 그래.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도 십시일반으로 돈 조금씩 내갖고 불쌍한 심청이를 기리는 타루비 눈물 비석을 세우면 어쩔까?
3: 아유, 그러면야 좋지. 그러면 저 타루비에다가 눈먼 부친 봉양 다 하고 몸 바쳐서 효도했다 요래, 어? 요래 비문을 아이고. 새기면 좋겠구만.
4: 참말로 맴이 아프다. 아퍼.
5: 아니, 뭐라고요? 우리 청이가 수궁에 있다고요? 아, 나는 청이 엄마로서 지금 당장 수궁으로 내려가 내 딸 청이를 봐야겠습니다.
6: 옥황상제의 영이어던 그 행이 오직거리 사해 용왕이 각각 시녀를 보내어 조석으로 문안하며 조심히 각별할지 그때요. 승상부인은 심소제를 이별하시고 애석한 물 못 이기어 그리지었은 화상족자를 침상하려 누가 때때로 징업하시던 예전에는 족잡빛이 허리어니 감바지며 귀에 무려 그러고는 승상부인 기가 막혀 가이고 이거 죽었구나. 아이고 이러고 이럴구나. 이러더시 탄식을 적 이었고 촉자빛이 완전히 새로우니 이라서 건져내어 목숨이 나살았느냐. 그러나 창에 번번 기를 소식이나 알겠느냐. 생각다 못하여 시비를 불러 분부하시되 얘야, 오늘은 심낭자가 분명히 죽었나 보다. 지음물이나 좀 장만해라. 떠나든 강도를 찾아가서 불쌍한 영혼을 한 잔 술로 위로하리라. 그날 밤 삼경시에 주원을 갖추어서 집에 들여갑시고 강도 당도하여 술 한 잔을

말로치해진다 심소주야 심소주야 아까보다 심소주야 늙은 부친 눈어둔 게 평생의 관이 되어 여보가 혼이 되니 하나님 분 무삼일로 누를 때여 죽게 하시며

무살진 거나 무궁한 나에게는 떠난 죽어버려건 만다는 죽어주하니다 주유향혼이여 제시하이니라 시문에 꼬주시할 적 하나님은 따지어터요 제물을 들으시엔다 피울과 다리의 힘에 걸려 수심을 먹으면 물결이 잔잔하여 느끼는 것 정산이 작정하여 큰 누가 스르어 건널 부인이 기가 막혀 심소재로

0: 수백금 돈을 내어 강가에다 망사대를 짓고 매월 상망으로 3년까지 지진에게 허시는데 토하중 사람들이 또한 심소재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기어 망사대 앞에다 탈우배를 세워놓고 글지어 새겨 쓰듯 치위기친 패상하노요 살신성효향용궁을 연파말지 상심벽하니 방초연윤한 불궁에라 뜨레어 새겨로니 오고 가는 행인들이 비문복구하지 우는 사람 없는지라. 그때의 심소재는 수정궁에 머무를지 하루는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하강을 하시는니 이는 심청의 어머니 곽씨 부인이 죽어 광한전 옥진 부인이 되셨는디 심청이 수궁에 왔단 말을 들으시고 모녀 상봉차로 내려오시겠다.
1: 김현수의 소리로 심청가중 승상부인 탄식하는 대목, 그리고 그전에는 오종숙의 소리로 심청가중 용궁 당도 대목 듣고 왔습니다.
2: 김현수 선생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네. 이사이님이 야, 연기가 아주 실감이 아, 사정없이 드네요.
3: 그러니까요.
2: 헤이, 대단하다고

0: 집에서.
1: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현수 선생님?
0: 너무너무 진짜 옛날 선생님들은 그 이면을 잘 살려내시는 것 같아요. 네, 김현수 네, 선생님부터 네. 해가지고 진짜 많은 선생님들이 네, 네. 송만갑 선생님도 그러시고 네. 네.
1: 동초 선생님이시죠.
0: 네,
1: 지금 동초제의 뿌리 근간 아니시겠어요?
0: 그렇죠. 그리고 김현수 선생님이 이제 제자분이 오정숙 선생님이시고
1: 맞아요. 예. 동초제 라인이 쫙 그 이어지는
0: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1: 아까 잠깐 그 듣는 동안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김현수 선생님을
0: 제가 팬이거든요. 네.
1: 정말 잘
0: 그리고 이제 판신랭이 그래서 참 좋아하시는 게 네. 재밌게 쉽게 풀어 드리기 때문에 이 판소리가 이제 좀 들려요 하시는 그래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1: 8288님께서도 세 분의 연기를 보는 이 시간이 정말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요. 진짜 네. 행복해요 하셨고.
0: 네. 네.
1: 그러면서 상원님 여자 연기 빵 터져가지고 지금 화장실을 와가지고 웃고 있어요.
2: 화장실까지 가서 얼마나 터지셨길래.
0: 8288님 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 그리고 지금 훈둥어매님께서는 병원에서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0: 아이고.
1: 혼자 라디오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2: 아.
1: 앞에 병원에서 이제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이고. 지금 혼자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듣고 계시다고.
2: 어머. 이 정도로 덥진 않으세요? 괜찮으실까요?
1: 네, 수술 잘 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봉영 소리꾼은 배가 고파야 지대로 소리가 나오는 분이 하셨는데
0: 역시
1: 아, 그런가요?
0: 예술가는 역시 배고파야 돼요.
1: 굶주리고 네. 네.
2: 절실해야 합니다.
1: 그래 쉬어야 돼. 네. 마셔.
0: 자, 퀴즈.
2: 네.
0: 퀴즈 가야죠.
2: 판소리를 해본 눈대구극장 판슐랭 퀴즈. 심청이가 인당수로 뛰어든 지 3년의 시간 동안 승상 부인은 제사를 지내고 누각을 지어 심청이를 기리자 마을 사람들이 그 누각 앞에 눈물의 비석인 이것을 세우죠.
1: 네.
2: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1번 연회비, 2번 타루비, 3번 점비.
0: 연회비냐 얼마씩이야? 타루비냐 좀비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승상부인 목소리로 뭐 연회비를 세워라 혹은 타루비를 세워라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0: 아이고 불쌍한 우리 청이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다가 우리 청이를 기리는 연회비를 연회비는 걷어야 되는데 그리고 타루비를 세워라 좀비를 세워라.
1: 아 정말 하나밖에 없죠.
0: 네.
1: 예, 대사 잘 들으신 분들은 더더욱 잘 아실 테고.
2: 네.
1: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신봉사가 여기 가서 혼자 이제 목 놓아 우는 장소가 이렇게 마련이 된 겁니다.
2: 아하.
0: 그럴 수밖에 없지 뭐.
1: 에이. 하레비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사레비도 좋고 네. 자 여러분들 정답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네? 맞춰주시면 마무리할 때 발표할게요.
0: 네. 자 성우님 두 번째 가야죠.
2: 가야죠.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범곡의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1: 네.
2: 산길이 험하고 나무가 많아서 호랑이가 많이 살았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만날 호랑이는 어떤 호랑이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서서요 서서요 날이 춥죠.
3: 아이고 말해 뭐예요. 그냥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아이고 춥다. 아 그 못 보던 얼굴이구만. 어디 범곡에 넘으시오?
4: 아이 그렇긴 한데 초행길이라서 그 어째서 그 여기가 범곡에로 불리는지 난 참말로 그것이 궁금해요.
3: 아이고야 여기가 그 산길이 워낙에도 험하고 나무가 많아서 옛날부터 호랑이들이 그냥 많이 살아서 그래요.
4: 이미...
3: 아 이 주막도 범곡에 넘는 길손들이 허기도 달래고 목도 축이는 거의 그 휴게소라 일하고 손님이 많은 게라고.
4: 의미 호랑이가 나와버려?
3: 어째? 아이고 참 무섭소?
4: 아예
3: 호랑이?
4: 아예
3: 무서울 땐 뭐다?
5: 아 무긴 어? 뭐야 옛다 막걸리다. 자 딱 한 병만 더 먹고 어서들 가버리라고.
3: 아따 주모 우리가 그 범고개를 원투 넘나?
5: 그렇다고 해도 범고개를 우습게 보면 큰일 나지. 아 해가 지면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아 이거 못 들었어?
4: 아이고 이거 정말이오 주모.
3: 범의 범의 사내가 어찌 그리 겁이 많소. 응? 범이 내려오면은

0: 내가 그냥 그놈 허리를 그냥 잡아채가지고 그냥 등배지기로 하다가 그냥 내던져 죽었어 그냥.
1: 어미 씨름을 넣으셨어?
0: 오메메메 이래 봬도 내가 지난 단원날 씨름으로 황소를 받은 사람이오.
1: 오미
0: 아 그리고 게다가 저기 스님도 한 분 계시니까 오미. 마음이 이렇게 참 놓이지 않소.
2: 나무 관세음보살 소승 만약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려 한다면 불법으로 물리칠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0: 야 우리 스님 진짜 말씀 한번 든든하십니다. 아 근데 저기 구석에 어린애가 하나 있네. 옆에 있는 어르신의 손자인가?
3: 아가,
4: 예.
3: 너는 저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너도 저 봄고개를 넘는 것이냐? 아이 날이 이리 추운데 옷을 어찌 그래? 에? 집신도 달아가서 발가락이 다 나왔구나. 밥은 무겁고.
4: 아니요, 괜찮습니다.
3: 아이고, 저 주모 여기. 고기 좀 넉넉하게 넣어갖고 이 아이에게 국밥 한 그릇 주시오.
5: 예.
0: 저 그 손자는 아닌 모양이네.
1: 근데
4: 할아버지, 근데 저는 돈이 없는데요.
3: 이 할애비가 사줄 것이니 걱정 말고 묵기나 그거라. 아이 맞바람에 개눈 감추도 다 먹었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4: 13살이고 순돌이라고 합니다.
3: 순돌이?
4: 네.
3: 아이 너 어찌 혼자 이 험한 범고개를 넘으려는 것이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4: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3: 아이고.
4: 그래서 오촌 당숙집에 얹혀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밥도 자주 굶어서 범곡에 넘어있는 외가에 가려고 도망쳐 나왔어요.
3: 아이고. 외가에는 누가 계신 것이야?
4: 몰라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범국에 너머에 외가가 있다고 해서 그냥 찾아가는 길이에요. 외할머니 없을지도 몰라요.
3: 아이고 저런 저런 그 가도 가는 길이니 그 나도 저 범국이를 넘을 것이야 그러니 함께 네. 범국에를 넘어가자꾸나.
4: 네, 좋아요.
3: 이 늙은이 혼자 가는 것보다는 말동무도 되고 좋지 않겠느냐?
5: 아유 저 다들 늑장 그만 피우고 어여들 빨리 그냥 출발하시구랴. 이러다 날 다 처물고 그냥 진짜 호랑이 나타나 부르겠어. 네. 아이고 근데 아유 갑자기 웬 눈이 이렇게 내려? 아유 아무튼 그 조심들 하셔.
1: 지 눈보라 때문에 그냥 앞이 보이질 않구만 이거.
2: 나무 관세음보살 저기 바위 밑에 동굴 보이시오. 일단 눈이라도 피합시다.
1: 아이고 그래. 자 그러면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갖고 이 불이라도 피웁시다.
0: 그럽시다. 아이고 따숩네 따숩아. 역시 스님이 동굴을 찾으셨기 망정이지. 아니면은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이 그냥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요.
2: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저의 본업이지요.
6: 왔다.
5: 조금 안카인다. 왔다 조금 왔다. 여자 호랑인가?
6: 어이 오늘 좀 통이 약한데. 아이고.
5: 좀 많이 날카롭다.
6: 좀 날카로운 호랑이다. 세상에. 아이고 동굴이 그냥 다 흔들리네. 아이고 이거 어찌까이. 아이고 저렇게 그냥 큰 호랑이 있는데 본 적이 없는데 산신 호랑인가? 아이 저기 신은 꾸냥만 그 호랑이가 오면은 등배지기로 뭐 던져버린다 어떻게 하겠다 막 그랬잖아. 오늘 빨리 나서 보시오.
0: 이 양반 진짜 저렇게 큰 짐승을 내칸 것이 어찌 상대가 되겠소?
1: 아야 간다 그랬잖아.
0: 저 스님
2: 예.
0: 저 부디 불법으로 저놈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2: 부처님께서는 본디 살생을 금하셨소이다.
0: 아니 사람 목숨이 먼저지 그게 뭔 소리여? 저놈의 호랑이가 왜 꼼짝도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야? 이러다가 우리 모두 잡혀 먹을 것이니 그 누구 한 사람이 희생을 좀 해줘야겠어.

0: 있어.
1: 아이고, 그래 배가 부르면은 다른 사람은 해치지 않을 것이니 그게 좋겠어.
0: 나는 집에 아이가 여섯이라. 내가 죽으면은 그 아이들은 굶어 죽소.
1: 나는 평등 노모를 모시고 있으니 어머니보다 먼저 죽을 수는 없소. 나는 오대독자요. 조강지처 정상과부가 웬 말이오.
2: 나무 관세음 보살, 소승은 여러 신도의 시주를 받아 불당을 짓는 중이라 이를 끝내지 못하면 부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오.
0: 아니, 꼬맹이.
3: 네.
0: 너 봉양할 부모도 딸린 가족도 없는 건 너뿐이네. 어쩔까? 나다 싶으면 해야지. 가야지. 어쩔까?
1: 아이고, 얘야. 우리를 살리는 셈 치고 네가 나가줘야겠다. 응?
2: 얘야. 사람의 목숨은 인연을 따라 태어나고 사라진다는데 네가 우리 모두를 살리고 죽는다면 나무 관세음 보살, 큰 공덕을 쌓는 것이니 소승이 정성을 다해 극락 왕생을 빌어주마.
4: 아이고, 그만 들으시오. 어째 부모라는 사람들이 스님이라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호랑이 밥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오. 이거 참, 어른들이 힘을 합쳐 아이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부모 없는 아이라고 죽음으로 내몰다니 부끄럽지들도 않소.
0: 그러면은 그렇게 아이가 불쌍하시면은 노인장이 대신 나가면 되겠구려. 여러분, 안 그렇소?
2: 옳소.
4: 죽는 게 두려운 건 아니오만 내게는 부모 없는 외손 녀가 하나 있어. 내가 죽으면 그 어린 걸 돌볼 사람이 없소이다.
0: 아이, 어르신, 여기 사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까는 막 나를 꾸짖더니 이제 와서 변명하시고. 아이, 나가시오. 나가.
3: 잠시만요. 할아버지, 제 목까지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제가 갈게요.
4: 아니. 순돌아, 안 된다. 내가 가마. 순돌아, 거기서 가라.
0: 아이고, 결국엔 같이 가시네.
4: 순돌아, 거기서 가라.
3: 할아버지, 동굴이 무너졌어요.
4: 아, 그러게나 말이다. 아, 눈이 그렇게 오더니 이 사달이 났구나.
3: 할아버지, 호랑이가 저쪽 산으로 가고 있어요.
4: 저 범은 우릴 잡아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착한 너를 살리려고 산신령께서 보내신 게로구나.
3: 아니에요. 할아버지 같은 분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4: 순돌아.
3: 예.
4: 외가를 찾아가도 반겨줄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했지. 그렇다면은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내 외손녀는 어려서부터 오라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노래를 불렀다 한다.
3: 아니, 정말 저를 데리고 가주시는 거예요?
4: 오늘부터 내가 네 해레비가 되어주마. 그러니 너도 내 손자가 되어주렴.
3: 아, 너무 좋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0: 가자 집으로 가자. 예쁜 여동생 만나러 집으로 가자.

0: 김영동 작곡의 초원 듣고 왔습니다.
1: 네. 수영 성우는 진짜 연기 신입니다.
2: 감사해요.
1: 사실 우리가 지금 수영 씨 목소리에 섞여가지고 연기하는 건
0: 그쵸.
1: 영광이죠.
2: 아유, 그렇죠. 저도 영광입니다. 진짜.
1: 월드 성우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저 두 분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냥 아유. 예.
1: 좋다 분위기.
0: 8288님께서 네. 예. 배가 아프게 웃네요. 그만요, 그만요. 구연 동화, 아 동화 구연 하면 네네. 저도 자신 있어요. 오.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 보고 싶어요.
2: 어머나.
0: 8288님.
2: 그럼 우와. 호랑이 역 드리면 되나요?
1: 오늘은 호랑이가 약간 날카롭더라고요. 약간 암컷인가요?
2: 맞아.
0: 암컷이고 새끼가 근방에 있는
2: 아~
0: 그 호랑이에요.
2: 어머,
1: 새끼를
2: 어머.
1: 지키기 위한
2: 어머 느껴졌어 네. 어머
1: 야 디테일 보소
2: 표현 됐어
1: 네. 우와.
0: 배가 고파서가 아니죠
1: 네.
0: 내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호랑, 어미 호랑이의
1: 네.
0: 울부짐? 을 상상했었습니다.
1: 아~ 네. 야,
0: 그렇습니다. 진짜?
2: 울부짖음 아니고 울부짐이요.
0: 울부짖음. 그만 넘어가야죠.
2: 어떤 체육관 이름인 줄 알았어. 울부짐.
1: 괜찮네.
2: 연슬랭 퀴즈 정답 발표할까요?
1: 좋아요, 좋아요.
0: 연애비 3만 원.
1: 자, 정답이 네. 연애비인가요?
2: 네. 심청이가 인당수로 뛰어든지 3년의 시간 동안 승상보이는 제사를 지내고 누가 그러죠? 심청이를 기리자 마을 사람들이 그 누가 앞에 세운 눈물의 비석은 바로 2번 타르비였고요.
0: 그렇습니다.
1: 타르비.
2: 네, 선물 받으실 분은 8564님 보조 배터리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충전 잘하세요.
0: 네.
1: 1078님께서는 타르비 심청가의 내용들이 더 잘 들어와서 참 좋네요 하셨고 네. 7807님 판슐랭을 듣다 보면요 이 네. 더위가 그냥 시원해집니다.
2: 아,
1: 정답 연애비였는데

0: 웃자고 아, 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
1: 더 웃겨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정말 못
0: 오늘
1: 말려 정말.
0: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2: 진짜. 네. 아 이제 방송 마치고 저희도 한번 체육관 울부짐으로
1: 연예비 내려가야죠.
2: 아, 이 더위 한번 또 물리쳐 봐야지. 아 좋습니다. 어 수영 씨 너무 고생하셨어요.
1: 네네.
2: 요즘 너무 더우니까.
1: 어 네.
2: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1: 예.
2: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월드 성우 김수영 성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어헤. 자 기록적인 무더위에 네. 경복궁 수문장들도 교대 의식을 중단했다고 하던데 그럴만하죠. 그래야죠.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네. 지금은 물, 휴식, 그늘이 최고입니다.
2: 네. 자 이제 끝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장서윤 한응원의 동백 듣고 오겠습니다.

0: 장서윤 한웅원의 동백 일부분 듣고 왔습니다.
1: 네. 참 이 목요일이 참 김성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네. 그냥 진짜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고
1: 맞습니다.
0: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함께 또 추임새 넣어주시니까 네.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1: 막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더 예.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자 오늘도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도 수분 섭취 잘하시고 더위 잘 피하시고요. 내일 건강한 상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내벼. 네,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얼마 전 통영 고향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가는 에어컨 앞에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에어컨 없이 우찌 살았었고 그러고 보면 옛 어른들이 쓰셨다던 죽부인이나 등등거리 같은 것들은 일상에서는 좀처럼 보기가 힘들어졌죠. 죽부인은 얼기설기 엮은 대나무 사이사이 틈으로 바람이 드나들게 해주고 이 등등거리는 옷 안에 받쳐 입으면 옷과 살 사이에 바람길을 만들어서 더위를 가시게 해준 물건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물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꽉 막힌 곳에 틈을 내서 바람을 통하게 했다는 것이죠. 틈이 생기면 바람길이 생기고 바람이 지나가야 시원함도 생기죠. 오늘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도 일상에서 틈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표의 대금 연주로 언모리 휘모리 대목 보내드립니다.

끝 맺음이 시원합니다. 덩 드르르 딱 하고 맺음을 지어주는데 김동표의 대금, 김향옥의 장구장단으로 언모리 휘모리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왠지 죽부인을 껴안았을 때 지나가는 바람의 어떤 시원함과 참 닮아있는 이 곡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죽부인 등등거리 말씀드렸는데 죽부인은 뭐 다들 잘 아실 테고 요즘 마트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죽부인 고를 때는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죽부인을 이렇게 안고 지낸 적이 꽤 있었어가지고 보통 이제 그 중국산 제품이 많이 있는데 뭐 중국산 제품이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냄새 제품에서 냄새가 얼마나 오래 이렇게 남아 있는가 예. 그걸 잘 확인하고 고르셔야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실패를 했었어가지고 미리 예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번 써보시면 예 아마 죽부인이 진짜 부인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옆에 두고 예, 계속해서 예, 같이 지내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등등거리는 처음 듣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 주위에서는 이걸 착용하는 분을 서이철 씨, 그 판소리하는 서이철 씨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복 안에 이제 신기한 조끼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이게 등나무의 줄기를 가늘게 쪼개서 엮어서 만든 조끼. 그래서 등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실제로 착용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엄청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으로는 박동진 명창이 소리하실 때 그 한복 안으로 두루마기 안으로 입으신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등등거리 입으면 피부와 겉옷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생기고 그 틈으로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땀을 식혀주는 원리라고 합니다. 땀을 흘려도 옷이 달라붙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통 더울 때 아 덥다 하면서 막 이 셔츠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당기잖아요.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가 좋다 해서 보내드린 노래가 그 틈을 좀 만들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예, 목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

콩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안내 드리면서 갑자기 톤이 확 낮아졌는데 덥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 날씨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힘든 날씨냐면 그 오전에 저희 딸과 처조카가 집에 과자가 없어서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그 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편의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럼 둘이 갔다 와. 너무 싫은 거예요. 밖에 더우니까. 두 번째의 그 심각성은 둘 다 아이들 둘 다 아니야 그럼 안 나갈래. 너무 더우니까 아빠가 당연히 사다 줄 줄 알고 있다가 그래서 오전에 의도치 않은 다이어트를 세 명이서 했는데 아무튼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웃음이 좀 나와야 견딜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 들으면 또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죠. 연평난봉가 박준영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박준영의 소리로 연평 난봉가 보내드렸습니다. 원체 그 명창의 소리도 참 까랑까랑하고 힘이 있는 소리입니다만 뒤에 나오는 피리 소리가 오늘 또 유난히 이렇게 너무너무 좋게 들려서 오늘 좋게 들렸다는 표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에어컨의 파워 냉방 모드? 약간 그런 느낌으로 피리 소리가 들려서 와 피리 진짜 잘 분다 그랬는데 피디님이 또 금방 찾아주셨는데 아 최경만 명인이네요. 예. 역시 저의 귀는 틀리지 않았다는 걸 오늘도 새삼 만족을 하면서 예. 피리 최경만 명인이 함께한 예, 연평난봉가 보내드렸습니다. 3512님께서 문 밖에 나가면 습이 높아 등에 땀이 주르륵입니다. 우리 소리 들으며 힐링하는 시간이 제일입니다. 아니 놀고 점점점점점 아마 지금 말씀하신 아니 놀고 점점점은 아니 놀고 아니야 놀지마 놀지마 놀면 땀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예. 지나가는 그 바람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 온전히 고요한 상태. 예, 그게 또 필요할 때가 있죠. 예, 그 상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힐링하시는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힐링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씨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라고 출석체크 또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남도민요 옛날 농부가 보내드릴 텐데요. 예, 박희향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남도민요 옛날 농부가 들었습니다. 박계향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예,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또 8199님께서 집 앞 편의점 저도 포기했어요. 저만 나쁜 사람이 아니군요. 예. 학원 갔다 들어오면서 딸이 엄마 더워 죽겠어 하길래 너무 자연스럽게 안 죽어 라고 했더니 순간 딸이 빤히 보더니 엄마 티야? 그래도 재빠르게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시원한 수박도 잘라주었으니 엄마 마음은 F 아닌가요? 요즘 저희 집 딸은 뭐만 하면 MBTI 타령이네요. 국악 타령으로는 없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설 같은 거 듣다 보면 이 사람 T인가 봐 이 사람 완전 F인가 봐. 뭐 이렇게 약간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서 네,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엄마 더워 죽겠어. 안 죽어. 엄마 티야. 안 죽어. 이 뒤로는 사실 예전에는 딱히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예, 너 티야? 엄마 티야? 자기 티야? 예, 이렇게 그 MBTI 타령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덕분에 또 예, 웃었습니다. 8199님 덕분에 웃으니까 또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인데요. 완전 F 시간이니까 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너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MBTI 얘기하니까 감성이 절로 생기는 F에 가까운 음악입니다.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글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송혜진 교수의 국악 이렇게 들어보세요에 담긴 윤윤석의 아쟁산조에 담긴 한의 그늘이라는 글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 안에 현는 촛불, 눌과 이별하였관대. 겉으로 눈물되고 속타는 줄 모르는 고. 우리도 저 촛불 같아야 속타는 줄 모르노라. 윤윤석 아쟁산조 음반을 듣는데 이런 시조가 생각났다. 이별한 이의 눈물, 타는 가슴. 그것을 합쳐놓으면 꼭 이렇게 윤윤석의 아쟁산조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어 윤윤석의 아쟁산조가 듣고 싶은 날엔 정말 이 시조에서처럼 촛불이라도 켜보면 어떨까 싶기도 했다. 오동나무 통 위에 걸린 여덟 줄, 윤윤석이 그것을 활로 문질러 연주한 산조 한바탕에서는 삶의 갖가지 풍상을 표출하듯 어둡고 아픈 느낌들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음반 해설을 한 이가 그의 연주를 두고 서슴없이 한의 음악이라고 한 까닭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음악은 한의 음악이다. 이 한은 경박스런 슬픔이나 비참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고독과 만족에서 오는 결코 세속에 물들 수 없는 인격과 거룩함을 말한다. 바로 이것이 그의 음악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산조를 들으면서 윤윤석이 풀어내는 음악적 한을 음미해 보았다. 장강 같은 한의 소리를 풀어헤치는 그의 아쟁 소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아쟁으로 이런 소리를 내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우선 긴장미 넘치는 아직 연주의 비밀은 그의 남다른 농현법에 있을 것이다. 윤윤석은 아쟁의 현을 되게 조인 다음 엄청난 힘을 쏟아부으며 농현을 한다. 그는 보통 사람들은 농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조인 줄을 마음껏 주물러 부드럽고도 변화무쌍한 소리를 만들어 간다. 무겁고 깊은 소리를 내야 하는 저 음역에서는 천금 같은 무게로 현을 짓누르다가 한순간에 그 긴장감을 풀어내면서 후련함을 맛보게 하고, 높은 음역에서는 겹겹이 입었던 옷섭을 풀어내듯 시원하면서도 간드러진 느낌으로 맛을 내는데, 이 모든 소리의 변화들이 모두 팽팽한 줄 노름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윤윤석이 아쟁 연주자로서는 처음으로 낸 아쟁 산조 음반에는 그가 10대 때부터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뛰어난 음악성 말고도 오랜 풍상을 겪어도 늠름하기만 한 큰 나무 그늘 같은 한이 드리워 있다. 그의 음악에 밴 한의 그늘은 사는 동안 아픔을 겪은 이들을 따뜻이 어루만져주는 위로이며 그들의 속을 시원히 뚫어주는 카타르시스다. 윤윤석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윤윤석류 아쟁산조 중에서 진양조 대목을 보내드립니다.

0: 윤윤석류 아쟁산조 중에서 진양조 대목을 윤윤석의 아쟁 김창만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앞선 글 속에도 있습니다만 이 윤윤석 명인의 특유의 그 현의 줄의 짱짱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르면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줄을 선생님은 마음대로 주무르신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줄의 어떤 긴장감도 긴장감입니다만 특히 아쟁의 제일 밑에 줄이 이제 떠는 줄인데요. 디디디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런 느낌, 그 심장이 같이 떨어지는 느낌, 네. 가슴이 철렁한데 이르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심장이 같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만큼 상당히 어떤 감정의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왜 폐부를 찌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정말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예, 감전되는 것 같은 표현이 다 약간 심장, 감전, 막 폐부 이런 게 나오는데 역시나 윤윤석 명인의 연주를 듣고 나면 예, 좀 더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게 될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 읽는 우리 음악에서는 송혜진 선생님의 윤윤석의 아쟁산조에 담긴 한의 그늘이라는 글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3512님께서 더운 날씨 윤진철 선생님의 제자이시죠. 정유은 형의 단가 운담 풍경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심지어 가능할까요? 이라고 보내주셔서 저희가 빨리 준비했습니다. 3512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정유은 형의 소리로 단가 운담 풍경 보내드립니다.
1: 운담 풍경 근호천 소금소주를 싣고 방화소주가전천 심리사정 내려가니 넘

보나 붉은 꽃 푸른 잎은 사용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운한 새는 춘광 춘흥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언덕우 초동이옥 석벽하 옹이라 새벽별 가을 달

떨어져 산천일원

0: 나온다. 을린 옥천 펄펄 뛰고 쌍쌍운항이 높이 청풍은설이고 소파는 푸르이라 종일이 소요해요 능만경지방연이라 살같이 가는 배는 양진 초진배로다 남해 팔경 소상 통영 청풍 적벽이 여기로 오르구나 거드렁거리고 돌아보세
1: 단가 운담 풍경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가 좋다 해서 보통 이제 좀 그 상당히 이 어떤 경지를 이루고도 훌쩍 그 경지를 뛰어넘은 이 명창들의 소리를 많이 이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 오랜만에 또 젊은 명창의 그 개인적으로 이제 친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세등등한 단가를 오랜만에 듣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아마 들으시면 이 얘기 들었다면 아유 무슨 기세등등입니까 겸손겸손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3512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시원하니 참 듣기가 좋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회심곡 소리조 들어볼 텐데요. 이분 소리 좋아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은주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들 약효름이 있을 소면 맹인 불러 설경한들 절떡이나 입을 소냐 헌비하여 누웠을 때 제일

제6의 번성대왕, 제7의 태산대왕, 제8의 평등대왕, 제9의 도시대왕, 제10전의 오도절훈대왕, 열시왕 전맹인사자, 일직사자 울직사자, 한 손에는 철방 들고 또 한 손에

한여 일가 친척 많다 해도 어느 일가 대신가래. 부사당에 아직 가고 신사당에 허배헌우 대문 밖을 성나스니 적선해요.

6551님께서 어머님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노래가 좋다 해서 보내드리는 곡들 중에 가장 힘이 센 노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심곡 소리죠. 이은주의 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생방송 1부 끝곡은 푸살 준비했습니다. 남상일의 소리, 김덕수 365페이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강원도 횡성의 논 매는 소리였습니다. 단허리, 상사대야, 댕이 소리까지 엄영태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휘몰이 잡가 풍등가 보내드립니다.

0: 김순태의 소리로 희머리 잡가 풍든가 보내드렸습니다. 일견 들을 때에는 이창배 명창의 어떤 그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톤도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어지는 곡은 제주 칠머리 당꽃 중에서 영감놀이 그리고 서우재 소리 들어볼 텐데요. 제주 칠머리 당꽃 보존회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1: 영감.
2: 영감이야.
1: 아니 어디를 댕기다 이 제사 들어왔어 영감.
2: 어디를 할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방방곡곡을 헤매서 그 서울
1: 그렇지.
2: 삼각산으로 지리산으로
1: 지리산
2: 금강산으로
1: 금강산
2: 광주 무덤산으로 목포 유달산으로 그렇지. 그렇지.
1: 아 참 그 영감 많이 댕기네.
2: 그 삼월산 구월산으로 저그마한 산 큰 섬인가 저건 섬인가 제주도 그 한로산까지 다가
1: 한로영산. 참 그 영감 아주 잘 땡기네. 그 영감 말이여. 그 영감 하면 그 본초가 어디요? 영감 본초가.
2: 영감 본초가 어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본초는 하곡한 본초인데.
1: 영감이 그 본초가 있잖아요.
2: 서울이라.
1: 그렇지.
2: 그 허정생이 아들들. 우리 나 그
1: 일곱 성질이구만.
2: 일곱 성질.
1: 그렇지 그렇지.
2: 나가 그거 팔등명사를 다 돌아다녀.
1: 다 돌아다녀. 그렇지. 아 서울은 삼각산에 한강 줄기에 놀고 함경도 구월산은 압록강 줄기에 놀고 강원도 금강산은 두만강 줄기에 놀고 중청도 괴로

0: 홍산은 낙동강 줄기에 놀고 경상도 지리산 지리산은 어디서 놀아요?
1: 뭐요?
0: 아 그렇지 낙동강 줄기에서 놀지
1: 그렇지.
0: 전라도는 유달산이요 영산강 줄기에서 놀고
1: 그렇지.
0: 제주 한루 영산은 서해바다에 놀죠
1: 그렇지.
0: 영감 많이 댕기는 데가 없구만요
1: 그렇지 백두부기 뜨면 물랑은 건게 좀 아직도 달라
0: 물이 들면 수중에서 놀고 물이 쌓으면 강변에서 놀고 암물소를 받고 듬물소를 받아서 상선, 중선, 하선, 시바령, 견짝구여, 주란, 낙기서, 너물,
1: 너장,
0: 일만, 점수빨에 상불턱에, 중불턱에, 하불턱에서 그 영감 행책은 말이에요. 그 한번 찰린 행책을 가라보시오. 그렇지. 망만 붙은 세태지에, 집만 붙은 도폭에, 만주의 미
1: 철쭉대에,
0: 헌법 못한 공방대에, 오일곱장 놓은 떼빵거리, 오장성을 꾸며놓고
1: 그렇지.
0: 그렇지 아뜩하면은 천리를 가고 아뜩하면은 만리를 가고 밤에는 연불
1: 그렇지.
0: 낮에는 신불 금정 옥상을 맞춰서 흩어지면 열리동사가 되고
1: 그렇지.
0: 모여지면은 일곱동사가 되고
1: 그렇지.
0: 그 영감이 어째 그 댕기면서 그런 고운 사각시만 그렇게 좋아해요
1: 허허 곧 세각시 또 나가 좋아하는 것이 그 세각시들 나를 그렇게 따라와요.
0: 세각시만 좋아하고.
1: 그렇지, 그렇지.
0: 아직 그런 게 아니라 이 집이 그 신병원구가 되니 영감을 정해서 천병기도 대형청을 끝나니
1: 그렇지.
0: 오늘은 상선을 먹고 중선을 먹고 하선을 모아서
1: 그렇지.
0: 정의관 조각 매역을 받고
1: 그렇지.
0: 전배독선 실르고 산도짜바 장자마지
1: 영신마지
0: 불고선을 올려 당구삼채 둥둥하게 울리면
1: 그렇지.
0: 어딜 가겠어 좌수영으로
1: 우수영으로
0: 영광법성으로 은진강경으로 충청도 여산으로
1: 그렇지, 그렇지.
0: 동네울산 삼십삼호 진도 밭섬으로 진도 안섬으로 수영 울동목으로 안삐진이로 밭삐진이로 금관탈로
1: 조금관탈로
0: 우럭바당으로
1: 갈치바당으로
0: 동해바다로 서해바다로 남해바다로
1: 딱
0: 그 영감 저 많이 댕기는 데 같구나 그 영감 그 많이 먹고 많이 쉬어서 이 신병 원구를 다 걷고 가시오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먹으면 먹은 값을 하지

제주 칠마리 단꽃 보존회의 소리와 연주로 제주 칠마리 단꽃 중에서 영감놀이 그리고 서우제 소리를 보내드렸습니다. 영감놀이에 오디오가 좀 겹친다 하는 분들 계셨을 텐데 그래도 제주 굿에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 때문에 상당히 알아듣기 힘들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영감놀이의 사설들은 그래도 다 익숙한 사설들이라 오히려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29분 55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 이 음악에서는 박귀희 명창과 가야금 병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귀희 명창은 강태홍 명인에게 가야금을 배웠고요. 가야금 병창은 오태성 명인에게 배웠다고 하는데요. 이 제자들의 말에 따르면 오태성 명창이 판소리 중 한 대목을 가야금 반주에 맞춰 불렀더니 관중의 반응이 대단했고 그것을 보고 가야금 병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귀희 선생은 가야금 병창을 하나의 음악 장르로 발전시켰습니다. 판소리의 한 대목을 가야금과 함께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레퍼토리 확장에 힘을 썼고요. 1968년에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의 보유자로 지정이 됩니다. 또한 1979년에는 구전심수로만 전해지던 음악을 서양식 기보법으로 체보한 향사 박귀희 가야금 병창 곡집 등의 악보집을 출판했습니다. 이렇게 박귀희 선생은 가야금 병창이 기록되고 대중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요. 무엇보다도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1989년 12월의 신문기사에 따르면 당시 박귀희 선생의 문하에는 안숙선, 강정숙, 김성녀, 오갑순, 윤소인을 비롯해서 이수자 8명, 전수자 6명, 대학생 50명이 있었고요. 1989년까지 배출한 문하생이 200여 명이며 그해 4월에는 제자 115명이 출연한 공연도 열었다고 합니다. 가야금 병창의 음악적 토대를 마련하고 가야금 병창을 꽃피운 분이죠. 박귀희 명창의 소리를 감상해 볼 텐데요. 이 가야금 병창으로 하는 춘향가중 사랑가 대목 보내드립니다.

오늘 밤에 가면 내일 밤이 또 오지요. 1년이면 몇 밤이냐? 300에선 다섯 밤이지요.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나선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노는 밤만 있어주었으면.

여보 드련님 불길하게 죽는 말씀은 왜 것이오? 그러면 정담을 허랴. 정담 노래를 들어라. 정담 노래를 들어라. 너와 나와 또 좋은 허리 것이여.

박규희의 가야금 병창으로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5055님께서 나이가 아흔에 가까우니 우리 소리 국악방송은 완전 내 삶의 활력소랍니다. 국악방송 파이팅이라고 파이팅은 또 영어로 대문자로 크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흔에 가까우신데 이렇게 그 들으면서 문자사연 보내실 정도면 그러니까 저희의 불찰이죠. 저희가 너무 아흔을 많은 연세라고 미리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505님 활력소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또 활력이 되는 음악들 자주자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듣고 싶은 곡들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512님께서 집사람이랑 같이 밭에 옥수수 몇 개 수확하러 가는 중 잘 듣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소리가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옥수수 좋죠. 저는 옥수수 삶은 옥수수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그 이가 되게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를 먹을 때마다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나서 그 이에 낀 옥수수를 빼내는 게 너무너무너무 고역이더라고요. 어릴 때는 아마 그런 그 기억들 많이 있으실 텐데 어릴 때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손으로 그 옥수수 하나하나를 떼서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담아주시면 그 한 번에 이렇게 털어먹는 그런 쾌감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옥수수 따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6043님께서 오늘도 이곳 제주는 엄청 더운 하루였습니다. 퇴근길 피곤이 밀려드네요. 옛 선인들은 더위를 어찌 났을까요? 시원한 정자에 앉아 북장단의 시조 한 가락 읊으셨을 것 같아요. 듣고 싶습니다. 태산이 하는 시조. 지금 준비했습니다. 박인규의 노래로 평시조 태산이 보내드립니다.

6043님께서 평시조 태산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박인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8199님께서 20살의 설렘도 40의 하루도 60의 여유도 90의 추억도 같은 주파수에서 함께 흘러가다니 나이는 다르지만 마음이 만나는 곳이라 저는 라디오가 참 좋아요. 폭염에 할 말은 아니지만 참 따뜻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클로징 멘트를 대신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노래가 좋다를 7년 넘게 진행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아흔은 결코 추억을 바라지 않는다. 언제나 아흔은 설렘을 바란다 하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8199님의 사연 들으면서 지금 나는 설렘일까? 오늘 하루일까? 여유일까? 추억일까? 뭐 나이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 이런저런 생각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 모든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음악입니다. 바로 시나위인데요. 오늘 생방송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비언의 굶으로 굶 시나위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남도 전통 예술의 진짜 매력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는 8월 선릉아트홀에선 2016 남도 명인예학당 순회특강 인

서울이 진행됩니다. 이번 특강은요, 진도군과 진도군 문화도시센터가 주최하고 설릉아트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남도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명인들이 직접 서울을 찾아 전통예술 전공자와 예술인들을 만나는

0: 과학자 송순단, 국가무형유산 진도 식긴급 보유자 박병원, 진도 북놀이 보유자 김병천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인들이 직접 강사로 나섭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강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는 9월에는요, 진도 현지에서 오픈 마스터 클래스와 성과 공유회도 마련돼 서울에서 배운 수강생들이 다시 진도를 찾아 교류를 이어가는데요. 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며 전통 예술을 함께 이어간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합니다. 수강 신청과 자세한 일정은 설릉 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우리나라를 여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선 국악관현악단 결의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가 펼쳐집니다. 지도는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긴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품고 있죠.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 곳곳의 산과 강, 자연이 품은 아름다움을 국악관현악의 선율로 그려내는 특별한 음악여행인데요. 국악관현악단 결은요, 지난 2022년 서울 수도권의 젊은 국악인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단체로 이번 공연에선 예술감독 겸 지휘자 이호성이 무대를 이끌고 소리꾼 서희철이 해설을 맡아 곡에 담긴 이야기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무대엔 모두 4편의 국악관현악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한강의 시작점을 그린 박한규 작곡의 두물머리 환상곡, 웅장한 바위산의 기상을 담은 임희선 작곡의 북한산, 우리나라 세 번째로 긴 금강의 힘찬 물줄기를 표현한 이정호 작곡의 역동의 강, 그리고 한국의 산이 지닌 깊고 넉넉한 정서를 담아 국악관현악의 대표 명곡으로 사랑받는 김대성 작곡의 청산까지 각기 다른 풍경과 이야기가 아름다운 선율로 피어납니다. 익숙한 지명을 음악으로 만난다는 것도 색다른 재미인데요. 국악관현악단 결의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 음악을 따라 강을 걷고 산을 오르며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8월 중순, 전통의 깊이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판소리 완창 무대와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창작 국악 무대가 차례로 관객을 찾아갑니다. 먼저 8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소리꾼 김기진의 정광숫제 수군가 완창 발표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김기진 소리꾼이 처음 선보이는 완창 무대인데요. 김기진은 음악그룹 험 활동으로 KBS 국악대경연 성악부문 금상, 제29회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 일반부 대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요. 이번 무대에선 정광숫제 수군가를 선보입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창작전악사 옴니움의 창작연주회 놀놀이입니다. 창작전악사 옴니움은 과거의 전통과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국악 창작을 고민하는 국악 작곡가들의 모임인데요. 이번 첫 번째 공연에선 우리 전통의 핵심 키워드인 놀이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음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두 공연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름 추억하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대청마루에 누워 시원한 부채바람 맞으며 낮잠에 빠졌던 오후. 그러다 마당에서 아버지가 등목하시던 소리에 깨어난 저녁. 또 모깃불 피워놓고 평상에 누워 별을 세다 잠든 밤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름의 낭만으로 떠올리는 장면들은 대체로 탁 트인 마당과 하늘이 배경이었는데요. 지금의 여름은 탁 트인 곳에선 낭만이 아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계절이 돼버렸죠. 사나운 더위를 피해 사방이 막힌 곳에서 창문도 꼭꼭 닫아건 채 보내는 요즘의 여름. 이 여름을 보내고 어른이 될 아이들은 어떤 장면을 여름 추억으로 떠올리게 될까요? 계절이 아무리 사나워졌어도 거기 어딘가 낭만 한 스푼쯤은 남아있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전지현의 소금, 박경훈의 피아노, 임은진의 첼로, 조성민의 퍼커션 연주로 여름날의 추억 들으면서 8월 6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정말 사나운 더위, 폭염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날씨였죠. 가능하면 실내에 있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까지 당부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더위가 재난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네요. 사실 우리가 여름의 낭만이라고 떠올리는 추억들은 대부분 탁 트인 실외에서 쌓은 추억들이잖아요.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그런 추억을 쌓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서는 어떤 장면을 여름 추억으로 떠올리게 될지, 그 장면에도 나름의 낭만이 깃들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름 추억 하면 떠오르는 낭만적인 장면들 많이 간직하고 계신가요? 오늘요, 그런 장면들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낭만 한도 초과였던 나의 여름 한 장면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네요. 란타나 꽃입니다. 이 땅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어가는 남미산 꽃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온실에서 재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근래에 이 꽃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꽃색으로 정원 가꾸기에 좋은 꽃이라서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오늘도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은 꽃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이 꽃대가 쭉 올라와서 이렇게 잎이 끝에 살짝 벌어져 있는 게 그 마편초 꽃 사진 보내주셨을 때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은 이 옆에는 이렇게 방울방울 달린 게 또 열매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아유, 여튼 예쁜 꽃 감사합니다.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내일이 입추, 여름 지나서 가을 온다는 입추인데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이 가을이 온다는 입추인데 절기가 무색하게 정말로 너무나 더운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유의하시는 그런 날들 되시면 좋겠어요. 자,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진짜 예전 여름처럼 낭만이 없네요. 오늘도 많이 덥네요. 첫 곡 너무 좋아요. 목요일 저녁도 만나와 함께 낭만적인 저녁으로 보내보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첫 곡 여름날의 추억이라는 곡 띄워드렸는데요. 정말 상쾌한 소금 소리가 우리 어린 시절의 여름날의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꽃분네님께서요. 여름 낭만의 추억이요. 영감하고 선풍기 가지고 싸움했던 일이요. 영감 됐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것도 네, 그런 것도 추억이 될 수가 있죠. 우리 투닥투닥 다투던 일도 사실은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되죠. 드들강님께서요. 등목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들려주시는 보미님의 만나. 대문 여시며 하시는 말이 아련하게 그리워집니다. 더워도 마음이 머물 수 있는 만나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등목도 그렇고요. 진짜 이 옛날에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여름에 저는 특히 종종 말씀드렸지만 방학만 되면 시골 할머니 댁에 갔거든요. 그때는 정말 소나기가 이렇게

가도 논두렁 걷다가 토란대 잎 이렇게 끊어서 우산처럼 받치고 막 뛰어서 개울가 뛰어서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디서 그런 낭만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또 나름의 낭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가 야금야금의 연주와 노래로 전주 낭만여행.

노래가 야금야금의 연주와 노래로 전주 낭만여행 듣고 왔습니다. 노래에서 들은 것처럼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맛과 멋의 도시 전주에서 다음 주에 막을 올리는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지는 축제 가운데 올해 대표 프로그램인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하는데요. 바로 왕기성 명창의 적벽과 무대입니다.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최소화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봉술제 적벽과 눈대목을 왕기성 명창의 소리와 조용한 명고의 북장단으로 만날 수 있는 공연이고요. 판소리 무대에 신명나는 잔치를 더해줄 팀으로 예인협회 인천지가 전통연희의

역동적인 멋과 줄놀음의 짜릿한 기회를 한데 모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요. 만나 홈페이지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덕덕궁 앱 사연 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라디오 극장에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가 각색돼서 나올 예정이니까요. 어떤 분의 사연일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 저의 여름 낭만은 어릴 때 수박 서리하다 걸려서 혼난 기억 생각나네요. 옛날엔 서리하면 봐줬는데 요즘은 범죄예요. 전주에 가면 저도 있고 전주 국악방송도 있죠. 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는 도시 전주에 가면 우리 인설님도 계시네요. 자, 그리고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토란대 가지고 우산 최고 스타는 누구? 저요, 저요. 만나보미님. 아이고, 이렇게 늘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승승장구님께서 전주 낭만 여행 들으시고 이 노래 참 좋아요. 여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그쵸. 이 노래만 들어도 전주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6924님께서요. 어렸을 때 밀양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인근에 이아재랑 막내 고모랑 여름 밤하늘 보곤 했는데 아재 말씀이 밤하늘의 별은 840개라고 하셨어요. 동쪽 하늘 빽빽, 서쪽 가운데는 스물스물 총 840개래요. 근데 고모 결혼식 때 신랑이 이아재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아재가 왜? 아니 이게 뭐죠? 무슨 말씀이죠?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01님께서 여름 낭만의 추억은 어릴 적 방학 때마다 충청도 외할머니 댁에 가서 방학 숙제도 하고 곤충 채집도 하고 냇가에서 빨래도 하고 우물가에서 두레박으로 퍼서 우물도 마시고 맛있는 옥수수와 감자를 삶아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있네요. 늘 손녀를 예뻐해 주시던 외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올여름은 너무 더우니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고 수박 먹으면서 국악방송 듣고 있어요. 제작진분들, 청취자님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정말 이 여름방학 숙제 꼭 할머니 댁에서 이렇게 가서 합니다. 아유, 곤충 채집도 하고요, 진짜. 냇가에서 물장구도 치고요. 아, 정말 이런 경험들 이게 얼마나 귀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정말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로 건너가 볼게요. 차차웅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헤어질 결심.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엄마, 우리 집에 옥수수가 잔뜩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다 먹기엔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한 번에 다 삶아야 하나?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삶는 거예요? 딸아이한테 문자가 왔다. 결혼 전까지 엄마가 해준 밥만 먹던 아이고 결혼했어도 직장 생활이 늘 바빴으니 벌써 결혼 3년 차라 해도 옥수수 삶는 법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 아이고, 네가 배도 불렀는데 이 더위에 옥수수랑 씨름할 생각 말고 그냥 놔두면 엄마가 퇴근길에 들러서 가져다 삶아서 줄게.

딸네 집에 가보니 커다란 박스에 옥수수가 한가득이다. 알고 보니 사돈어른께서 작은 텃밭을 일구시는데 올해 옥수수를 첫 수확해서 아들 며느리 먹으라고 한 박스 보내주셨단다. 그 많은 옥수수를 보니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른다. 시골 앞마당에 커다란 가마솥에 옥수수도 삶고 감자도 삶아서 평상에 둘러앉아 이야기 보따리를 실타래 풀듯이 술술 풀어내던 그 시절의 여름.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낮에는 나무 그늘이 쉼을 주었고 별이 쏟아질 것 같던 밤엔 모깃불 피워놓고 평상에 누워

0: 저별은 내별, 저저별도 내별 하면서 북두칠성도 찾았더랬다. 그때 엄마가 삶아주시던 옥수수와 감자는 어찌나 맛있었던지 그 맛을 떠올리며 커다란 솥을 꺼내 깨끗하게 씻은 옥수수를 넣고 소금과 슈가를 넣어 달달하게 삶았더니 등줄기에선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지만 이내 맛있는 옥수수 향이 집안 가득 퍼진다. 사위, 옥수수 달게 삶아줄까 안 달게 삶아줄까? 전화로 물으니
1: 네, 장모님, 달게 해주세요
0: 라고 수줍게 대답한다. 우리 사위는 아직도 장인장모가 어려운 듯 하지만 이제 곧 10월에 아기가 태어나면 좀 더 가까워지겠지. 55개나 되는 옥수수를 1시간을 삶아서 식히고 딸 집에 가져다 줄 것, 경비실에 나눠드릴 것, 우리 회사 동료들과 나눠 먹을 것 각각 나눠서 지퍼백에 담았다. 오늘 출근길에 회사 동료들에게 나눠주니 너무 맛있다며 나더러 엄마 같다고 웃는다. 맛있게 먹어주니 내가 더 고맙지 하고는 오늘 점심도 나는 옥수수로 가볍게 먹었다.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커다란 박스가 택배로 와있다. 보낸 사람의 우리 딸 이름이 적혀있어 뜯어보니 세상에나 옥수수가 또 23개나 들어있는 게 아닌가. 딸, 옥수수가 또 왔는데? 전화해서 물으니
2: 아, 그거 우리 회사 직원이 준 거예요
0: 라고 한다. 올해는 예상치도 못한 옥수수 풍년이다. 덕분에 옥수수 향 가득한 고향집에서 보낸 여름날의 추억에도 젖어볼 수 있었으니 맛있는 선물로 추억까지 선사해 주신 분들께 나도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다.

김창완의 노래로 옥수수 두 개에 2,000원 듣고 왔습니다. 오늘 라디오 극장은요. 7237님께서 2주 전에 보내주신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은요. 크게 각색하지 않고요. 보내주신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살짝만 다듬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이 사연 보내주실 때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생옥수수를 신문지 위에 가득 쌓아두신 사진이랑 찜통 속에 가득한 옥수수 사진 이렇게 두 장을 첨부해 주셨는데요. 정말 사진에서도 달큰한 옥수수 향이 나는 것 같으면서 사진에 적어주신 사연에 적어주신 것처럼 옥수수 향이 불러일으키는 낭만적인 여름의 장면들을 같이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낭만 한도 초과였던 나의 여름 한 장면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의 사연 쓰기 활짝 열려 있습니다. 7237님께서요. 오늘도 무더웠지요. 남편이랑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네요. 네, 7237님의 사연 오늘 라디오 극장으로 꾸며봤는데요. 잘 들어주셨죠? 자, 그리고 승승장군님께서요. 옥수수 풍년이네요. 옥수수로 하모니카 불었었죠. 여름방학에는 외할머니 댁에서 옥수수랑 수박 먹고 수영장이랑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가 그립네요. 바다의 꿈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정말요. 옥수수 다 먹고 나서 옥수수로 하모니카 불기도 했고요. 정말 수박도 이렇게 크게 썰면 수박 다 먹고 나면 이렇게 그 껍질이 정말 하모니카 부는 것처럼 하모니카 불듯이 또 수박 빨리 먹기도 하고요. 사각사각 하면서 아유 이렇게 막 수박 국물이 수박물이 막 손에 다 흘러내리는데도 좋다고 막 웃으면서 먹었던 그때 생각 저도 납니다. 승승장군님이 이어서 옥수수는 어머니가 푹 쪄주셔야 맛있죠 하시면서 또 사연 덧붙여주셨네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옥수수 사서 저도 쪄먹어봤는데요. 제가 찐 건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그 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만의 비법이 있어요. 정말. 네, 바다의 꿈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도 함께 띄워드릴게요. 박시춘 작곡 이정표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바다의 꿈.

박시춘 작곡, 이정표의 가야금 연주와 노래로 바다의 꿈,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8250님의 새싹 사연입니다. 다들 방학 되면 시골 할머니 댁으로 가는데 저는 시골을 지겹게 살았어서 도시 할머니 댁에 가는 게 꿈이었던 그때 서울에 있는 작은 할머니 댁 아파트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게 되었어요. 밥을 어찌나 쬐끔 먹던지 밥 좀 더 달라고 배고프다고 울었던 기억과 조금만 뛰어다녀도 막대기 들고 혼내시던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방학이 끝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서울을 벗어나 나는 야 시골이 좋다고 계곡에 몸을 던졌었네요. 해주셨어요. 아, 이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밥을 어찌나 쬐끔 먹던지 밥 좀 더 달라고 배고프다고 우셨다고. 세상에, 도시의 사람들은 밥을 조금 먹나요? 밥을 많이 먹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유, 그래요. 이거는 정말 공감이 되죠. 조금만 뛰어다녀도 아파트에서는 조금 조심스럽지잖아요. 아, 정말 시골에서는 그 어른 땅, 막 뛰어다니고 늘 그렇죠. 늘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네, 시골 아이들은 늘 뛰어다녔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아유, 재밌는 사연 너무나 감사합니다. 7426님께서요. 보미님, 낮에 폭염을 뚫고 대학병원 안과에 검사하러 다녀왔어요. 왕복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 아휴. 버스 환승하면서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됐는데요. 양산을 썼어도 온몸이 녹아 없어지는 것 같더군요. 저요, 살아서 집에 돌아왔어요. 지금부터 만나들으면서 더위를 식힐 거예요. 여름날의 추억이요. 시골집 마당에 널찍한 평상이 있었어요. 엄마가 팥죽담을 흘리며 끓여준 팥칼국수, 콩국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무슨 음식이든지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것도 신기했고요.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하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결혼해서 집밥하다 보니 엄마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때 그 시절 엄마는 삼시세끼 만들어 대가족을 건사했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엄마에게 뭘 드셨는지 하루 잘 지냈는지 안부 전화 드려야겠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 너른 마당에 평상이 있는 시골집이면 거의 이 장작불 떼서 가마솥에 밥을 하던 구조가 많잖아요. 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장작불 그 열기가 얼마나 뜨겁니까? 그쵸? 아, 우리 어머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 그런 시절, 네, 보내셨습니다. 오늘 정말 안부 인사 한번 드려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게요. 로트머즈의 연주입니다. 낭만 보이.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가 열리고 있는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선 홍천군 10개 읍면 대표가 참여하는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가 진행 중인데요. 맥주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되는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내일이 절기 입추지만 입추의 가을 추자가 맥을 못 춘 지는 이미 오래됐죠. 최근 10년간 입추 당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은 평균 33도였는데요. 내일은 서울 최고 기온이 39도가 예상되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열대야도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 27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김포와 남양주 등 경기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나타나겠고 대구와 광주는 3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이호연의 노래로 박연폭포 김영기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김영기님께서요. 지각이에요. 내일 입추인데 여름이 떠나기 싫은가 봅니다. 신청곡은 이호연의 박연폭포 해주셨는데요. 아, 이 박연폭포 들으니까 정말 시원하네요. 자,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홍천 오셨어요. 미리 귀뜸하셨음 마중 나갈 낀디 아쉽네요. 오늘도 오전이라고 왔어요. 여태 뒤집어도 있다 저녁 준비해요. 어제 끓여놓은 된장찌개 오늘은 고기 없이 야채로만 짜장밥 해주셨네요. 네, 우리 애청자분들의 거주 지역과 고향을 김보미 캐스터가 네 하나하나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반가우시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저녁도 맛있게 식사하세요. 자, 보나명님께서요. 사연은 인자한 어머니의 푸근한 마음이 느껴져 알라리 매치엔 옥수수처럼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어쩜 사연자의 마음으로 천연덕스럽게 읽어주시는지 상황이 선연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초등 시절 방학 때 아침만 먹고 나면 동네 나무 밑에서 친구들이랑 공기놀이 했는데 제가 공기놀이 대장이라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지금도 선연하답니다. 동네 친구들 공기놀이는 못했어도 잘들 살고 있겠지 해주셨네요. 아, 이 공기놀이 저도 저희 반의 대장이었거든요. 그 대장들이 다 있잖아요. 네, 아유... 그래요. 공기놀이 얼마나 이 올해 또 이게 또 이렇게 마지막에는 다섯 달 다 손등에 올리면은 그 다섯 달만 계속 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장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보나명님 그 한 번에 한 20년, 30년은 그냥 드셨지 싶습니다. 대장들이 원래 이게 막판에 이렇게 자라거든요. 궁금하네요. 자, 1001님께서요. 라디오 극장 사연 들으니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네요. 옥수수가 맛있어서 아무리 먹어도 계속 먹게 되네요. 손으로 뜯어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입을 대서 먹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옥수수 사서 집에 가야겠어요. 해주셨어요. 그럼요. 옥수수는 하모니카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에 막 10개씩 20개씩 이렇게 먹어야 돼요. 입안 한가득 넣고 씹는 맛이 또 있죠.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낭만 한도 초과였던 나의 여름 한 장면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준희의 해금, 배장흠의 기타 연주로 여름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했습니다.

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낭만 한도 초과였던 나의 여름 한 장면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 앱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723님께서요. 오늘도 역시나 정말 덥네요. 시내에 외출했는데 더워서 팥빙수 먹었답니다. 잠깐이지만 달달하고 시원했어요. 이것도 여름 낭만 중에 하나네요. 해주셨는데요. 그럼요. 팥빙수는 여름의 낭만이죠. 오늘 드신 팥빙수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정말로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1319님께서는요. 저도 옥식이 한 솥 삶아 냉동실에 밥할 때 한 줌 넣어 옥식이 밥 해먹으려고요. 텃밭에 심었는데 버릴 수 없어서 밥만 삶았네요. 예전 여름엔 엄니께서 옥식이 따서 맷돌에 갈아 가마솥에 묵 쑤어서 채내려 올챙이 국수를 여름 내내 먹었었죠. 금방 내린 올챙이 국수는 구수하니 맛났어요. 특히 가마솥에 옥수수 누룽지는 서로 먹으려고 쟁탈전이 벌어졌지요. 올해도 형님께 부탁해 서울 사는 지인들께 옥식이 300개 택배 보냈네요. 해마다 7월 말 연중 행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올챙이 국수와 옥수수 누룽지. 저는 두 개 다 맛보질 못했어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지만 옥수수로 만들었다고 하니 추측만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정말 향토 음식으로 올챙이 국수 엄청 유명하죠. 맛있다고 이제 정말 저는 방송에서만 보고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맛인지는 그래요. 올해나 내년에는 한번 꼭 먹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1319님 문자 보니까요. 이렇게 맛있게 드셨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세상에 농사 지은 거 이렇게 또 지인들과 나누시는 이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2738님께서요. 옥수수 얘기하니까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시장에서 사서 삶아 먹으면 옛날에 먹던 맛이 안 나더라고요. 옛날에 식구들 옹기종기 모여 누워서 밤하늘에 별 보며 옥수수 먹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정말 이 여름날의 낭만과 옥수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네요. 많은 분들 사연 들어보니까요. 김인설님께서는요. 시골 아이들 뛰어다니며 놀다 보면 엄마가 밥 먹어! 크게 부르던 기억나네요. 해주셨어요. 그쵸? 이 밥 먹어 소리가 이제 메아리처럼 이 시간이 되면 저녁 시간이 되면 집집마다 울리는데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하나 둘 각자 집으로 밥 먹으러 뛰어들어가죠. 아유, 저도 생각납니다. 이 추억. 3198님께서는요. 저는 딸이랑 북엇국, 열무김치, 풋고추에 된장 콕 찍어서 저녁 먹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아유, 최고의 반찬입니다. 메뉴가 정말 건강하고 좋아요. 자, 그리고 3790님께서 오늘은 늦은 2부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3790님 오늘도 네잎클로버를 찾으셨습니다. 아이고, 혹시 어제 찾으신 거 오늘 이렇게 보내주시고 한 1년 전에 찾으시고 맨날 이렇게 보내주시는 건 아니시겠죠. 당연히 오늘도 찾으셨네요. 세상에, 우리 만나의 행운 요정이십니다. 네잎클로버 행운 요정 3790님 사진 감사드리고요. 8250님께서 저에게 여름 낭만 하면 시골 계곡이 1입니다. 계곡물에 수박도 담가놓고 먹으면 춥습니다 해주셨는데 아, 이거 정말이에요. 그쵸? 계곡에 사실 한 시간만 이렇게 앉아있어도 서늘합니다. 계곡물에 수영하면요. 그렇게 차갑게 너무나 시원하죠. 수박도 그렇고요. 수박 조금만 담궈놔도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계곡물이 최고예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죠. 국악사랑 꿀꿀이님의 신청곡입니다. 조수미의 노래로 나 가거든.

봄 뒤에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이후 주인공 엄흥도 선생의 묘소가 군위에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죠. 하지만 진짜 묘를 숨기기 위해 가짜 봉분을 섞어 만든 탓에 후손들도 진짜 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는데요. 그동안 엄흥도 선생의 묘가 있다고 알려진 네 기의 봉분 근처에서 진짜 엄흥도 선생의 묘로 추정되는 무덤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기존 묘소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새로운 묘는 봉분 한 기와 성물 10개로 구성된 독특한 형태인데요. 비석엔 엄흥도 선생의 성씨인 어말 엄자에 윗부분을 쪼갠 듯한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또 위에서 바라본 성물 배치는 이름에 사용된 일흥자와 비슷합니다. 최근 이 새로운 묘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묘소 주위로 수풀이 우거져서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했었는데요.

송은석 향토 문화 전문가는 연구가는 진짜 묘를 숨기기 위해 재산은 가짜 봉분에서 지내면서도 후손들이 진짜 묘를 잊을까 염려돼 여러 가지 형태로 어묵도의 묘라는 걸 표시해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군이 군이나 대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묘의 정체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어묵도 선생의 후손들도 숨겨져 왔던 진짜 묘의 실체를 정식 발굴 조사로 밝히고 싶다는 입장인데요.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이유로 죽어서도 숨겨져야 했던 어묵도 선생. 이번 발견으로 역사적 재조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제작 그리고 오혜원의 노래로 안녕 씻김 고풀이 듣고 왔습니다. 3198님께서요. 어흥도 우는 거 보고 진짜 왕선 안 보면서 저도 엉엉 따라 울었어요.

왕에게 어서 가시죠 하며 목을 맨 줄을 당기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메워왔어요 해주셨는데 아유 진짜 슬픈 역사입니다. 8849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 둘째를 낳은 며느리가 조리원에 간 동안 24개월 된 첫째 손주를 돌보고 왔어요. 아이가 준 기쁨도 컸지만 솔직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드디어 육아 퇴근을 하던 토요일 밤 아들 집 근처 광안리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로프탑 펍에 앉아 시원한 생맥주 한잔 기울이는데 밤하늘 위로 화려한 드론 쇼가 펼쳐지더군요. 바람을 맞으며 드론 빛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간 쌓였던 피로가 싹 녹아내리면서 세상을 다 가진 듯 자유롭고 낭만적이었습니다. 아, 이 맛에 살지 싶었던 잊지 못할 여름밤의 선물 같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7월 한 달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원한 여름날의 추억 남기셨네요. 만나사랑님께서는요. 네이클로버는 어떻게 찾는 건가요? 저는 클로버 찾다 매직아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주셨어요. 저도입니다. 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선물 세트는 7237님 그리고 8250님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1319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 6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우리 음악 집단 소옥의 연주로 한여름밤의 추억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

0: 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옥년생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나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 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있어서 슬슬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벼에도 여름을 앓는 병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문고병. 입진문이 마른 병이라고도 부르는 이 병은요, 장마 뒤 이어지는 무더위에 벼들이 서로 엉켜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줄기가 썩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벼가 자라서 이삭을 품을 무렵이 되면 줄기와 줄기 사이

사이에 조금씩 틈이 생겨서 그렇게 그 작은 틈으로 바람이 드나들고 벼는 다시 숨을 쉰다는데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바람 한 줄기 머물 숨쉴 틈이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명진이 시를 쓰고 직접 곡을 붙인 숨빗소리, 소프라노 김한나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식물은 햇볕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바람이 통해야 오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조금 닮은 것 같죠? 쉼 없이 달려온 하루하루의 빽빽함보다 잠시 숨을 고르는 여유, 마음을 식혀줄 작은 틈 하나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 바람 한 줄기 되어줄 좋은 노래 두 곡 가져왔습니다. 클레어 하넛이 김효근 작곡, 내 영혼 바람되어,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임보선 씨 전준선 작곡, 바람으로, 소프라노 이미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내 영혼 바람되어, 소프라노 이미경이 부른 바람으로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유자요 시인의 시 어깨에서 뽑았습니다. 내 어깨에 기대어라, 내 눈물을 닦아주마, 쉬지 못하는 내 영혼 조용한 이곳에 깃들려무나.

유자요시 나인용 작곡 어깨 바리톤 조상현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권영남시 정덕기 작곡 무릎베개 소프라노 서얼란이 부르고요. 정인섭시 현재명 작곡 산들바람 테너 강무림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서활란이 부른 무릎베개, 테너 강무림이 부른 산들바람 두 곡 들으셨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벼는 바람이 지나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 작은 틈으로 한여름을 건강히 견디는 것이죠. 찌는 듯한 무더위와 세찬 비바람이 오가는 한여름, 좋은 노래들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머물 작은 여백이 있는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조우락 바람은입니다. 신훈이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을 통하여 지난 화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오늘 목요일까지 국립과학원이 국악주간 기념공연으로 선보였던 산조 명인전과 오늘의 산조 만나보고 계십니다. 매년 6월 5일이 국악진흥법에 따라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 국악의 날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뜻을 지닌 여민락이라는 악곡을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이 바로 음력 6월 5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국악의 날이 처음 정해져서 올해도 진행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국악의 날을 전후하여 국악 주간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국악원과 공연장 등등의 문화예술기관들이 공연과 전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학술 행사 등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국악의 다양한 모습을 접해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FM과학당을 통해서 만나보고 계시는 산조 명인전과 오늘의 산조 역시 국립국악원이 이러한 국악주간을 위해서 마련한 기획공연입니다. 총 6월 9일, 10일, 11일, 3일 동안 이어졌는데요. FM과학당은 이처럼 여러 무대 위에 오른 산조라는 음악들을 본 프로그램 구성에 맞게끔 새롭게 프로그래밍하여 여러분들과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산조 명인전도 여러 차례 만나보셨죠? 이영환이 연주한 신캐동요 검은고산조, 홍옥미가 선보인 지영이류 해금산조, 원장연이 직접 연주한 원장연유 대금산조, 지성자의 성금연유 갈금산조 만나보셨고요. 오늘은 김영길이 연주한 박종선유 아쟁산조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종선유 아쟁산조는 아쟁명인이자 또 명고수였던 한희섭으로부터 배운 음악적 토대에 박종선 명인이 자신만의 해석과 음악세계를 더하여 완성한 대표적인 아쟁산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전에 박종선 명인의 호가 금당이었다고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비단을 두른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호처럼 온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지닌 그의 성품과 음악 세계가 이 아쟁산조에 잘 담겼다고 하는데요. 연주를 들려줄 김영길 명인은 1979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박종선 명인의 가락에 매료되어 인연을 맺었고, 1980년에 정식 입문한 이후 4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스승의 곁에서 이 아쟁산조를 꿋꿋하게 잘 지켜오면서 사제의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영길 명인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했고요. 서울시 무형유산 박종선유 아쟁산조 예능보유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길 명인이 선보인 박종선유 아쟁산조 듣겠고요. 장구 연주에는 전국 고수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고종훈이 함께합니다.

45년의 긴 시간 동안 이 산조를 꿋꿋하게 지켜온 현재 서울시 무형유산 박종선유 아쟁산조 예능보유자로 활약하고 있는 김영길의 아쟁연주로 박종선유 아쟁산조 들었고요. 장구연주에는 고정훈이 함께 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국립국악원이 마련한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 명인전 공연의 일부였고요.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실황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날 공연에 5명의 명인이 5개의 산조를 선보였는데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신하이를 마지막 공연으로 선보였는데요. 약 14분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시간 닿는 데까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틈틈이 국립국악원 토요 명품 공연이라든지 혹은 국립국악원이 기획한 수어지교, 풍류와 신하이 등에서 만나오던 이들이 5명의 명인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검고 이영환, 해금 홍옥미, 대금 원장현, 가야금 지성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만나본 아쟁 김영길이 젊은 타악기 연주자 한성수와 고정훈의 진과 장구 연주와 함께 그들이 그 자리에서 엮어나가는 신하이를 만나보겠습니다. 5명의 명인, 2명의 타악기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신하이 시간 닿는 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보였던 지난 6월 9일 산조 명인전 그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신화위였습니다. 검고의 이형환, 해금 홍옥미, 대금 원장현, 가야금 지성자, 아쟁 김영길, 그리고 타악연주자 한성수와 고정훈이 함께 한 무대 그중 일부를 감상해 봤습니다. 이번 국악주간 기획공연에는 산조 명인전도 올랐고요. 11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는 오늘의 산조라 하여 5명의 젊은 앙상블과 개인 독주자들이 기존의 산조로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작품들을 선보인 무대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FM과학당을 통해서 틈틈이 오늘의 산조도 방송해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의 산조 공연의 일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으로는 박경소가 작곡하고 가야금으로 연주한 이웃이 되어주세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는 윤슬바다학교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가야금 앙상블 아우라,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심박서클 등등의 여러 창작 앙상블의 멤버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되어주세요. 친근하게 다가오는 제목의 곡이기도 한데요. 전통 산조의 호흡위에 오늘의 감각과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박경소의 창작곡입니다. 이 작품은 어린 시절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던 기억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던 그 순간, 그리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밥과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까지 특별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오래 남아있는 관계의 풍경을 음악적으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저기요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이웃에게 다가가기 위한 작은 용기와 낯선 마음의 움직임이 이 곡에 담겼고요. 2장은 저의 이웃이 되어주실 수 있으세요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서로의 시간을 나누면서 관계가 이어지는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경소가 작곡하고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이웃이 되어주세요 듣겠습니다. 북가락이 함께하는데요. 북 연주에는 정하나가 함께합니다.

박경소가 전통 산조 위에 오늘날의 감각을 새롭게 입혀서 만든 이웃이 되어주세요였습니다. 1장 저기요, 2장 저의 이웃이 되어주실 수 있으세요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이었고요. 북 연주에는 정하나가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6월 11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오늘의 산조 공연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다음 준비된 곡은 배우영이 작곡하고 이날 공연에서 아쟁을 함께 연주한 검은산조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음계와 정서 그리고 각 연주자의 감각을 하나의 산조로 엮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차별점과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각자의 언어로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기존의 산조를 바탕으로 한 창작 산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익숙한 산조의 구조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이어지고 전통과 현재, 익숙함과 낯섦이 하나의 음악 안에서 교차되기도 합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로 다른 음악적 언어를 가진 연주자들이 함께하는데요. 탁 연주에는 조봉구, 대금 연주에는 허준혁, 대아쟁 연주에는 김범시, 그리고 이 곡을 직접 작곡하고 아쟁의 활대를 잡은 배우영의 연주, 총 이렇게 4명의 무대가 검은산조라는 제목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면 배우영이 작곡한 검은산조 듣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국립국악원 풍요사랑방에 오른 국립국악원의 국악주간 기획공연 오늘의 산조. 그 한 무대를 장식한 배호영이 작곡한 검은 산조 들어봤습니다. 배호영이 직접 작곡하고 아쟁 연주를 맡았고요. 대아쟁이 김범식, 대금 허준혁, 타악 조봉국이 함께했습니다. 이처럼 산조라는 음악은 과거로부터 우리의 음악을 이어오는 물줄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젊은 음악가들에게는 영감을 꾸준히 주는 보고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산조가 어떤 연주자의 손과 상상력과 만나서 새로운 형태와 음악적인 형체를 얻어나갈지 매우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 목요일까지 국립국악원이 마련한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 명인전과 오늘의 산조를 만나봤습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끌어다 쥔 내 손, 작고 못생긴 내 손. 주머니 안에서 따뜻했지. 새알을 쥔 것처럼 두근거렸지. 신민아 시인의 시 주머니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두 손을 마주 잡으면 마음이 차오르고 상대의 손을 내 주머니에 넣으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거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도 그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 된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8월 6일 목요일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네, 오늘은 류형선과 전경옥이 함께한 손이 차가운 이유, 따뜻한 이유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프닝에선 신민아 시인의 시 주머니의 한 대목을 전해드렸어요. 상대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그 다정함과 따뜻함을 전해받는 시였는데요. 날이 너무 덥지만 그래도 여전히 훈훈함이 유지되어야 하는 게 있다면 바로 우리 마음일 겁니다. 네, 짜증내지 말고요. 힘들다고 너무 말도 안 나와. 지치지도 말고요.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007님 오늘은 뛰면서 라디오 들으려고요 라면서 인증샷까지 함께 그림자 인증샷 보내주셨어요. 부의하고 있네요. 네, 아우 날 더운데 지치지 않으시도록 진짜 좀잘몸잘 챙기시면서 중간에 수분 보충 잘 하시면서 뛰시면 좋겠어요. 3033님은 인찬영님 저의 주머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오늘 오프닝도 듣고 보내주신 생각이었고요. 아, 그리고 9077님은 오늘은 선배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 강의를 듣고 귀가하면서 크론도 함께 합니다. 대접만 받는 노인이 아니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노인이 선배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보자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인문학 강의 들으셨나 봐요. 진짜. 네. 진짜 여기저기 강의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 막막한 이삶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선배 시민으로 살아가기. 진짜. 저도 그런 선배 시민이 되어야 될 텐데. 네, 열심히 또한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아는 경우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너가 춤을 추니 나도 춤을 춘다 듣고 돌아올게요.

네, 안은경의 여러분의 연주로 너가 춤을 추니 나도 춤을 춘다 듣고 왔습니다. 7416님, 인천시인님 도서관에서 그런 데 들어요. 8시 59분에 알람 맞추고 잠깐 눈 감고 엎드려 있었는데 그 사이 5분이 휙 지나버렸어요. 결국 오프닝 시를 못 들었던

싶답니다. 지금부터는 그론도에 집중해야겠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알람까지 맞춰가면서 저희 그론도를 기다려주셨군요. 정말 또한 너무 감사드릴 일인데. 아, 네, 오늘 오프닝 시는 신민아 시인의 주머니였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함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고른 그런 시였어요. 네, 또몇 가지 안내사항 전해드려야겠죠.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엔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더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더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스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국립정동극장 세실 2026 창작 ING 전통 순환이대 초대권입니다. 하근찬의 소설 순환이대를 원작으로 한 창작 판소리 음악극으로, 원작에 담긴 전쟁의 상흔과 가족의 서사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무대입니다. 창작과 연기엔 극단 호열이 함께했는데요. 연극인과 소리꾼을 중심으로 창단된 청년예술단체입니다. 판소리, 타악, 민요 같은 전통예술에 기반한 음악극을 창작하고 있어요.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만나실 수 있고, 그런도에선 8월 30일 오후 6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세 분께 1인 2매씩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서 영감을 받아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오트의 구비구비 전해드릴게요.

네, 시호태 구비구비 듣고 왔습니다. 7889님, 저도 늦게 입장했어요. 요즘 날이 너무 더운데 우리 그론도 지기님은 어찌 이 더위를 이기시나요? 요즘같이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더위에 친정엄마가 큰 집에 혼자 사시면서 거실 에어컨 혼자 키는 건 낭비라며 안 켜시네요.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절약이 몸에 배셔서 요즘 에어컨은 요금 안 나온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으세요. 우리 인찬 씨가 어른들은 온열병 위험하다고 방송에서 크게 말씀해 주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남은 여생 시원하게 하시고픈 거 다 하고 원 없이 다 해보시라고요. 어머니의 삶 오늘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맞아요.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에어컨을 안 트실까요? 이 에어컨 아 한 달 내내 틀어도 얼마라 그랬더라. 진짜 전기를 어지간히 많이 쓰는 집이어도 한 달 내내 틀면 한 10만 원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하루로 계산을 하면요 3천 얼마예요. 그죠? 근데 이 더위를 피한다고 아우 덥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자 이러면 아이스크림 하나 요즘에 2천 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아 그리고 그 10만 원 나온다고 말씀드린 건 정말 하루 종일 그리고 어지간히 가정 그 전기를 쓰는 이제 가정의 이 집안 얘기고 보통은 이게 그렇게 써도 한 3만 원 선에서 보통은 어느 정도 이제 추가되는 걸로 이제 그치나 봐요. 뭐 3만 원도 아끼려면 아껴야 되는 돈인 건 맞는데 무조건 약값이랑 병원값이 더 나갈 것이다. 네 진짜 어르신들 온열병 위험하니까요. 정말 아유, 에어컨은 딴 게 아니고 건강에 필요한 약입니다. 정말 아, 그런 의미에서 꼭꼭 에어컨 트셔야 돼요. 정말 7889님 진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한테 어머니들이 들으셔야 말이죠. 뭐 소리를 지르고 어르고 달래도 절대 안 들으시고 그냥 본인 맞다고 하시니 이거 기회가 되면 그냥 찾아가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그 리모컨 숨겨버리고 아, 저 그렇게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정말. 네, 아무튼 간에 네, 그렇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789님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에어컨 꼭 키세요. 진짜 이 밤에 뭐 잘 때야 그렇다 쳐도 낮 동안 더운 시간에는 꼭꼭 키셔야 되고. 근데 인터넷 보니까 다들 뭐 그런 비슷한 고민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들이 뭐 밭일을 하러 나가신다. 괜찮다고 낮에 이거 말려 뜯어 말려도 소용이 없다. 뭐 그러는데 아, 안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 돼요. 진짜 이 무더위 정말 모두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계속 이 더위가 뭔가 갱신되어가는 느낌이죠. 정말 너무너무 걱정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네, 이 더위 뭐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미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가 필요할 텐데 일단은 오늘 하루 안 아프게 잘 넘어가야겠죠. 온열질환 없이. 그런 의미에서 이 더위, 나의 건강시키는 이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사연들 함께 보내주시면요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제였던가요? 그제였던가요? 정말 도서관이 진짜 이 무더위 이 쉼터가 되어주기도 한다. 평일엔 밤 10시까지도 운영한다. 라는 정말 꿀팁 알고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도서관 가서 그론도 들으셔라. 밤 10시쯤이면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막 아, 어떻게 버틸 만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 이 더위 이겨내는 방법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 또 넘어가 봐야죠.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이어가겠습니다.

옛날에 활을 아주 잘 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묵과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중 어느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요. 그 집의 딸은 청년을 보고 한눈에 반해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시험을 앞두고 있다며 거절했죠. 다음날 아침 청년은 처녀가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묵과 시험장에 도착한 뒤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묵과 시험에 가던 청년에게 한 처녀가 구애를 했는데 청년이 그 구애를 받지 않아서 목숨을 끊게 되었더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묵과 시험장에 도착한 청년은 활쏘기 시험에서 세 발을 잇따라 명중시켰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화살을 쏘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화살이 엇나갔습니다. 결국 청년은 과거에서 떨어졌는데요. 이게 하도 이상해서 점쟁이에게 물어보니 죽은 처녀의 원혼이 청년의 앞길을 막고 있었다는 거였죠. 3년이 흘러 다시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청년은 다시 시험을 봤지만 네 번째 화살이 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너무 억울해서 엉엉 울기 시작했고 사연을 들은 원님이 꾀를 냈습니다. 관역에 꽂힌 세 발 가운데 두 발을 뽑아서 청년에게 다시 쏘도록 한 거죠. 청년은 두 발을 모두 관역에 맞췄습니다. 처음 꽂힌 세 발에 다시 쏜 두 발을 더하면 모두 다섯 발. 청년은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귀신의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님의 꾀에 속았다면서 원통이 하는 울음이었다고 하죠. 이후로 귀신마저 속아 곡할 만큼 기막힌 일, 그래서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을 두고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이 말의 유래가 이 이야기 자체라는 건 뭐 사실 완전한 정설까지는 아니라고 하고요. 민담 체록 조사 등에서 이런 이야기가 유래가 되었다더라 라는 그런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준수와 두 번째 다리 함께하는 귀곡성 전해드릴게요.

네, 김준수와 두 번째 다리 함께한 귀곡성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원한을 품은 처녀 귀신의 보복을 원님의 꾀로 막아냈다는 이야기였죠. 이 원님의 꾀로 귀신의 방해가 막혀서 귀신이 곡을 하더라는 이야기. 그래서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말이 전해졌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던 건 과거 시험에서 번번이 방해를 받은 청년 쪽이었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귀신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말도 귀신조차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라는 의미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아, 근데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는 또 묘한 뒤집힘이 생겨나요. 처음에는 분명히 청년이 곡할 노릇이었는데 이 결말에 와서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가진 묘한 이 이중성이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곡할 일을 두고서 이건 귀신조차 곡할 일이야라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결국 이 이야기 자체에서는 또말 그대로 귀신이 곡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만다는 것도 재미있는 점이죠. 이해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지혜를 잘 짜내면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 괴로운 일참 많고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아무리 귀신이 회방 놓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잘 생각하고 지혜를 모으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8878님, 하루에도 몇 번씩 냉장고 속에 있던 먹을 게 없어져서 아들에게 물으면 몰라, 못 봤는데 라고 합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아, 그래요. 진짜. 뭐, 성장기에는 많이 많이 먹습니다. 저희 집도요. 저하고 이제 연년생인 남동생이 있었는데, 저는 딱히 막 엄청 그러진 않았는데, 동생이 냉장고에 먹을 게 보이면 그냥 혼자 다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아니고 뭐, 그러니까 눈앞에 먹을 게 있으면 찬장에 뭐가 있어도 다 아작을 내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약간 동생을 위한 미끼용으로 약간 앞에 내놓고요. 어머니가 동생도 깊은 데까지는 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깊은 곳에다가 뭐 수박도 숨기고 뭐 과자도 숨기고 뭐 바나나도 숨기고 그랬답니다. 정말 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 어디로 갔는지가 아니고 그 많은 게 어떻게 뱃속에 들어가는지가 진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에요. 그리고 아침 햇살님.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라는 말, 집에서 뭔가 없어졌는데 아무리 샅샅이 찾아봐도 없을 때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래가 있는 줄.

몰랐네요. 알고 나니 못 쓰겠는데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냥 뭔가 아, 이 말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얽혀 있네.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이야기가 그 유래하고도 그 유래라고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하고도 좀 많이 달라졌다. 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이야기 밤에서 사용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이 민담 체록하는 그런 이제 연구자들의 기록물 혹은 그런 기록물들이 정리된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찾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게 유래야 저런 게 유래야라는 이야기 들려오지만 사실은 뭐 이야기의 유래라고 하는 건 또 워낙에 다양해서 이게 꼭 정설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말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런 게 있더라 정도로 또 이해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난이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귀신이 곡할 노릇 참 많았죠. 하지도 않았던 게 이상한 일이 생겨나면 그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옛날 저희 애들 갓난아기 때 이웃집에 살던 친구 만나고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갓난아기 때 이웃집에 살던 친구라 그러면 정말 꽤 제법 옛날일 텐데 아, 그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들 쌓여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SNS로 고등학교 때 이제 절친했던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한번 보자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시간 맞춰보려 그러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그런도 하는 시간이 이제 보통 이제 많은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이고 이래가지고 아,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나눌 이야기 참 많이 있겠죠. 3677님 이렇게 더운 날도 예전에 없었던 일이라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겠죠. 너무너무 더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정말 귀신도 곡할 노릇이고 온 세상의 생물들이 다 함께 지금 곡을 할 일입니다. 진짜 이 지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너무너무 심란해요 정말. 그리고 이제 3033님 저의 귀신이 곡할 노릇은 에너지 음료수 들이키고 나면 가위 눌린 꿈을 꿔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진짜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요. 아마 이 에너지 음료수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카페인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죠. 아마 그것 때문에 숙면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밤에는 에너지 음료수도 좋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이어지는 음악 한 곡 듣고 또 전해주신 사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서더소리 중에 파경 준비했습니다. 이 소리는 추건경 다음에 부르는 곡인데요. 복을 빌어준 후에 여러 잡귀를 쫓는 그런 소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밤과 좀 어울리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유리의 소리로 파경 만나보시죠.

네, 서도소리 파경을 김유리의 소리로 만나보셨습니다. 갓난이님, 오늘 친구 만나서 신나게 떠들고 잘 먹고 잘 놀다가 왔어요. 너무 좋았고 행복했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또 보자고 헤어졌는데 아쉽더라고요.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라 더 각별하네요. 노래가 참 재밌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감상까지 보내주셨어요. 네,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너무너무 좋죠. 꼭 시간 내셔서 또 한번 만나시기를 적극 응원하고요. 0507님, 다 뛰고 그네 타면서 듣고 있어요. 참 체력은 왜 이리 쉽게 안 느는지 귀신이 곡할로 오르시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정말 근데 또 이렇게 계속 뛰다 보면 어느샌가 체력이 좋아져 있어요.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그 또한 언제 늘었는지. 그리고 3911님, 민찬님 와중에 내일이 입추라고 하네요. 하지만 여름은 물러날 기미가 없고 전 어제부터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어요. 에어컨 너무 좋아요. 라고. 아니 어제부터 키셨다고요? 이 보통의 인내심이 아니신데요. 집이 좀 약간 시원한 곳에 계신 동굴 속에 살고 계신 걸까요? 보통은 진짜 집이 이제 들어가는 순간 집이 찜통이어서 아 정말 어마어마해요. 정말 이 에어컨 잠깐 끄는 사이에 정말 혹은 환기한다고 창 열어놓은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1752님 인찬님 샘법 여전히 너무 탁월합니다. 예전에 그론도에서 책보다 책을 보관할 부동산이 훨씬 제일 비싸다고 알려주신 게 떠오르네요. 그렇지만

전또 무력을 이기지 못하고 헌터헌터 전권 구매해버렸습니다. 8월이 제 생일이라 저를 위한 선물로 샀어요. 에어컨 밑에서 만화책 읽으면 천국일 것 같습니다. 마침 그런도에서 주신 유산균 선물도 도착했네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아까 전에 에어컨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이게 으지간하면 에어컨 추가 전기 비용이 그냥 우리 병원비보단 훨씬 싸다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했었는데 아, 뭐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에어컨 그래요. 이게 너무 그 비용 아낀다고 건강 망치면 안 된다는 거, 온열 질환 대비 꼭꼭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바쁘게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더위가 더할수록 떠오르는 다음 계절, 가을을 담은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가을 부병루에서인데요.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밤 깊어 달 저무니 가을새 슬피 울고 희미한 은하수는 서쪽으로 기울었네. 답장 없는 편지 써서 강물 위에 붙이고서 난간에 기대앉아 나 혼자서 취했어라. 소슬한 가을바람 그대 숨결 실렸는데 풀뿌리 차갑다고 쓰르람이 울어대네. 그리움의 실타래를 먼 하늘에 풀어놓고 부병루 누각 위에 가만가만히 운이 놀아. 부병루는 북한에 있는 누각으로 위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자연 풍경 만날 수 있습니다. 유유히 흘러가는 대동강 물과 넓은 들판, 높고 낮은 산들이죠. 가사에 가을날 홀로 멋진 풍경 속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과 애틋한 정을 담은 겁니다. 노래는 한승석이 불렀는데요. 시대의 감성과 가치를 표현한 창작에 뜻을 둔 소리꾼입니다. 가을 부병루에서 이 곡도 한승석이 작창한 창극 소리를 수록한 음반 서울 자정 12시에 실려 있습니다. 네, 그럼 들어보시죠. 가을 부병루에서 한승석의 소리입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가을 부병루에서를 한승석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내일이 입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시원한 가을 좀 빨리 오고 더위가 한풀 꺾였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오늘 또 지금 이 곡, 이제 곡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이 부병루, 이 진주의 촉성루, 그리고 밀양의 영남루와 함께 조선시대의 3대 정자로 꼽히기도 합니다. 정지상, 이색, 김정희 같은 많은 문인들이 부병루의 풍경을 소재로 한 시를 남겼는데요. 지금은 북한 국보 17호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5784님, 저 오늘 티켓팅 광탈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제 티켓팅 할 거라고 했는데, 아, 역시 쉽지가 않군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뭐 취소표 있을 테니까 계속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9258님, 시애님, 약간 잔소리 장인이셔요. 대신 잔소리 해드립니다. 내 귀에 잔소리 코너 추천합니다. 저는 요즘 햇빛 조금만 지날 때도 커다란 장우산을 연잎처럼 쓰고 다녀요. 한여름 바다 입수는 어떻게 했었나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좀 잔소리를 좀 잘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좀 이렇게 친구들이 맨날 저한테 야, 입 빠른 소리 좀 그만해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눈에 거슬리면 거슬린다고 말을 또 해야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저희 또 이 잔소리 언젠가 또 해드릴 수 있어요. 네, 다 대신 잔소리 드립니다. 내 귀에 잔소리 언젠가 그런 코너 생겨날 수 있다는 거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 또 전해드릴게요. 풍경 속으로 가운데 알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해금의 노우나 기타에는 권정구입니다.

네, 노은아의 해금과 권정구의 기타 연주로 풍경 속으로 가운데 알레그로 그리고 이어서 오주화의 매미 감상하셨습니다. 네,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는 풍경 속으로 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7889님 그리고 8878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티켓 수령을 위한 성함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시고요. 2026 창작 ING 창작판소리 음악극 순환 2대 공연 선물은 7426님께 개별 안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0507님 아카페에서 시인님 책을 봤어요. 시인님과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간난이님도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의 끝곡으로 여러분들 좀 시원한 파도 소리 들으시라고 공명의 파와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죠. 언제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지만 아 그래도 참 속상합니다. 세상은 우리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나온 결과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대하는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조용필님의 못 찾겠다 꾀꼬리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아 박은영님 조용필님 노래 좋다. 가왕 조용필님 라이브 들어보신 분들 부러워요. 예, 저는 콘서트 가서 본 적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예전에 예, TV 프로그램에서 조용필 씨께서 이 못 잡겠다 꾀꼬리로 막 그 활동하실 때 막 MC 분들이 이런 장난치신 거 기억나요? 그 남녀 두 분이 더블 MC였는데 남자분이 갑자기 막 어디 갔지 막 이러니까 옆에서 여자분이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 못 찾겠네. 뭘요? 꾀꼬리요. 와! 그러고서는 노래가 시작되고 그런 예. 그거 보면서 저도 아, 너무 재밌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아, 공을 그렇게 드렸는데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일들 예, 많으실 겁니다. 그때 그 MC분도 관객들이 그렇게 좋아해 줬으니 망정이지 어, 뭐라는 거야 유치하게 이랬으면 얼마나 예, 참 속상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런 아쉬운 순간들을 우리가 다 견디면서 또 새로운 다음 일에 다시 공을 들이면서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나 요즘 좀 아, 예상과 다른 결과들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게 있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예, 다시 마음 가벼워지고 씩씩해지는 날이 곧 찾아올 겁니다. 간난이님 오늘도 진짜 더워요. 현재 거실 온도가 35도네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티고 잘 살았어요. 내일이 입추라는데 좀 시원해지겠지요? 헉, 내일 입추예요? 와, 뭐 입추라고 갑자기 내일부터 갑자기 가을 날씨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희망이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빨리 와주면 좋겠네 가을이가. 이한철입니다. 껍질을 깨고

이한철 씨 병아리 시절에 부르신 노래인가 봐요. 껍질을 깨고 듣고 왔습니다. 박하사탕님, 예, 한디 시크하고 락킹하네요. 어머나, 내일 아침에 사연 보내야겠어요. 잘 몰랐던 곡 소개받았네요 하셨는데, 물어봐 주십시오. 병아리 시절에 예,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냥 노른자 시절에 만든 건지. 깨고 나오신 거 축하드린다고도요. 날 위해서 님이십니다. 폭염으로 야구가 취소되어 속 터지게 지는 경기 안 봐서 다행이다 싶어도, 어머나, 야구가 없는 날들이 허전하네요. 어여 시원해지길 바라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번 주말까지 아예 그냥 푹 쉰다 하더라고요. 네. 어차피 뭐한해 만에 막 이러다가 막 선수들 준비해 말어 이러다가 결국 하고 못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예 아예 방학 살짝 이렇게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야구 팬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선수들도 선수들인데 관객들도 픽픽 쓰러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즐겁자고 하는 일에 사람들이 다치고 아프고 그러면 안 되겠죠. 빨리 날씨가 시원해져서 또 예, 매일매일 야구 팬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뜨거운 밤이 다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날 위해서님, 예, 오늘 지지하는 거 축하드려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내피. 목요일은 내가 PD 함께해요. 여러분 선곡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과감하게 겨울 노래. 입니다. 이 더위를 얼려버리겠다는 기분으로 눈 노래, 뭐 크리스마스 종소리 나오는 노래 등등 겨울 노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7, 8개월 전에 요거 요 주제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 다시 돌아왔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 떠올리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이음반 편지 소개해드릴 거고요. K클래식 한 장도 2부에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예,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치현 씨의 집시여인 듣고 우리 또 출석할까요? 예, 어디니? 덩덕궁 출석자 분들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빨리빨리 서둘러 주세요. 이게 덩덕흥으로 들으시면 저희 실시간 방송으로 나가는 라디오보다 한 십몇 초 정도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석 막 시작됐을 때 그제서야 해야지 이러고서 하다 보면 왜내건안 읽어주지? 왜 벌써 끝내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이치현 씨의 노래입니다. 집시 여인.

이치현과 버님들의 집시여인 듣고 왔습니다. 예, 이 노래도 뭐 새롭게 녹음된 버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오랜만에 원곡 버전으로 들었어요. 아, 9076님, 신랑과 저는 주방에서 구슬땀 흘리며 식당 일하는데 가끔 강아지 보러 집에 들어갔을 때 에어컨 취침 모드로 틀어놓고 시원하게 누워있는 아지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다음에는 우리 집 강제로 태어나고파요. 아이고 참, 우리가 뭐 옛말에 무슨 뭐라 그러지? 개팔자 상팔자? 예. 그런 말 했는데 그거는 그냥 뭐 개들이 별 뭐 걱정 없이 그냥 먹을 거 주면 먹고 그냥 놀다가 뭐 이러면 되니까 라는 뜻으로 했던 건데 요즘은 진짜 사람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강아지들이 많죠. 9076님네처럼 주인 잘 만난 강아지들 말이에요. 다음에 그 강아지로 태어났는데 주인이 9076님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강아지랑 맞교대? 강아지도 그런 생각 할 수 있겠는데, 아 우리 주인이 날 이렇게 잘 보살펴주는데 다음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강아지로 태어난 우리 주인 잘 보살펴야지. 그런 막 그런 생각 할 줄 알려나 모르겠네. 자, 출석 부르러 갑니다.

쿵예, 오늘 누가 와 계실까요? 오늘 1등은 너의 나라님이십니다. 10시 정각 16초에 출한 글자 적어주셨어요. 그 뒤로 한 10초 단위로 막 주주주주 주서 계시네요. 사랑, 클로버, 지화자, 옥토끼, 안잘레나, 졸려, 핑크공주, 토닥토닥, 디미니쉬, 자몽에이드, 금운동, 일산멋쟁이, 일편단심, 세준, 오키오키, 갓난이, 콩콩이순이, 별빛, 솔바라기, 세스펜서, 박하사탕, 날 위해서, 안 맞는 프라다를 입는다, 무늬만 천사, 나무, 서쪽들, 퐁당, 푸들푸들, 박은영, 콩콩이순이, 김인설, 쓰담상자, 파이팅, 여름아이, 산세베리아, 금빛 노을, 디미니쉬님 등등 많은 분들 믿고 오늘도 열심히 2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고요. 오늘 청취자 PD님들이 골라주신 노래들 한번 지난주처럼 이렇게 막 이어서 달리는 겁니까? 예, 기대하십시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세트를, 면역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겨울 노래입니다. 겨울에는 추위가 지긋지긋했지만 요즘같이 더울 때는 차가운 공기가 좀 그립기도 하죠. 코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공기 상상하면서 겨울 노래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모라님께서 그래서 부잣집에는 주인은 열심히 돈 벌고 가정부들은 시원한 곳에서 보낸다고요 해주셨어요. 아까 강아지 얘기하다가 나왔던 얘기죠. 안 그래도 저희 집에서도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그 집들을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놓고 사는 집들을 탐방하는 그 유튜브를 이렇게 켜놓고 보고 있었는데 진짜 집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제 외곽에다가 어떤 뭐 공간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막 진짜 와 저런 집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지게 두 분이 부부가 살던데 남자분은 그게 서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남자분은 뭐 여의도까지 한 두 시간 걸려서 출퇴근하고 여자분은 영종도까지 한 3시간 걸려서 출퇴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데 가정부가 다 누리고 사는구만. 예,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강아지도 괜찮고. 난 강아지까진 그래. 그냥 사람이면 좋겠어 싶으면, 예, 마음씨 좋고 돈 많은 부잣집 가정부도 뭐 이렇게 더울 때는 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들었답니다. 콩콩이 순이님은 하루하루 시간이 빨리 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토요일이 와서 30주년 콘서트 보러 가고 싶어서 지금부터 제 마음은 이미 콘서트장에 가 있답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예,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디의 공연이. 사실 처음에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3시간짜리 콘텐츠를 꽉 짜놨는데 공연장 측에서 6시에 시작해서 3시간 하면 3시간에 어차피 안 끝낼 거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예, 막 그래가지고 막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에 딱 끊으려고 막 몇몇 이렇게 곡들은 읍참마속 심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삭제를 하면서 예.

또 타이트하게 이렇게 짜놨거든요. 모처럼 아니 모쪼록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저도 좀 예, 기대도 되고 사실 걱정도 되고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해볼게요. 자, 겨울 노래 이제 시작해 봅니다. 5205님께서 예, 아주 담백하게 거미 눈꽃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들려드려야죠.

거미의 눈꽃, 김종서 겨울비, 정승환 눈사람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거미 씨 노래 나오는 동안 채팅창에 거미는 왜 이름을 거미라고 지었대요? 라는 글이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도 잘 몰라서. 강한 이미지의 얼굴 때문에 예쁜 이름이 어울리지 않아서 지었다며 거미줄에 한번 걸리면 헤어나올 수 없듯 제 노래에 빠지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한다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셨어요. 와, 예, 너무 멋진 뜻을 가진 진짜 강렬한 이름이죠. 거기에 조정석 씨가 지금 빠져가지고 눌러 앉으신 거 아니에요. 예, 축하드립니다. 정승환 씨 노래 청해 주신 안젤레나 졸리언님은 겨울밤 가족들과 옹기종기 모여 귤 까먹으면서 들으면 참 맛있는 노래겠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카페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카페가 엄청 시원하다 못해 춥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러 이제 우르르 뮤지컬 연습하다가 이제 다 같이 들어갔던 건데 밖에 너무 덥다가 거의 시원하니까 아우 그냥 마시고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눌러 앉았는데 그중 몇몇은 되게 뜨거운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여름에 뜨거운 커피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안에가 되게 시원하다 보니까 또 뜨거운 커피가 먹고 싶다고 원래 계획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러 갔다가 거의 눌러 앉게 되니까 뜨거운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서 옆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뭐 옥신각신 하던데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추운 겨울엔 또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차가운 귤 까먹는 맛이 있잖아. 또 냉면도 겨울 음식이고 참 이 더운 것과 추운 것,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이렇게 잘 조합을 하면 맛깔납니다. 그 중에 저도 최고는 예,

이불 속에서 귤 까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0890님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이 시간 참 좋다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은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아름다운 음악들로 정화하시는 걸 테고 몸은요? 몸은 피곤에 지친 이 몸을 좀 쉬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는 모양이죠. 예, 거기에 저희 방송이 함께하는 거고 여러모로 참 좋은 시간 되시겠네요. 예. 우리 인설이님, 쭌디 지방 콘서트는 안 하나요? 예, 그건 뭐 콘서트 가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콘서트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가수하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가수랑 할 수 있을 때 하는 가수랑 아쉽게도 쭌디는 전자는 아니어가지고 뭐 기회는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데요. 콘서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에 뭐 이런저런 행사들은 전국 각지에 막 많습니다. 예. 혹시 근처에 가면 한번 찾아주세요. 디미니 씨님께서는 하얀 눈이 그리워지네요. 핑클의 화이트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그래요. 이번에는 좀 신나는 겨울 노래 세 곡 출발해 볼게요. 핑클의 화이트부터요.

김인설님 잘 듣고 계십니까?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인데 처음 들어보는 버전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들어보실까요?

켄의 겨울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예, 핑클의 화이트,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도 같이 들었죠. 9414님께서 예, 전 사계절 중 겨울을 참 좋아해요. 겨울 좋아 하시면서 청했던 노래가 켄의 겨울 이야기였네요. 4090님께서는 한동안 짜증이 많았던 아이가 요즘은 방학이라 그런지 애교를 부리며 사랑 표현을 많이 하네요. 그 학교 다니는 동안 좀 스트레스도 받고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나 좀 예민해지는 거죠.

방학이 되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시간도 생기고 그러니까 본연의 자기 성격이 예, 나와가지고 예, 애교도 부리고 아유 그러고 보면 애고 어른이고 참, 아, 참 사느냐고 다들 고생들 많으신 것 같아요. 원래 우리 다참 좋은 사람들인데 예? 덥기도 덥고 바쁘고 이것저것 쪼들리고 하다 보니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0729님께서는 사랑은 향기도 없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걸까요? 오래된 곡이긴 하지만 송창식의 밤눈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사랑은 예, 소리 없이 소리 없이 왔다가 또 예, 두 손에 모래 빠져나가듯이 쓱 빠져나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있을 때잘 지켜줘야 될것 같은데 너무 오래된 노래라 선곡이 안 되려나요? 걱정도 하신 것 같은데 아, 이 노래 예, 겨울에 종종 듣습니다. 여름에는 처음 듣는 것 같네요. 송창식 씨의 밤눈부터 시작합니다.

0: 갖가지 소중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쓰담쓰담 잘해주는 상자 하시면서 이세준의 붕어빵 청해 주셨습니다.
1: 할머니 붕어빵 얼마예요? 시계 1,000원 한 개는 300원. 네? 할머니 왜 1,000원어치가 더 비싸요? 그러냐? 그럼 내게 줄게.

눈부신 하얀 눈 스키장 생각하니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터보의 스키장에서 3125님. 여름에 쿨이 있다면 겨울에는 터보가 있죠. 터보의 화이트 러브 8459님. 같은 노래인 거죠? 예. 화이트 러브 그리고 부제가 스키장에서였습니다. 아이고, 예, 좀 시원해지셨을까요? 여름에 듣는 신나는 겨울 노래, 요게 참 재밌네. 허니러버님, 겨울이면 막내 아들이 그렇게 붕어빵을 사와요. 따뜻한 아이예요. 아유, 세상에. 참 따뜻하다, 진짜. 저하고 일단 입맛이 비슷한 게 참 마음에 드네요. 아, 모우라님, 와, 눈물 나려고 하네요. 지금 창밖에 눈이 내릴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럴 리는 없지만. 예, 그럴 리는 없지만 눈 아니라 눈으로 시작해서 녹아가지고 비라도 좀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설프게 내리는 비는 훨씬 더 덥게 만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냥 땅을 식히지 못하고 잠깐 그냥 물기만 뿌려주는 건 바로 수증기로 변해가지고 습도만 높여서 사람 더 힘들게 하는데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그냥 주룩주룩 내려줘야지 땅을 좀 지열을 좀 낮춰준다고 하는데 막아준다고 하는데 아, 어떡하니. 사랑비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하루 종일 머리가 띵 어지러워서 힘들었는데 시원하게 겨울 노래 들으니 좋으네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셔서 다행이고요. 1부 끝곡 푸른 하늘의 겨울바다 들려드리면서 마치고 2부에서 다시 이어가죠.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미연 씨의 노래였죠. 이별 여행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는 지금 이 밤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아, 자, 저희 방송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덩덕궁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6367님, 벌써 내일이 입출하니 믿기지 않네요. 더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긴 거 맞죠? 하셨는데 그러게요. 아직 결판이 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기겠죠. 입추가 말은 좀 되게 예, 선을 친화적이지만 시원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시기상으로 말복보다 이르죠? 예, 말복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름만 입추지. 예, 아직 멀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긴 것 같습니다. 진짜. 1부 끝곡으로 겨울바다 들려드렸었는데 조정현 씨의 슬픈 바다를 청해 주셨네요. 함께 듣죠.

0: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은 밤 편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 늘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던 할머니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할머니 댁에서의 추억을 담은 편지 소개해드릴게요. 최학규님의 이은밤 편지 읽어드립니다. 어릴 적엔 여름방학이 되면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놀거리가 참 많았어요. 동네 친구 형들이랑 개울에서 가재를 잡아 버드나무 꼬챙이 꿰어서 구워먹고 피라미와 송사리를 잡으며 놀았습니다. 밤이면 펌프질해서 퍼올린 물로 등목을 했고요. 마당에 모깃불을 피워놓고서 할머니 무릎을 베고 평상에 누우면 밤하늘에 개똥벌레가 반짝반짝 날아다녔습니다. 할머니는 부채질로 모기를 쫓으면서 호랑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 옛날 옛날에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나서 헝!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0: 할머니의 이야기는 떡을 주었는지 안 줬는지 결말도 없이 매일 똑같은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도 안 계시고 개울도 사라졌지만 여름이 되면 할머니의 무릎이 생각나고 호랑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최학규님 편지에 이어서 신청해 주신 곡 이용복 씨의 어린 시절까지 들어봤습니다. 아, 뭐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장면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그려지는 그런 편지였죠. 애들이 개울가에서 물고기 잡는 것도 보이고 평상위에서 할머니 무릎 베고 누워있는 것도 보이고 예, 어린 시절의 정겨운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최학규님 할머니가 들려주셨다는 호랑이 이야기 있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 할머니가 그 뒷이야기 잡아먹었는지 안 잡아먹었는지 떡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걸 안 밝히고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셨던 건 사실 그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잡아먹고 그걸로 양이 안 차가지고 애들도 잡아먹으려고 그 오누이만 있는 집으로 가가지고 근데 이제 다행히 오누이가 잘 도망쳐가지고 하늘의 도움으로 뭐 해와 달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잡아먹는다는 얘기까지 하기가 좀 너무 그래서 그 앞에만 맴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 애들 어렸을 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서는 결국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우 잡아먹었어라는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을 많이 주고 물을 안 줘가지고 호랑이가 물 먹으러 시냇가로 갔대 뭐 이러면서 대충 얼버무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느낌님께서 어제 봄을 생각나네요. 자탄풍 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노래 그것도 많이 닮아있다. 아 오늘 이 그 사연창에 글씨가 왜 이렇게 큰가? 작가님이 글을 왜 이렇게 크게 써주나 했더니 어제 형들이 다녀가셔가지고 키워놓은 거 오늘 안 줄인 거구나. 저 이렇게까지 안 커도 돼요 작가님. 예 됐어요. 피자 스미스님께서 우울했는데 이세준님 할머니 목소리 흉내에 빵 터졌어요. 아이고 빵 터진 건 다행인데 왜 우울하셨어요? 왜 우울했냐? 행복터치님 할머니 부채질이랑 옛날 이야기 좋지요. 예, 이은반 편지 덕분에 행복한 추억에 잠겨봤어요. 초록사랑님 따뜻한 사연이네요. 풍경이 그리워요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편지 보내주신 최학규님께는 떡세트와 두유세트 아이고 떡이 여기서도 나오네. 호랑이도 사연 보내라 그러세요.

떡 줄 테니까 마침 또 범 짠기지 떡이잖아 드리는 게. 와 그게 그거랑 연결되는 떡인가 모르겠네 그것까지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여름 추억 담은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푸르른 여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던 순간을 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편지 소개되는 분께는 선물 두 개 드리고요. 메일 주소 음밤fm@gmail.com 되시겠습니다.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곡 꼭 함께 써주시고요. 메일 대신 손편지로도 받고 있어요.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이음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정미조 씨의 노래 이어드릴게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정미조 씨 노래에 이어서 양희은, 김규리 두 분의 목소리로 엄마가 딸에게까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박학기 씨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박학기 씨의 지금은 성인이 된 그 두 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렸을 때 처음 이제 외국을 가는데 아빠한테 그러더래. 아빠 남권 챙겼어?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아유 외국 가려면 남권 있어야 돼, 여자는 여권 챙겼으니까 아빠는 남권 챙겨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웃었다고 그 얘기를 오랜만에 하시던데. 아,

복권 다들 갖고 계실까요? 예. 요즘 여권 파워라는 단어가 가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여권 파워. 그 어린 딸의 입장에서는 뭐 여권 신장에 관한 건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한 패스포트, 예, 여권 파워. 이게 그거래요. 외국을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여권만 갖고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여권만 갖고 안 되고 비자를 꼭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네,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많은 그런 여권, 그걸 되게 높게 쳐준대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렇게 순위도 매겨놓고 그러더라고요. 집계 방식에 따라서 좀 뭐 다르기도 하던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헨리 지수라는 건데, 이게 뭐 가장 공신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아무튼 이 헨리 지수를 많이 따르시는데, 헨리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전 세계 2위래요. 무려 세상에 188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미국 한번 가려면 미국 대사관에 직접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한참 기다려가지고 막 인터뷰해서 받아야 됐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100% 영어로 진행이 되니까 완전 쫄아가지고 막 Hello, Thank you, Yes 막 이거만 연습하고, 그러고서 이제 최장이 10년인가 그랬어요. 저도 10년짜리 받고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옛날 얘기인 거지. 자, 오늘 퀴즈입니다. 쭌디가 커피 쏘는 날이잖아요. 오늘 퀴즈는 여권 파워 우리나라를 2위를 차지했는데, 그렇다면 1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1위는 어느 나라일지, 이것이 오늘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예. 1번 미국, 2번 북한, 3번 싱가포르. 셋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1번 미국, 2번 북한, 3번 싱가포르. 우리나라보다도 여권 파워가 앞서는 나라, 비자 없이 가장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샵 0302, 우물전 0302로 받겠습니다. 요거는 커피 쿠폰을 문자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로만 받아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여러분 보내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Sing Again 3에서 소수빈 씨가 불렀던 노래네요. 머물러 주오.

소수빈 씨의 머물러 주어 들었습니다. Sing Again 3에서 들을 수 있었던 곡이었죠. 이 여권 파워 뭐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제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아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적 또 사회적 안정도가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2122님, 왠지 싱가포르일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가본 지 너무 오래돼서 여권 만료된지도 몰랐네요. 그러게요. 다시 만드셔야겠다. 아이고, 예전에 승화영이 저희 외국에 공연 가는데 공항에 모여가지고 매니저가 저 여권 다 주세요. 다 꺼냈는데 승화영 여권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거예요. 앞에 여권이 다 만료되면 이제 새로 교체를 하면 새 거를 발급하면서 기존 거는 뭐 당연히 못 써야 안 쓰면 안 되니까 거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주거든요. 그것만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우 장난치지 말고 빨리 저 그랬더니 웃는데 표정이 약간 심상치 이건데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해가지고 그 퀵으로 받았나 몰라 하여튼간 그리고 겨우 비행기 탄 적도 있고요. 아휴 말 나온 김에 뒷담화 좀 더 하자면 미국을 가는데 예전에 비자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권 안에 미국 비자를 딱 새겨주잖아요. 근데 여권을 바꾸면서 그러면은 여권이 바뀌면 그 비자 있는 여권 옛날 여권까지 같이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자만 북 찢어가지고 호치키스로 찍어갖고 온 거야. 그래서 나갈 때는 그게 상관이 없었는데 거기서 들어갈 때 난리가 나고 잡혀가지고 아이고 아주 그 공황장애라는 그 병명이 있잖아요. 근데 승화영은 공황장애라고 우리가 또 시작됐다. 우리 승화영 공황만 오면 사람이 그런데 뭐 다 그냥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카메스바 정답 얘기해야 되는구나. 정답이 보기가 1번 미국, 2번 북한, 3번 싱가포르였는데 미국은 10이래요. 12. 예, 이거 헨리 여권지수 처음 발표했던 2006년에는 미국 1등부터 시작했는데 점점점 내려갔다고 하고요. 뭐 적대 국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이 막힌 모양이죠. 2번 북한은 총 몇 개국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97위로 나와 있네요. 35개국이 무비자랍니다. 그래도 35개국이나 있는 게 신기하네. 싱가폴이 1위입니다. 예, 192개국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한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세 나라가 공동 2위였어요. 2849님 아들만 비행기를 못 타봤을 때 비행기 탈 때는 신발 벗어야 된다고 했더니 엄청 심각하게 듣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맞아 이런 장난 많이 쳤죠. 그리고 제주도가

야, 너 여권 챙겼어? 안 챙겼는데 너 큰일 났, 너배 타고 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0013님, 딸하고 10년 전 해외여행 처음 간 나라가 싱가포르였는데 사람들도 친절하고 기억에 많이 남네요 해주셨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준디에 커피를 받으실 분 세 분 네, 발표합니다. 1010님, 4691님, 또 2122님, 122님 이렇게 세 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커피 한 잔씩들 하셨으니까 세 분밖에 못 받으셨지만 일단 K클래식 한 장은 다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우리 민요를 어떻게 오늘의 노래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음악인들이 많습니다. 민요와 오늘의 감성,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과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 중 하나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곡은 원래 공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25 여우락 페스티벌 무대에서 선을 보였는데요. 여우락 페스티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매년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국악 중심의 음악 축제죠. 여우락은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는 뜻이라고도 해요. 지난해 이 축제에서 경기소리 프로젝트 그룹 나비 그리고 현대무용팀 모던 테이블이 함께하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 공연에서 선보인 음악 중에서 한 곡 골랐어요.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모티브 재창조된 곡인데요. 안무가이자 작곡가인 김재덕이 작곡 편곡을 하고 또 경기 프로젝트 그룹 경기소리 프로젝트 그룹 나비가 노래했습니다. 접점 들어볼까요?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전통과 오늘의 감성이 만나는 지점, 우리 민요와 현대 무용이 만나는 지점, 그 접점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곡이 아니었나 싶네요. 경기 소리 프로젝트 그룹 나비는요, 경기 민요 또는 잡가를 오늘의 감각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젊은 국악인들이 모여 만든 팀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경기 소리의 영역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김재덕과 경기 소리 프로젝트 그룹 나비의 접점,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자, 웅산과 난장 프로젝트가 함께한 음악 이어집니다. 베블루스.

얼씨구 좋구나 좋아 최고입니다 노경수님. 자 5299님 아이들이 방학 중이라 삼시세끼 챙기는 것도 힘드네요. 저녁 때 김밥을 쌌는데요. 남편이 왜 오늘 김밥 쌌냐고 물어보길래 마땅히 먹을 게 없어서 했더니 매일 먹을 게 없으면 좋겠다 하네요. 저희 남편이 김밥을 너무 좋아해요. 예, 반찬 없고 먹을 거 없을 땐 김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아야 한다면 저는 예, 주저없이 김밥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좀 반칙이죠? 이걸 한 가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나? 거기에 가진 야채와 고기와 밥이랑 뭐 다 들어있는데 비빔밥 이런 것들 거의 반칙인데 그나저나 남편분이 그렇게 김밥을 좋아하신다면 오늘 왜 김밥 샀어 했을 때 아우 자기가 좋아하니까 샀지라고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지 그러면 더 행복해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정직하시구나. 다음부터는 그런 좀 선의의 거짓말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허니러버님 사춘기 땐 서로 손길만 닿아도 소름 끼쳐하던 남매가 이젠 같이 영화 보러 다녀요. 다 커가나 봐요. 우와 뭐 너무 보기 좋겠다. 예,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예, 그만큼 엄마 아빠가 잘 보여주고 알게 모르게 잘 가르쳐서 그래요. 딱 살다 보면 가방끈이 길고 짧고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집안 분위기가 어땠느냐 예, 함께 지냈던 사람들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나와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낸 성장기 때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허니러버님의 공이라고 봅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마칩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4298님이 청해 주신 남궁옥분 씨의 나뭇잎 사이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준디 물러갑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궁중음악에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딱 하고 치는 타악기가 있는데요. 바로 박입니다. 좁고 긴 박판 6쪽의 윗부분을 끈으로 엮고 그 아래쪽을 양손으로 쥐고 펼쳤다 모았다 하면서 소리냅니다. 15세기의 악서 악학괴범을 보면 박을 만드는 가장 좋은 재료가 화리, 그 다음이 황상, 산유자, 대추나무 등이 좋다 했고요. 대추나무가 없다면 그저 단단하면서 빛이 좋은 나무는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해 박을 치는 사람을 일러 집박이라고 하는데요. 집박은 연주단의 앞쪽에 서서 전체 음악의 질서를 잡아 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 서서 큰 동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휘둘러야 하는 서양 악단 지휘자의 모습과 많이 다른데요. 연주의 시작과 끝에 박소리를 한 번 혹은 세 번 치면 연주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음악을 시작하거나 마칠 수 있으니 집박의 박소리는 음악의 질서를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박소리 한 번에 음악이 시작되고 박을 세 번 치면 마치는 우리 향악곡의 백미 수제천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1장과 4장을 박소리 한 번에 시작하고 세 번에 마칩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소리 세 번이 유난히 시원하게 들리는데요. 박소리 세 번의 음악을 마쳤습니다. 수재천, 원공명, 정읍 1장과 4장을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 궁중음악을 연주할 때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또 곡 중간중간 전환의 의미가 있을 때 딱 하고 치는 악기 박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여섯 쪽의 나무가 딱 하고 한 번 혹은 세 번 연주가 되면 그 소리에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음악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치기도 합니다. 박의 소리는 이처럼 어쩌다 한두 차례 날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음악적 질서를 담고 있어서 그 소리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15세기 악서 악학괴범 권 7 당부 악기 도설에 박의 그림과 규격, 재료, 제작 방식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좋은 재료가 화리, 그 다음이 황상, 뽕나무죠. 그리고 산유자나무, 대추나무 순인데 그 외에도 단단하고 빛이 좋은 나무는 모두 쓸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주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에 쳐서 음악을 시작하게 하고 악절에 따라 박을 치고 또 급히 쳐서 음악을 그치게 한다. 모든 음악의 장단 곡절과 음악의 시작과 마침은 모두 박의 소리에 따른다. 당악과 향악에 모두 쓰인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처럼 악학괴범에 기록돼 있는 박 연주 방식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향악곡의 백미, 수재천을 통해서 박의 소리 시원하게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문고 연주자 장윤서의 삶과 음악 이야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반우반개 반엽입니다. 옛 가집을 보면 반엽이란 곡에 여러 다른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율당, 율당삭엽, 율당삭대엽, 반엽대엽 이런 다양한 명칭이 보입니다. 이 곡의 특징이 앞부분은 우조, 뒷부분이 계면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반우반개 반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 우조의 곡에서 계면조의 곡으로 넘어갈 때 이와 같은 반우반개의 곡이 필요한 건데요. 오늘 들으실 반엽의 노랫말은 남하여로 시작되는 시조시입니다. 남에게 편지를 전하지 말고 당신이 우체부가 돼서 직접 편지를 가지고 오세요. 바로 이런 내용의 시조시입니다. 읽어볼게요. 남하여 편지 전치 말고 당신이 제호되어 남이 남의 일을 못 일과저 하랴마는 남하여 전한 편지니 일동 말동 하여라. 이 곡 중에서 계면조로 바뀌는 부분에서는 속도도 많이 늦추어서 연주하거나 부르는데요. 이 3장을 마치고 간주인 중여음을 연주할 때 속도가 느려지면서 계면조로 바뀌게 됩니다. 여창가곡

남하여 편지 전치 말고 당신이 제오되어 남이 남의 일을 못 일과저 하려마는 남하여 전한 편지니 일동 말동 하여라. 여창가곡 반우반계 반엽 남하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쥐님께서 어젯밤 열대야에 잠을 못 자다가 밤길 산책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웃집 토토로의 OST 공연이었습니다. 경쾌한 곡이 흘러나오니까 춤추는 지휘자 백윤학 선생이 마치 산책을 하듯이 여기저기 이리저리 무대를 까치발로 돌아다녔습니다. 마들째의 밤을 걷는 선비는 이렇게 한바탕 밤 산책을 하고 나서야 잠을 잤습니다. 잘 때는 산책지기님이 추천한 대로 검은고산조를 들으면서 잤습니다. 제가 올해는 파랑새와 산책지기님이 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죠. 늦게라도 조금 자서 기분이 좋아요. 아무튼 산책지기님이 언제나 경쾌하게 산책길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사연 주셨어요. 어제 그 밤에 잘 때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하셔서 제가 검고 제가 상령산 추천해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검은고 음악이 잘 때 깊은 수면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보들마을님께서 수제천을 뜨거운 햇살 속에서 들으니 체감 온도가 5도는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무더위 속 송지원님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수제천이 그런 효과가 분명 있죠. 감사합니다. 또 8239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수제천 곡을 국악산책에서 가끔 들려주셔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수제천을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수제천이 정말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곡이기도 하죠. 체감 온도가 5도까지 낮아진다 하시니 정말 좋은 음악입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영산회상의 두 번째 곡 중령산을 해금과 검은고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중령산은 영산회상의 첫 곡인 상령산을 이조하거나 변주해서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상령산과 같은 20박 한 장단의 음악입니다만 상령산보다 약간 속도를 빠르게 해서 연주하죠. 영산회상의 두 번째 곡 중령산 오늘 시원한 악기

해금 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리네요. 영산회상의 두 번째 곡 중령산 들으셨는데요. 고수영의 해금, 윤성혜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분 모두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1056님께서 안녕하세요. 산책지기님.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밤낮으로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네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례 없는 냉방기 사용으로 정전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바로 내일이 입추라는 기쁜 소식을 산책지기님과 나누고 싶네요. 세월이 흘러도 옛 분들이 전해주신 절기는 흔들림 없는 계절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름은 아직 한창이지만 내일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박의 소리가 울리는 날이네요. 모두 조금만 더 힘내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하트 한 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내일이 입추. 입추라도 여전히 덥긴 하겠지만 그래도 입추라는 가을이란 글자가 들어가니까 마음만이라도 시원해지네요. 내일 가을의 첫 박소리 울리는 날 기대가 되네요. 1056님 문자 고맙습니다. 또 1007님께서도 출석 체크합니다. 우리 1007님 개근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출석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더 듣겠는데요. 이번에는 남창가곡을 골랐습니다. 개면조 초수대엽. 남창가곡의 개면조 곡을 부를 때 가장 첫 곡이죠. 개면조 초수대엽 청성령입니다. 훗날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볼모로 가는 과정에서 그 아픔을 노래한 곡입니다. 청성령 지나거다 초하구 어디 메오 호풍도 차도 찰사 구진비는 무엄일고 누이라서 내 행세 그려내어 님 계신데 드리리. 남창가곡 개면조 초수대엽 청성령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정성룡 지나가다 초하구 어디 매요 호풍도 차도 찰사 구진비는 무엄일고 뉘라서 내 행세 그려내어 님 계신데 드리리. 남창가고 개면조 초수대업 청성령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훗날 효종이 되는 이 분이 복림대군 시절에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면서 그 가는 길에 자신의 아픈 마음을 노래한 음악이었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도 격조 있는 우리 음악의 세계에 흠뻑 취해봅니다. 국악산책 화이팅 하셨습니다. 봄봄님 화이팅 소리에 기분 좋아집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대의 예인 장윤서

검은 고연 주자 장윤서. 그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제51회 난계 국악 경연대회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오래전에 제31회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 검은고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후에도 그간 전국 국악대전이나 KBS 국악 경연대회 등 여러 경연대회에 꾸준하게 출전해왔다. 지난해에도 같은 난계국악경연대회에 출전했지만 1등 장관상을 수상했고 올해에 이르러서야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로써 경연대회에는 졸업한 셈이다. 그동안 장윤서가 여러 경연대회에 꾸준하게 나갔던 것은 흔들리는 자기와의 도전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한다. 어떤 목표를 정해두고 그걸 향해 앞뒤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두 발을 땅에 디디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소중한 행위 방식이고 존재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장윤서는 바로 그 행위를 한 것이었고 그것이 이번에 대상이라는 결실을 이루게 된 것이다. 장윤서는 지난 2012년부터 13년까지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검은고 준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악 공부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준단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정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고 자신이 그간 배워왔던 것에서 몇 걸음을 더 크게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후에도 한동안 정악 공부에 전념을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무렵부터 민속악을 더 깊이 공부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김영재 선생께 신쾌동류 검고산조를 공부하면서 산조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이후 신쾌동류 검고산조 이수자가 됐지만 항상 민속악의 그 깊은 경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느끼고 싶어서 민속악 공부를 구체적으로 더 깊이 다시 시작했다. 그러면서 독주회 계획도 세웠던 것이 지난 6월 21일 제1회 장윤서 독주회 무대로 이어졌다. 장윤서는 자신의 제1회 검고 독주회에서 신쾌동류 검고산조와 남도잡가 육자배기와 흥타령을 무대에 올렸다. 힘있고 굵은 선이 세련되고 혹쾌한 멋을 지닌 신쾌동류 검고산조는 진양조부터 중머리, 중중머리, 언머리, 자진머리까지 다섯 장단을 32분 내외로 응축시켜서 김태형의 장구장단에 맞춰 연주했고 남도 음악의 진수를 담고 있는 남도잡가 육자배기와 흥타령은 김승철의 아쟁 박종현의 대금 김태형의 장단에 맞추었다. 남도소리 본연의 생동감 넘치는 울림을 검은고에 담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산조와 남도 음악의 특별한 성음 공부를 위해 특별한 공부 시간을 가져왔고 꾸준한 공부를 해온 성과를 이번 공연 무대에 올린 것이다. 그 공부 내용은 제1회 검고 독주회를 열어서 자그마한 결실을 이루게 됐다. 사실 독주회 일정을 잡아놓은 이후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 첫 독주회라면 누구나 갖는 부담일 테지만 자신을 온전히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가장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렇지만 그런 부담은 독주회를 앞둔 젊은 연주자들이라면 누구나 갖는 자연스러운 부담이지 않은가. 그런 시간을 향해 자신을 채워 나가다 보면 내공이 단단히 다져질 테고 그 관문을 통과하면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장윤서는 연주회를 준비하고 무대에 오르는 전 과정을 통해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정리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두 번째 독주회도 꿈꿀 수 있게 되어 내년에는 영산회상 전곡을 연주하는 독주 무대를 기획하고 있다. 그간 심혈을 기울여온 정악곡을 선보이고 싶다. 또 올해 연주했던 신쾌동류 검고산조를 가야금과 함께 병주로 연주하는 무대도 그 다음 독주회 무대에 올리고 싶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됐다. 그래서 장윤서에게 이번 독주 무대는 씨앗을 심고 싹을 틔워 조촐한 열매를 맺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 무대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더 큰 나무를 향해 도전하는 그런 힘을 얻는 무대였으니 무척 소중한 시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은고 연주자 장윤서. 그는 난계 박연의 고향 영동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엄마가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하셨던 영향인지 어린 시절부터 예체능에 관심이 많았다. 가수가 꿈인 시절도 있었다. 학교에 무용부가 있어서 춤을 열심히 배웠고 가끔 힙합도 했다. 국악의 고장 영동 지역의 초등학교답게 당시 5학년 때에는 학교에 국악부가 신설됐다. 당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아 해울소리라는 국악 관현악단을 신설했는데 장윤서는 해금을 맡았다. 해금을 고른 이유는 초등학생다운 이유였다. 해금이란 악기 이름이 예뻐서였다. 해금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당시 난계 국악단 해금 단원이 나와 지도를 해주셨다. 동요 배우기부터 시작해서 신모듬을 관현악단 무대에 올리기까지 했다. 해금 선생님은 윤서의 해금 실력이 좋다 하시면서 어머니께 이 아이를 국악종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해주셨다. 당시의 기억을 해보니 해금이 좋아서 매일같이 집에서 두세 시간을 꼬박 앉아 연주했다. 무용을 좋아했던 윤서에게 꼬박 두세 시간을 한자리에 앉아 연습한다는 건 기이한 일이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하다 보니 엉덩이가 무거워진 것이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정말 악기를 좋아하나 보다 생각하셨고 해금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국악중학교 입학을 추진하셨다. 당시 입학시험 과목으로 시창 청음이 있었다. 장윤서는 합격을 해서 2002년부터 서울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초등학교에서는 윤서의 합격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붙여주기까지 했다. 그렇게 환영을 받으며 입학한 국악중학교였다. 학교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무렵이 됐다. 당시 검은고 선생님이 계셨는데 우연히 마주치자 손을 내미시더니 손을 꽉 쥐어보라 하셨다. 악력 테스트를 한 것이다. 장윤서는 악력이 센 편이었다. 선생님은 윤서의 악력이 좋으니 검은고를 전공하는 것이 어떻겠냐 권해주셨다. 그렇게 해서 검은고 전공이 됐다. 해금 아닌 검은고 전공이란 점이 당시에는 좀 아쉽긴 했지만 선생님의 추천이니 택한 것이다. 중학교 1학년생에게 검은고는 쉬운 악기가 아니었다. 처음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한동안 검은고에 흥미를 붙이지 못하다가 2학년이 되어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를 배우면서 악기에 대한 새로운 재미와 흥미가 생겨났다. 방학 때는 별도로 개인 레슨도 받기 시작했다. 세심한 공부를 통해 검은고의 멋을 발견하게 됐고 검은고에 대한 흥미가 나날이 커져갔다.

3학년이 되자 실력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도 자연스레 생겨났다. 좋은 선생님들께 배우고 눈에 띄게 실력이 좋아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으니 모든 것이 신이 났다. 국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 기말 시험 때 유초 신지곡의 상령산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다. 처음에 큰 흥미를 갖지 못했던 악기가 조금씩 흥미가 깊어져 갔고 1등을 하는 경험까지 하니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의 기쁨과 의미, 재미가 실력을 쌓아가는 큰 힘이 됐다. 대학 진학을 하고 김영재 교수의 지도로 새로운 공부가 시작됐다. 3학년 때 동아 콩쿨에 나가 금상을 수상했고 4학년 때 전국 국악대전에 나가 장관상을 탔다. 무대 공포증을 극복해보자 하는 생각에 경연대회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니 도전하는 것의 재미도 아울러 느끼게 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진학한 즈음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준단원 오디션을 받았다. 오디션에 합격하여 2012년부터 13년까지는 국립국악원 준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여러 정악곡을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됐고 검고를 더욱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이후 자신의 음악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2016년에 경연대회에 나간 이후 10년 만인 2026년 올해 7월 제51회 난계 국악 경연대회에 재도전을 했다. 그 결과 대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검은고 연주자 장윤서, 그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무한한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는 오늘도 검은고 곁을 지키고 있고 검은고 역시 그의 곁을 지키고 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와 흥타령 듣겠습니다. 장윤서의 검은고, 김승철의 아쟁, 박종현의 대금, 김태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와 흥타령을 장윤서의 거문고, 김승철의 아쟁, 박종현의 대금, 김태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올해 6월 21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있었던 제1회 장윤서 거문고 독주회 실황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 거문고 연주자 장윤서의 삶과 음악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장윤서는 올해 7월에 충청북도 영동에서 열린 제51회 난계 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거문고를 바라보는 시선을 객관화시키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모든 배움은 끝이 없죠. 거문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생각에 계속 거문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죠. 내년 하반기쯤에는 제2회 거문고 독주회를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그간 공부해온 영산회상 한바탕을 연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한 바 모두 잘 이루기 바라고요. 거문고 연주자 장윤서의 앞으로의 행보 저희가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312님께서 새싹 문자 주셨어요. 음악 감사합니다. 8월에 생일이 있는데 대박 선물이네요. 유지원 올림. 저와 이름이 같은 분이 새싹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꽹과리 소리의 얼씨구나님도 새싹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은 가마솥 찜통더위입니다. 서울은 39도 웃도는 날씨에 길거리는 사람들이 없네요. 비가 좀 와야 농작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텐데 말이죠. 가급적 실내에 계시고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건강 조심하셔야겠죠. 8239님께서 어깨춤이라도 추고 싶습니다. 춤을 배웠다면 하셨고요. 글동무님 국악 산책하며 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모두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가야금 병차 호남가 전해드립니다. 이선의 가야금 병창, 이태백의 장구장단이 함께합니다.

가야금병창 호남가 이선의 가야금병창 이태백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우리 음악과 두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수제천 가곡 검고산조 가야금병창까지 다양한 우리 음악 만나보셨습니다. 궁중음악부터 병창까지 우리 음악의 스펙트럼 참 넓다는 생각 오늘도 하게 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날씨가 덥지만 우리 음악과 함께 시원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전라좌도 남원 부는 옛날 대방국이었다. 동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남북 강성하고 북통 운암하니 곳곳이 금수 강산이요 번화승지로구나. 산 지형이로하니 남녀간 일색도 나려니와 만고 충신 관악묘를 모셨으니 당당한 충렬이 아니랄 수 있겠느냐. 숙종 대왕 즉위 초에 사또자제 도령 한 분이 계시되 연광은 16세요 이목이 청수하고 거지 현량허니 신세간 기남자라. 하루난 일기 화창하여 방자 불러 말씀하시되 예 방자야 예이 내가 너희 고려 내려온 지 수삼사기 되었으되 놀기 좋은 경치를 몰랐으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 방자 여짜오되 공보신 도련님이 승진은 찾아 뭐 드실라요?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자고로 문장 호골들이 승지강산을 구경하고 대문장이 되었느니라. 승지라 하는 것은 쌓인 게 글기로다. 내 이를 테니 들어보아라.

기산령 수별건곤 서부허유돌로 채석강병올려 기적선도 돌아있고 척벽강추야 월해소동 파도 놀고 신상의 오르촌 고요

0: 자.
1: 내 또한 호엽사라 동원돌이 변시춘 아니 돌고 무엇허리 잔말 말고 일러라.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대강아리 없지요. 동문방 나가오면 선원사 조사옵고 서문방 나가오면 관악묘를 모셔있어 만고 영웅이 어제려인 듯하옵고 북문방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부함이 조사옵고 남문밖을 나가오면 강할 오작교 용주각이 삼나무 젤루로소이다. 예 방자야, 네 말을 들어보니 강할루가 제일 좋을 뜨더구나. 강할루 구경 가게 나귀 안장 지어라. 예, 방자 분부도 꽃 나귀 청으로 들어가. 나귀 솔질 살살 가지나 안장 짓는다. 홍영 자공 산호편 오간금촌 황금릉 청홍사 고운굴레 상모 물려 덮덮따라 앞뒤 걸쳐 질 끝내 징징달의 은요 등자 호비도 듬이 좋다. 도련님 호사 헐제 신수 좋은 고운 얼굴 군세소정이 허 감태 같은 체지

청중 치막을 맞춰 홍홍 뛰둘러뛰고 만석당이를 잘잘 끌어 방잔하기 붙들어라 등자 딛고 선뜻올라 동인 방자 앞을 세고 남문방 나가실제 황하그 날개가 던 세금당 선차를 높여

풍정 붉은 꽃 부부 향부 뚝 떨어져 쌍옥 재본대발 구배 걸음걸음이 생향이라.

그냥 서부정석 적거려 광활로 당도 도련님이 강할루에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보실 적에 적성

기구 하체외난

항할루도 좋거니와 오작교가 더욱 좋

좋다 좋다. 과연 호람의 젤루라 하겠구나. 예 방자야, 오늘같이 좋은 날 술이 없어 쓰겠느냐? 술 한 상 가져오너라. 방자 술상을 들여놓으니 도련님이 좋아하라고. 예 방자야, 오늘 술은 상하 동락하여 연치 찾아 먹을 테니 너희 둘 중에 누가 나이를 더 먹었느냐? 도련님 말씀이 그리 없으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따살이나 더 늦어옵니다. 그럼 그 해부터 부어주어라. 후배 사령 먹은 후에 방자도 한 잔 먹고 도련님도 못 자시는 약주를 이 삼배 자셔놓으니 치흥이 도도하여. 아이씨.

생각은 벽공에 들어져 수업 문창했던 실수삽 부르는 영주가 뒤로는 무릉톤 흰 백자 붉은 홍은 송이 송이 꽃 피고 붉을단 푸른 청은 고물고물이 단청이라 유망황에 한우성은 벗부르는 소리여 황봉백접 쌍쌍비난 향기 찾는 거둥이라 물은 본식 은하수요 산은 본식 옥경이라 옥경에 분명하면 월궁 하나 없을 수냐 백백홍 난만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함께 그네를 뛰랴오고 독림숲속을 당도하여 흐느러진 벽돌까지 휘칭칭 잡으며

올라가면 요지 황무를 만나볼 듯.

산 양대 어무산 선녀 어찌 보면 훨씬 멀어 어찌 보면 곧 가까워 들어가 따다오는 양연축 비화 강우연 우련 임심사가 살라려요. 예 방자야 저 건너 좀 보아라. 물불한 말씀이요. 소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요. 이리 와 내 부채 발로 보아라. 부채는 말고요 미륵님 발로 봐도 안 보이요. 저기 올라간다 올라가 내려온다 내려와. 방자 허허 웃고 그것이 다른 게 아니오라. 병든 솔갱이가 깃을 다듬느라 두 날개를 쩍 벌리고 움쑥움쑥하는 그건 말씀이오? 이놈 내가 병든 솔갱이를 모르겠느냐? 그러면 뭘 보고 말씀이오? 저기 들어간다 들어가 나온다 나와. 방자 허허 웃고 그게 다른 것이

아니오라. 우리 집 수탉나귀 고삐를 길게 베놨더니 저건 너 암탉나귀를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허는 그것 보고 그러시오. 네 이놈 자세히 좀 보아라. 자신은 말고요. 축시로 보아도 안 보이요. 똑똑히 보아라. 아 근게 절구 때 두 번 분질러도 안 보인단 말이오. 허허 내 눈에만 보이고 네 눈에는 안 보이니 내가 탐심이 없어 금이 화해 보이는 게로구나. 도련님 금이란 말씀이 당치 않습죠. 소인놈이 금 출처 내력을 자세히 아뢰옵지요.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그

말이냐? 해당하라니.

산소 대명 천지 밝은 낮에 귀신이 어디오니까. 그러면 금도 옥도 아니오 해당화 귀신도 아니라면 저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답답하구나. 어서 아뢰어라. 방자 생각하되 하정의 도리로서 윗양반을 너무 조롱하였거든. 예이, 자세히 아뢰옵지요. 저게 다른 게 아니오라. 이 골 퇴기 월매의 딸이온디 봄시 제몸 도구하야 기생구실마다 하고 백화춘엽의 글귀나 생각하고 여공 자색 문필을 겸하였으며 오늘이 다는 날이라 여염집 아이들과 저곳에 나와 추천하는 춘향이로소이다. 예, 그럼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내 한번 못 불러볼까?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사옵니다. 무슨 사정이 있단 말이냐? 춘향 설부하용 남방의 유명키 장항의색과 이두의 분필과 태사의 화순심과 이비의 청절행을 흥중에 품어있어 금천하지절 세기여 만구 여중의 군자오니 황송한 말씀으로 홀에 장례는 무덤이다. 예, 방자야, 네 말이 무식하구나. 형산 백옥과 여수 황금이 물강유주라 임자가 각각 따로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춘향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예. 예. 예. 파!

그 팔랑거리고 우멍 쓰러져 강자 서황무요지 여러 편지 전턴 천도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희야 처방자 쇠털봉지 궁추각 그 맵시 입게 달았어 선천동 우주겹적 우리 삼승고선 육날시네 수지비로 곱들 메고 정창호 납자락을 뒤로 잘 쳐다보면서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충충 충충거리고 건너간다 조약도 덮퍽 집어 퍼들에 앉은 꾀꼬리 툭쳐 후야 저 난리

방송까지 툭 꺾어 축장 삼아서 자르르 끌어 이리저리 건너다 준양 추천하는 은 앞에 바드드드드 들어서 준양을 부르되 건원이 뜨게 안하였다 준양아 향단이 썩 나서며 하마터면 우리 아씨 낙상할 뻔하였다 방자 허허 웃고 사서 삼경 다 읽어도 쫄쫄이 문자 처음 듣고 인자 열대여섯 살 먹은 처녀가 낙태했다네 준양이 그네 아래 내려서며 그 애가 낙상이라 하였지 언제 낙태라 하더냐 예 그 말은 잠시 농담이고 노모씨야 잘 계시며 향단이 너도 밥 잘 먹고 잠 잘 잤더냐 그런데 큰일 났네 무슨 큰일이 났단 말이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일기 화창하여 사또자제 도련님이 강할로 놀러 나오셨다가 자네들 노는 거동을 보시고 바삐 불러오라 하시기에 만단으로 말려도 종시 듣지 아니하시고 불러오라고만 하시니 나와 같이 건너가세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께서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종조리세 열시 가듯 세양지 신나라 가듯 똑똑고아 바쳤지 이 죽음에게서 쏙 빠진 녀석아 허허 춘향이 집에서 글공부만 많이 한 줄 알았더니 욕공부도 담뿍어였네 그려 자네 욕은 고사시 훤하네 허나 네 처사가 글렀지 아니 내 처사가 뭐가 글렀단 말이냐 내가 이럴 테니 들어보아라 니그로 내력을 뒤들어 보아라 니그로 내력을 뒤들어 보아라 계집아이 행실로 여봐라 추천을 허랑이면은 너희 집 후원을 그네를 메고 남이 알까 모를까 하여 은근히 뜰 것이지 또한 이곳을 논지하면 강할로 머자는 곳 녹음은 우거지고 방초는 푸르러 앞내 퍼들은 청포장 두르고 뒷내 퍼들은 유록장 둘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또 한 가지는 늘어져 준비 추는 얼마

세월 출제 4시간 튼투발 뱁시는 해울가래가 해뜨 평상 짜락은 펄렁 이속은 해뜩 선웃음 빵긋 도련님이 너를 보시고 불렀지 내가 무슨 말을 허였단 말이냐 잔말 말고 건너가세 이해가 점점 미치는구나 내 피록 미쳐너나 기한 창명헌 일 없고 여염지바이로서 초면남자 정갈 듣고 따라가기만 뭐니 너나 어서 건너가거라 준양이 오늘 이 기회가 시오시오 부재내라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시골 무지랭이를 얻을란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 아무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라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이럴 테니 들어보아라 산세를 잃을끼니 들어 산세를 잃을끼니 들어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청지고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하기로 사람이 나면 제조이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고 경기도로 올라 한양 더 보면 경운동 높고 배군대 떴 따삼각 산세가 지북주가 되고 삼각산이 떨어져 인왕산이 주산이

안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맡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한 일을 들면 편악지상이라 양반 근본을 이들어라 동원군 탈감이 당신 외삼촌이여 이주판서가 송송 총부님이여 시직나면 무사 당신 어르신이라 네가 만일 아니라고 보면 내일 아침 조사 끝에도

나는 간다 하고 방자 돌아가니 춘향이가 살짝 질렸던가 보더라. 글쎄 방자야, 꽃이 어찌 나비를 찾아갈 수 있단 말이냐. 너나 어서 건너가 도련님전 안수해 접수하 해수혈이라 여쭈어라. 방자 할 일 없이 돌아오니 도련님이 화가 나서, 내 이놈 춘향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지 언제 쫓고 오라더냐? 아 근게 쫓기는 누가 쫓아요? 그런 게 소인놈이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한 게 가라고, 가라고 하시더니 춘향이가 욕만 담뿍업디다. 그래 춘향이가 무슨 욕을 하더란 말이냐? 그 무엇이냐? 안주에다가 접시에다가 잡수시고 해수병을 일하옵디다. 무엇이? 안주에 접시라. 안주에 접시. 예 방자야, 그 혹시 춘향이가 안수해 접수하 해수혈이라 아니어드냐? 아이고 맞습니다요 도련님. 근데 그게 무슨 욕이다요? 그게 욕이 아니라 기러기는 바다를 딸고 나비는 곳을 찾는다. 그러니 날들어 저를 찾아오라는 뜻이니라. 방자야, 오늘 대령후에 춘향집을 찾아갈 것이니 춘향집이 어딘지 좀 가르쳐다. 방자 좋아라고 춘향집을 가르키는디. 저거 춘향집 보이는디.

것과 현두관이 분명하고 형형색색 화초들은 예.

있고 수삼층 화계상은 무란차격 등산홍이

좋다 좋다. 장원이 정결하고 송죽이 울밀하니 여기지절개로다. 예, 방자야 책실로 돌아가자. 도련님이 책실로 돌아와 글을 읽는디 호는 벌써 춘향집으로 건너가고 등신만 남아 노루굴로 뛰어있는 맹자교냥의 왕오신디 왕활수풀은 철일에 오시니 역장유일이오국호이까. 아사라 이 글도 보니까 다 대학을 들여라. 대학 지도는 제 명명도

보다 홍도의 신부들이 우리 춘향이 신부되지 태고라 천황신은 이 쑥떡으로 왕했겄다 방자 옆에 섰다 여보시오 도련님 태고라 천황씨가 이 목덕으로 왕했단 말은 들었어도 쑥떡으로 왕했단 말은 금시초문이오 네 이놈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태고라 천황씨 때에는 선비들이 이가 단단하여 목덕을 자셨거니와 지금 선비야 이가 단단치 못오니 어찌 목덕을 자시겠느냐 공자님이 후세를 생각하여 물씬물씬한 쑥떡으로 교일하고 저 명륜당에다 현몽하셨느냐 아 도련님 말씀은 하느님이 하시면 깜짝 놀랄 거짓말이오 네 이놈 참말 말고 천자나 들여오너라 아니 또 인자 7살 자신배 아닌디 무슨 천자를 드리라고 그러시오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천자라 하는 것은 칠서의 본문이라 뜻을 새겨놓고 보면 별 희한한 맛이 거기 다 들어있느냐 네 이럴 테니 한번 들어보아라 도련님이 천자를 들여놓고 천자 뒤풀이를 한번 해보시는디 자 시의 생천이

복수화를 맡았으니 양승만물 따지 유현빈.

천지 사방이 몇 말리 하루강월 지부 연대국 정망성세 왕굴의 응집축 우치홍수 기자추연 홍범이 구주 널부록 전원이장무불귀라 삼경이 취왕 거칠왕 요순 천지장을 씌고 취지허일날일 억조 장생 격양가 강구연월가 아롤

보고 일중측측 기울칙 28수 하도낙소 진우 정강 별진

잔속 절대 가인 좋은 풍류다일 춘주 버리렴 월색 삼경야읏 담탐정의 배풀짝 무기공명 꿈바퀴라 포위한사찰한 인생이 유수간 다세월이 절로 올래 남방찰리 불모진 춘거하래 더울서 공부자의 착한 도덕 기왕 시사가랑 상성이 추서반지의 조목이 황낙 가을춘 백발이상 자옥 얻으면 소년 풍도 거둘 수 낙목한천 찬바람에 백설강산의 겨울톱 봄의 물망 우리 사랑 그중 신차 감출장 부용 자격의세 우중어 왕환옥 태부를요 그러한 고운 태도 일생 보아도 남을요

후지 세월 했세 조강 제철은 박대 모더러니 대전 통편의 박중림 춘향과 날과 단둘이 앉아 법중 여자로 놀아보자 사또 들으시고 여봐라 책방에서 무슨 소리가 이유라는고 바삐 알려드려라 동인이 책실로 나와 도련님은 무슨 소리를 그리 크게 지르셨간디 사토께서 빨리 사실을 아래라 하오니 어찌오리까 도련님이 깜짝 놀래 아니 사토께서 들으셨단 말이냐 남의 집 노인들은 일홍증도 있건만은 사토께서는 연말하실수록 귀가 점점 밝아지시는 예 네가 들어가서 네 거짓말 내 거짓말 합하여 여쭈되 도련님이 장자편을 읽으시다가 북해곤이 새가 되어 남향으로 날아가는 양을 보고 흥치로 소리가 높았다고 여쭈어라. 통인이 들어가 그대로 여쭈어노니 사또 들으시고 대서하시며 용생용이요 봉생봉이로 책실 불러 수작하시다가 하인물이라. 예.

도련님이 좋아라고 예 방자야 예 청사 주롱 불 밝혀

송송 이어 우겨는 목주이기라.

방자가 춘향문전에 당도허여. 예, 방자야, 들어가서 내가 왔단 말이나 허여라. 이때여 춘향모치는 아무 물색 모르고 이렇듯 말을 함부로 하고 나오는디. 다.

시절 남원읍에서 이루기를

나오다가 방자와 딱 마주쳤구나. 그 누구냐? 아이구나, 방자요. 너 이밤중에 어찌 왔냐? 사또자제 도련님 모시고 왔어요. 아이고, 도련님이 오시다니. 귀중하신 도련님이 누지에 오시다니 천만 뜻밖이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옵시다. 도련님이 방으로 들어가 앉은 후에 방 안을 잠깐 살펴보니 사치스러운 것은 없으나 뜻있는 주름만 걸렸겄다. 동벽을 바라보니 주나라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려고 이 수변 낚시질 하는 거도 뚜렷이 걸려있고 서벽을 바라보니 상산사옥

도의를 들고 왔던 도의는 백기를 손에 들고 대마상 폐수를 부랴하고 무만하고 앉아있고 도왔던 도인은 청여장 짚고 배구선 손에 들고

환호하고 굽어 보며 운수하다 책망 듣고 무한색으로서 읽는 하동 뚜렷이 걸렸구나. 담벼를 바라보니 관운 장비 양장수가 활공부 힘싸할지 나는 기러기 쏘랴하고 장궁철전 매겨들고 비장비파로 흉어복실하여 주먹이 툭 터지게 종통을 빡지고 앞뒤끼민 오잔께 대두뻔 뻔저리 숙여 깍지손을 뚝 때로니 번개가 지나는 살이 살 때 수르르르 떠들어가 나는 기러기 덜컥

른디 은은한 중님 속에 백의 입은 두부이니 이십오현을 앞에다가 놓고 수리롱 퉁덩 타는 거도 뚜렷이 걸렸구나. 서안을 살펴보니 준향이 일부종사 허랴하고 글을 지어 붙였으되

필보니로구나. 그때여 도련님이 처음 일이라 말꿍기가 맥혀 묵묵히 앉아 가라. 알심 있는 춘향 모친 도련님 말꿍기를 열을 양으로 예 향단아 추한상 봐오니라. 술상을 들여놓으니 춘향모 술 한잔 부어들고 도련님 박주호나마 약주 한잔 드시지요. 그때야 도련님은 말꿍기를 열리는 뒤 여보게 오늘 저녁 찾아온 뜻은 술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광활로 구경 갔다가 춘향이 노는 거동을 보고 인연이 중매되어 나왔으니 춘향과 날과 백년 가약을 맺어줌이 어떠한가. 춘향모 이 말을 듣고 이리 일비로 말을 하는디 회동성 참반영감께 없어 남원 부사로 오셨을 때 일등명기 다 버리고 나를 수청께 없기에 그 사또 모신 후에 저 아를 아니나소 이조 참판 승차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신 후에 그대

말씀 장절 말씀이니 그런 말씀 바르시고 잠깐 노신 하나가 없어서 도련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여보게 불충불효하기 전에는 잊지 않을 테니 허락하여주 준양 못진 생각하되 간밤에 몽조가 있는지라 군몽자 용룡자 이몽룡이 분명 배필이라 생각하고 이면에 허락을 하였구나. 도련님 정이 그러시다면 혼서지 단자 겸하여 증선 한 장 써주시지요. 글랑은 그리허게 지필목을 내어놓으니 일필휘지허였으되 천장지구는 해고성난이요 천지신명은 공중참행이라. 자 이만 하면 어떤가. 춘향모 받아 간수하고 술 한잔 올리며 도련님 인자 약준 한잔 잡수시지요. 오늘 술은 경사주니 장모가 먼저 들게나. 춘향모 술잔 들고 한숨 쉬며 하는 말이

길을 금옥같이 길러내요. 풍황 같은 짝을 지어 흉내가 저

사정이 사차불필이 되니 이게 모두 집 팔자라 수원 수구의 허리 너희 부친 없는 다시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13번째 절기인 입추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입추 때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라는 정겨운 속담을 나누곤 했는데요. 장마가 지나간 뒤 쏟아지는 땡볕 아래서 벼가 쑥쑥 자라는 소리가 어찌나 힘차고 우렁찬지 시골집 개가 그 기운에 놀라서 짖을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 입추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을로 들어선다는 들립자가 아니라 가을의 기운이 한 줄기 곧게 서기 시작한다는 설립자를 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곁에서는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아유, 입추라는데 왜 이렇게 덥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힘들겠죠? 마음을 살짝

바짝 바꿔서 아, 이제야 가을의 기운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좀 너그러워질 것 같습니다. 미리 마음 한쪽에 가을이라는 방

오늘의 첫 곡 피리독주 자진한잎 들으셨습니다. 피리 연주의 정재국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7일 금요일이자 입추 아침입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요, 입추날의 그 하늘빛을 보면서 한해 농사의 풍요를 점치곤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입추에 하늘이 맑고 청명하면 모든 곡식이 풍년이 들고 천둥 번개가 치면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 무렵이 되면 한해 농사에 가장 바쁜 고비를 넘어서게 되면서 한숨 돌리는 시기가 되는 건데요. 날씨는 뜨겁지만 무럭무럭 자라는 벼와 농작물들을 보면 땀방울 속에서 크나큰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휴, 그나저나 이름은 입추라는데 왜 이렇게 더울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비록 우리가 체감하는 날씨는 여전히 뜨거운 여름 한복판일지라도 대지의 저 밑바닥에서는 가을을 향한 정직한 준비가 천천히 시작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컨디션 잘 조절해서 건강하게 여름을 나자고요. 자, 금요일에 솔바람 불소리 순서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 더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금요일 팔도 마실 떠나셔야죠. 네, 오늘은 우리 형님들, 누님들 모시고 머드 축제가 펼쳐지는 보령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시죠. 단가 청류원입니다. 가야금 병창의 정남희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공들여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음반은 2011년 새 음원 시리즈 주영위 영산회상 줄풀인데요. 그 가운데 준비한 곡은 군악풀입니다. 영산회상은 조선 후기 선비들이 즐기던 대표적인 풍류음악입니다. 검은고를 중심으로 연주되던 현악 영산회상에서 비롯돼 평조회상과 관악 영산회상으로 갈래를 넓혀가며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오늘 들으실 군악풀이는 이 영산회상의 깊은 멋을 바탕으로 해금만이 지닌 독특한 농현과 식임새를 한층 더 살려낸 작품입니다. 특히 음반 제목에 붙은 줄풀이는 기존 선율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한 악기의 개성을 풀어내며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연주를 들려줄 주영희 명인은 평생을 해금과 함께 걸어온 연주자입니다.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와 대구 시립국악단 예술감독을 지냈고 이현의 농이라는 해금 실내악단을 만들어 정악과 창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적인 건 그가 해금을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주영이 명의는 해금은 둘도 없는 영원한 친구이자 애인이라고 말하면서 혼자 해금을 켜다가 세상은 모두 사라지고 해금만 또렷하게 보였던 황홀한 순간을 두 번이나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금은 그의 삶 자체가 된 그런 악기였던 셈이죠. 그런데 오늘 들으실 연주만으로는 주영이 명인을 힘있고 시원한 연주자로만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군악풀이에서는 힘차게 밀고 나가는 기운이 무척 인상적인데요. 하지만 이 음반의 다른 곡들까지 찬찬히 들어보신다면 숨결 하나까지 섬세하게 다듬어내는 감성적인 면모도 함께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힘과 섬세함이 어떻게 한 사람의 연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지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금의 주영이, 가야금의 김은주입니다.

0: 주영이의 해금, 김은주의 가야금으로 군악풀이 함께 들으셨습니다. 정학의 단정한 품격 위에 해금 특유의 농현과 식임새가 더해지면서 전통의 깊이와 연주자의 개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판소리 춘향가 중 박석곡의 올라선대 대목입니다. 소리의 최난수, 북의 김성권입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1: 박석곡의 올라서서

부사던가 산은 세부 소리는 내듣던 소리로다 땀은 부중을 살필 적에 사람 잘치를 듣더디만은 한

나를 보고 반기난도 뒤안에 정삽살기는 제대로나 서서 콩콩 짓고 난이 저게야

임자생 살려주시오.

근본조 다 사위삼을 얼굴 잘났다 사위삼을 아들 겸 사후 겸 태상까지 믿었더니 믿었던 일이 허사로구나. 춘향이 막 이래 죽

판소리 춘향가 중 박석곡의 올라선대 대목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최난수, 북의 김성곤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양말을 벗었는데 발목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때 있죠. 그럴 때 손으로 한번 문질러 보면서 오늘 많이 걸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넘기기도 하는데요. 이는 대부분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는 동안 혈액과 체액이 다리 쪽에 몰려서 잠시 붓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자국이 깊거나 부기가 오래가는 날에는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정강이뼈 주변을 손가락으로 몇 초간 눌렀다가 뗐을 때 눌린 자리가 푹 들어간 채 천천히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함요부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 아래에 체액이 많이 고여서 손가락 자국이 한동안 남아있는 건데요. 한번 나타났다가 금방 좋아진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자주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심장이나 콩팥, 간 기능, 또 다리 정맥과 림프 순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유독 많이 붓는 경우나 종아리가 붉어지거나 뜨겁게 느껴지면서 통증까지 함께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평소 가벼운 부종을 줄이려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머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보시고 앉아있을 때도 발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까치발 동작 아시죠? 이런 동작을 반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다리 아래쪽에 몰린 혈액이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돕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요. 양말 자국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작은 흔적입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자국이 깊고 오래 남는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잠시 나를 살펴봐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양말을 벗으실 때 발목의 자국과 양쪽 다리의 상태를 한번 천천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사설 지름시조 태백산화 전해드립니다. 노래의 김화자, 단소의 김성수, 장구의 윤지열입니다.

사설 지름시조 태백산하였습니다. 노래의 김화자, 단소의 김성수, 장구의 윤지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부 마무리 곡인데요. 경록 무강지곡입니다. 연주의 정농악회입니다. 13분의 긴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1부 마무리 곡 듣고 오셨습니다. 경록무강지곡이었습니다. 연주의 정농악회였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그리고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머드 축제가 열리는 충남 보령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불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HLBO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풍경 있는 소리의 연주로 길 듣습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는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주인공으로 한 여름 축제가 한창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2026 화천 토마토 축제입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이 축제는 지난 7월 31일 금요일에 개막해서 오는 8월 9일 일요일까지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사창리 산해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화천 토마토 축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 반지를 찾아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마 뉴스에서도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토마토가 가득한 축제장 안에서 숨겨진 행운을 찾는 행사입니다. 총 22톤의 빨간 토마토 속에서 서로 토마토 과즙을 튀기면서 인정사정 없이 네. 그리고 그 바닥 어디엔가 있을 황금 반지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가 되고 어른들에게도 엄청난 웃음이 나는 체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행운까지. 여기에 올해는 새로운 먹거리도 눈길을 끄는데요. 화천 지역에서 생산된 캄파리 토마토와 방울 토마토를 활용한 토마토 아이스크림이 처음 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화천 힐링센터가 개발하고 지역 청년 농업인들이 함께 판매하는 이색 먹거리입니다. 토마토라고 하면 새콤하고 싱싱한 맛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맛이 차가운 아이스크림으로 바뀌면 얼마나 새로운 맛이 될까요? 이번 축제는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자리면서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로컬 축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시는 분들,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와 체험을 즐기고 싶은 분들, 또 강원도 여름 여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말 화천 일정 한번 살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 토마토가 가득한 축제장, 그 안에서 만나는 시원한 웃음과 달콤한 여름의 맛. 오늘 풍경 소리에서는 오는 8월 9일까지 강원도 화천에서 이어지는 2026 화천 토마토 축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천년만세 주제에 의한 축제 듣겠습니다. 연주의 가야금 앙상블 청입니다.

천년만세 주제에 의한 축제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가야금 앙상블 청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끽다향입니다. 끽은 마실 끽, 다는 차다, 향은 향기향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차를 마시며 그 향을 음미한다는 뜻입니다. 박일훈 작곡가는 차 한 잔에 깃든 고요한 정취와 사색의 시간을 우리 음악의 선율로 풀어냈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박일훈 작곡 김나리의 노래로 끽다향 듣겠습니다.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차나 한 잔 들게나. 우리는

김나리의 노래로 들으신 끽다향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빛을 찾아서인데요. 강효선의 피리연주로 듣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 코스부터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스팟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여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아직이요? 아유, 그렇다면요. 이번 주말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8월 7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딱 사흘 여름 축제가 있습니다.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을 뒤집어 쓰는 곳. 대한민국 사람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일부러 찾아오는 곳. 네. 오늘은 대천 해수욕장, 네, 보령 머드 축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머드 축제. 아이고, 그건 젊은 사람들이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그 행사 아니요? 아니, 맞습니다. 그 말씀 맞아요. 네. 대형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서 머드풀에 풍덩 빠지고요. 물대포 맞으면서 춤추고 하는 그런 축제 맞습니다. 네. 하지만 꼭 진흙탕 한가운데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멀리서 축제 풍경을 구경하고요. 해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머드 화장품과 지역 먹거리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있고요.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공연도 다채롭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머드락 페스타가 열리고요. 토요일에는 빅 머드쇼, 또 마지막 날 일요일에는 폐막 공연과 밤 10시 드론 라이트쇼가 예정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 그리고 누님들께서는요 축제장에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햇볕 아래 오래 서 계시면 안 되겠죠. 네, 사람이 가장 몰리는 한낮보다는 오전 일찍 둘러보거나 오후 시간에 방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자와 양산 물병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머드 체험하실 분은요 미끄러져도 부담 없는 옷과 신발 또 갈아입을 옷, 수건을 따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지느기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주머니 하나 준비해 두십시오. 만일 체험을 하지 않으실 거라면 대천해수욕장 앞에 평탄한 보행로를 따라서 바다와 축제장을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찾아옵니다. 이 보령 머드 축제. 평소엔 옷에 작은 얼룩만 묻어도 신경을 쓰지만요. 이곳에서는 누가 더 많이 더러워졌나, 지저분해졌나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네, 자, 시선 뱃노래 노젓는 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소리의 김용우입니다.

시선 뱃노래 노젓는 소리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김영우였습니다. 자, 팔도 마실 오늘은 머드 축제가 열리는 충남 보령에 와 있는데요. 이제 머드 축제를 둘러본 뒤에 저만 딱 따라오십시오. 보령의 바다와 정원을 감상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무릎에 부담이 적은 산책 장소로 죽도의 상하원을 권해드립니다. 대천 해수욕장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육지와 제방으로 연결된 작은 섬 죽도가 나오는데요. 그 섬 전체를 한국식 정원으로 꾸민 곳이 바로 상하원입니다. 전통 한옥과 돌담, 해송과 대나무 숲이 서해 풍경 속에 차분히 어우러져 있습니다. 섬 둘레를 따라 약 2km의 지붕이 있는 산책길이 있는데요. 길 전체를 다 돌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처음부터 완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다가 잘 보이는 구간만 걷다가 벤치에서 쉬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다를 등지고 사진 한 장 찍으신다면 평생 간직할 인생샷이 나올 겁니다. 또 좀 더 시원한 곳을 찾는다면요. 청라면 냉풍욕장도 있습니다. 이곳은 폐광갱도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공기를 이용한 여름 피서지인데요. 다만 바깥 날씨와 온도 차이가 크니까 얇은 겉옷을 하나 챙겨가셔야겠습니다. 이제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먹을거리 이야기입니다. 보령에 왔으니까 바다 음식 빼놓기 어렵죠. 조개구이 좋아하신다면 대천 해수욕장 일대에 조개구이 식당들 많습니다. 또 대천역과 시내 쪽에서는 순대국이 유명합니다. 줄을 아주 많이 선다고 합니다. 오늘의 보령 여행, 진흙 속에서 신나게 노는 사람을 구경하고 지붕 있는 회랑에서 바다를 걷고 맛있는 해산물로 속까지 채워보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얼굴과 몸에 보령 머드가 많이 묻더라도 오랜만에 크게 웃었던 추억 하나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팔도 마실이었습니다. 자, 검은고병창 팔도 유람가 준비했습니다. 검은고병창의 김영재입니다.

검은고병창 팔도 유람가였습니다. 검은고병창의 김영재였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마무리곡 들려드릴 시간까지 달려왔네요. 준비한 곡은요, 이어도의 노래입니다. 노래의 아리수입니다.

8월 7일 금요일에 함께 하셨던 솔바람 물소리 마무리 곡 이어도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아리수였습니다. 자, 다 함께 주문 외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삼복도의 한복판에 입추라니. 입추의 난데없는 등장은 매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입추라는 두 글자는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잠시 숨쉴 틈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막에서는 물 한 모금이 소중하고 추운 겨울에는 햇살 한 줄기가 반갑듯 극한 더위 속에서는 가을, 이 말만 들어도 왠지 힘이 나니까요. 어쩌면 입추는 조금만 더 견뎌, 가을이 멀지 않았어 하고 계절이 보내는 위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추, 이 두 글자를 마음에 담아두고 남은 무더위도 잘 건너가 봐야겠습니다.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0: 8월 7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동양고주파의 연주로 파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파도가 요동치듯이, 이야, 그런 마음을 입추라는 말이 우리에게 선사하네요. 가을이라니, 절기상으로는 오늘부터 가을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무더운 현실. 어쨌건 오늘부터 입동까지는 가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입추라는 말이 실감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을이 멀지 않았구나, 가을을 꿈꿀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 부지런히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너무 무덥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이제 여름도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잘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어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리꾼 김영우 외 여러분의 목소리로 진도 사람 아리랑 듣는데요. 아주 정겹습니다. 진도의 어르신들, 때로는 아이들 목소리도 등장하고요. 글쎄요, 마을 잔치가 저는 눈앞에 착 그려지더라고요. 어른들은 막걸리, 아이들은 막걸리 대신 요구르트 이렇게 마시면서 또 한 곳에서는 춤도 좀 추고 이 사람 한 자락 저 사람 한 자락 소리를 건네는 모습 눈앞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 음악 들어보시죠. 김영우의 여러분들의 소리로 진도 사람 아리랑입니다.
1: 마음이 즐거우면 아리랑하고 놀아요. 무조건 있어 놀아.
2: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래고 잘해도 할 수 있고 못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1: 뭐 잘해야 어려울지 그냥 포통경 너무 함께 따라서 영화 집에

0: 그 빈수로 애를 써야 애롭고라지.
1: 아리아리라

0: 사를 못해. 난 모르겠어요.
1: 아니야, 이거.
0: 잊어버렸다. 한가 잊어버렸다.
1: 아유, 근데 뭐 해, 그 다음에.
2: 아라리가.
1: 나 다시 하라.

아이들 목소리는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무더운 날 시원한 마음을 선사합니다. 또 슬플 때 웃음을 선사하는 것도 아이들의 목소리인 것 같고. 그죠? 김용우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진도 사람 아리랑 들려드렸고, 이어드린 곡은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솔로 첫 데뷔 앨범 모닝에 수록되어 있는 하늘 아래 우리 모두 예쁜 아이들의 노래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이정열의 대표곡입니다. 그대고운 내 사랑인데요. 이 노래는 이정열 씨가 부른 것이 1999년도에 발표됐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 2020년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에 수록되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정열 씨 99년도에 활동할 때 세션 기타리스트로 공연 함께 했었거든요. 이때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정열, 곽경묵, 이한철 이렇게 기타 세 명으로 불렀던 노래들. 그 중에서 그대고운 내 사랑 오랜만에 저도 한번 들어보네요. 이정열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주었는가. 지금 이곳에

이정열의 그대고 온 내 사랑에 이어서 정미라의 노래 서시 함께 들어봤습니다.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시집에 있는 단어를 재해석한 노랫말이 아주 특별했고요. 정미라 씨야말로 아주 진부한 표현이지만 노래하는 음유신이다. 이 말 밖에 그를 잘 표현할 말이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미라의 서시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어드리는 곡은 다름의 드로잉 듣습니다. 이 다름은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야금의 하수연, 검은고의 황혜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현악기이지만 악기의 구조나 주법, 음색 아주 많이 다르고 예,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악기라는 것을 우리가 매주 화요일 국악이 기가 막혀 김윤석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비교하면서 들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름의 드로잉.

다룸의 연주로 드로잉 듣고 왔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조찬하 씨, 우리 동네 슈퍼스타 박정미 씨가 오셨는데 이야기도 미처 다 못했고요. 준비한 음악 당연히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을 음악을 AS 차원에 오늘 들려드리려고 하지요. 노랫가락 들려드릴 건데요. 아직 이 음악 들어보신 적 없으실걸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트랙입니다. 곧 음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미리 가지고 오셨었어요. 자, 박정미의 노랫가락 함께 들어보시죠.

최지의 거꾸로 프로젝트의 연주, 박정미의 노래로 노래가락 듣고 왔습니다. 자, 금요일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탄미주의 희곡을 판소리와 창극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 창극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역에는 김준수와 최예림, 헤로데 역에는 유태평양과 이승민이 출연하고요. 정은혜, 서희철, 김도환 등 실력파 소리꾼들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창극 살로메는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은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공연에 초대합니다. 이번 주 책 선물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작품인데요. 베트남 전쟁 속에서 이름 없이 싸우고 헌신했던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을 그린 소설 크리스틴 헤나의 더 우먼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연이나 책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혹은 책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책은 5분, 창극 살로메는 5쌍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날씨가 아직 이렇게 더운데 오늘이 벌써 입추래요.
0: 와 그러니까 말이야. 무더위가 한창이지만 가을이 멀지 않았다. 그런 의미일 거야.
1: 지도 알아요. 그래갖고 지가 오늘은 입추에 어울리는 먹을거리 퀴즈를 갖고 왔어요. 노래를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주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사골 궁부 때 통째로 끓여내면 식감이 유별난 서울식 매운 당마냥 고추장 불고 칼칼하게 맛을 더한 강원도 미꾸라지 민물 섞어 맑게 끓이면 경상도 가을 보양이라 떠나 없이 끓이지만
1: 잘 들으셨죠? 서울서는 사골 국물에 끓이고 강원도에선 칼칼하게 끓이고 경상도에서는 맑게 끓여 먹는다는데요. 효과음에 가려진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추어탕, 2번 삼계탕, 3번 조개탕, 4번 마라탕? 좀 어려워요. 가사를 잘 들어보면 이 음식에 들어가는 물고기 이름이 나오는데 모르시겠음 드시고 싶은 걸로다가 찍어보세요.
0: 네, 오늘은 창호가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가져왔는데요. 노래 한 번 더 들어볼까요?
2: 사골 궁부 때 통째로 끓여내면 식감이 유별난 서울식 매운 당마냥 고추장 불고 칼칼하게 맛

0: 미꾸라지 민물 섞어 맑게 끓이면 경상도 가을을 보양이라 떠나없이 끓이지만
1: 자 지역마다 끓이는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미꾸라지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가을철 보양식으로도 유명하죠.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추어탕, 2번 삼계탕, 3번 초계탕, 4번 마라탕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도전! 한번 해보시죠.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중국 밴드죠. 회춘단의 노래 추추 함께 듣습니다.
2: 추추 추추 추추 추추 추추 추추

0: 요즘 쇼폼에서 엄청나게 이 음악이 많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찹추 찹찹추 하는 그 후렴구 때문인데요. 회춘단의 치우치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로부터 정답을 들어봐야 될 텐데 정답 보내주신 분들의 경향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추추추 이쪽으로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1번 추어탕이었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지는 추어탕 먹으면서 미꾸라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대요?
0: 아, 미꾸라지를 푹 삶아서 뼈채 곱게 갈아 넣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미꾸라지는 안 보이는 거야.
1: 휴, 다행이네요.
0: 그래.
1: 미꾸라지가 보였음 지는 추어탕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좋습니다. 오늘은 당첨자를 국악방송 홈페이지 창호의 드린 햇살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첨자분들께 개별적으로도 문자 드리니까요. 당첨되신 분들은 꼭 선물 받을 주소 저희에게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소름의 연주, 최예림의 노래로 추월만정, 딸의 편지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세월은 만정허여 산호주렴 빛이 들제 오느냐 저기로가 소중낭 북해상에 편지전튼 기러기야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쓰려 얼제 한자 쓰고 눈물 짓고 두자 쓰고 한숨 쉬니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수묵이 되니 언어가 오차기로구나. 편지 접어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나서 보니 기러기는 간 곳 없고 창망한 구름 밖에 별과

과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이들이 내 쌀 2부 첫 곡, 오복녀, 신정혜, 유지숙 세 분의 명창의 소리로 서도 민요 날 찾네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는 민요 하시는 분들이 무대에서 노래하실 때 명창 선생님이 가운데 서고 제자들이 양옆으로 서서 이렇게 적당한 발림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그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가요계로 가지고 오면 난 누구랑 노래 부르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창호이들이 넷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하는 음악 들려드립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 못 참지. 태국 인디 음악 씬에서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는 팀이 있었죠. 바로 하입스인데요. 하입스는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이 코너를 통해서 윔이라는 아티스트의 노래 한 두어 번 들려드린 적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제임스 엘린인데요. 제임스 엘린은 본인의 노래를 발표하기 위해서 레이블을 만들었는데요. 주시 레이블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레이블을 통해서 자신의 음악을 발표하고 더불어 후배 아티스트들도 발굴해서 그들의 음악을 발표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팜이라는 여성 인디 팝 싱어송라이터, 당연히 주시 레이블 소속인 그 아티스트 음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4년에 데뷔했으니까 이제 막 데뷔한 신인 아티스트고요. 드림팝, 어제 박성미 씨하고도 얘기했는데 베드룸팝.

요게 베드룸팝이에요. 로파이, 인디팝 이런 음악에 감성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드럼은 굉장히 미니멀하고요. 코드 진행이 신디사이저로 아주 따뜻한 음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흔히 말하는 공기반 소리반 그런 소리로 파미가 노래하는데요. All In이라는 노래, 80년대 팝 사운드를 좋아하신다면 그때 분위기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파미가 부릅니다. All In.

태국 방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디팝 싱어송라이터 파미의 노래였습니다. All In 함께 들어봤어요.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것저것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어딘가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죠. 생선작가의 오늘의 공간. 지금 생선작가 바로 만나봅니다.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죠.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작가 김동현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작가 픽 오늘의 공간

0: 자, 생선 작가 김동영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지문 김동영입니다.
0: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네. 생선 작가 김동영 씨와 함께 코너 진행할 텐데요.
1: 네.
0: 지난주 지문은 인천에 뿌리고 오셨다면서요?
1: 거의 뭐 손도장 찍고 왔죠.
0: 지문에다가 인감도장까지 꽉 찍고 왔는데요.
1: 네.
0: 바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3일 내내? 아니죠. 하루 더 일찍 갔죠?
1: 하루 일찍 가고 하루 늦게 왔죠.
0: 와.
1: 5일 동안 일했습니다.
0: 4박 5일.
1: 네.
0: 어떤 일을 하셨댔죠?
1: 아, 해외 아티스트 네. 의전이라고 얘기하기 아, 하지만요.
0: 맞다.
1: 저는 의전 중에서 또 파트가 나눠지잖아요.
0: 네.
1: 청소였습니다.
0: 아.
1: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저한테 잘 맞아요.
0: 재밌었어요?
1: 그 현장에서 뽑거든요.
0: 할 사람
1: 하는데 제가 청소할 때 아무도 손 안 들길래 제가 네. 들었거든요.
0: 아이고, 청소가 솔선수범.
1: 아니 청소가 진짜 편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왜냐면 무거운 거 안 들거든요.
0: 그러네. 다 그들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네, 어딘가로 그냥... 사용된 세고 남은 껍질들만 사실 남는 거 그것만 잘 정리하면 되는 게 청소네요.
1: 네.
0: 락 그리고... 페스티벌에서 대기실에서는.
1: 그리고 가장 늦게 투입되고요.
0: 네.
1: 예, 가장 먼저 나오죠.
0: 와.
1: 왜냐면 진공청소기로 바닥도 밀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했습니다.
0: 그냥. 인상 깊었던 해외 락스타들, 뭐 팝 아티스트들의 흔적 뭐 이런 거 할 얘기는 없을까요?
1: 이거 비밀 서약서 있어요, 진짜.
0: 비밀 서약서?
1: 예. 네.
0: 뭐요? 아, 내가 본 것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
1: 네.
0: 우와.
1: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0: 예.
1: 팬심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 버리고 파쇄하고 그 쓰레기통은 몰래 숨겨요.
0: 오~
1: 심지어는. 근데 저 예전에 다른 데서 일할 때는
0: 네.
1: 아티스트의 뭐 아티스트의 입국 신고서를 놔두고 가서 그분의 전화번호 주소가 다 있었습니다.
0: 아 근데 개인 전화번호 개인 주소.
1: 네 그거 다 찢어버리고 네, 그랬습니다.
0: 야 그렇군요. 네. 진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 같고요. 뭐 공연은 많이 못 보셨죠. 그래도 인상적인 공연이 있을까요?
1: 아 매시브 어택 공연 잘 봤습니다.
0: 오.
1: 근데 매시브 어택 공연도 너무 좋았지만.
0: 네.
1: 제가 잠깐 시간 나서 진짜 한번 보고 싶었던 공연이 있었는데
0: 예.
1: 그거는 좀 이른 시간에 있었어요. 낮 시간에. QWER 공연.
0: 아니 너무 매시브 어택과 QWER 간극이 너무 크네요.
1: 근데 누가 이제 막 QWER 공연 보고서 이것도 락이다라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0: 네.
1: 그런 SNS에 그 말에 공감했어요. 아 우리가 락이 뭔가 저항이고 뭔가 좀 기성세대에서 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0: 네.
1: 좀 저항정신이 하는데 아, 딱 공연을 보면서 아,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0: 오.
1: 뭐라고 선도할 수 있으면 그것도 락인 것 같아요.
0: 와, QWER을 전도해 주신 분이 저에게 네. 전도해 주신 분이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신 생선 작가님이시고요.
1: 아, 저는 음악적으로.
0: 음악적으로?
1: 예. 네.
0: 그러니까 곡을... 아, 웃을 일 아닙니다. 맞아요.
1: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한철 씨가 곡을 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제안을 드린
0: 그런 얘기 했었다.
1: 제안을 드린 거죠.
0: 예.
1: QWER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곡이나 멜로디를 쓰시잖아요.
0: 와, 이 방송 듣고 계신 QWER 관계자 혹은 팬 여러분 좀 많이 어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곡 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1: 예, 이한철 씨가 국악 방송한다고 해서 국악하는 거 아닙니다.
0: 국악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맞습니다. 이번에 예, 우리 무슨 페스티벌이었죠?
0: 여우락 페스티벌.
1: 여우락
0: 페스티벌. 그걸 지금 까먹으시면 어떡하세요? 아유 정말.
1: 근데 제가 볼 때 여우락 페스티벌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국립극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1: 국립극장 밖으로.
0: 와.
1: 그 밖의 야외로.
0: 그러니까요.
1: 너무 감상하는 분위기잖아요.
0: 아 맞네요.
1: 이름만 페스티벌이라고 하고선 사실 그런 건데. 아 저는 그래서 좀 아쉬웠어. 아 이거 사람들이 밖에서 봤으면 물론 무대 연출도 좋았고 다 좋았었잖아요.
0: 예.
1: 근데 밖에서 봤으면 느낌 달랐을 것 같아요. 남산 쫙 있고
0: 아, 오, 전기를 받으면서
1: 그렇죠. 그리고서 사람들 딱 하고
0: 알겠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조만간 우리가 또 그 합평회를 하거든요.
1: 네.
0: 합평회 때 그 말씀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하지 마세요.
0: 말하지 말라고.
1: 예, 저,
0: 알겠습니다.
1: 저놈 누군데 그런 얘기하냐고 그럴 수도 있죠.

0: 저분은 뉘신지.
1: 네.
0: 좋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의 공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어디 가요?
1: 예, 미국 북서부의 도시 포틀랜드입니다.
0: 포틀랜드 가보고 싶습니다. 예. 몇 년 전까지 뭐 가장 힙한 도시였는데 지금도 그럴까요?
1: 지금은 좀 많이 변했대요.
0: 아.
1: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
0: 트럼프로.
1: 예. 그다음부터 약간 거기가 좀 도시가 비어지기 시작했대요. 다 여행 갔대요.
0: 아,
1: 다른 곳으로.
0: 그렇군요. 네. 어쨌건 포틀랜드는 최근 들어서 가장 힙한 미국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왜 갑자기 포틀랜드가 유명해지기 시작했냐면요.
0: 네.
1: 커피.
0: 커피.
1: 네.
0: 아, 커피.
1: 그러니까 커피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그런 별다방이라든가 그런 거 말고
0: 네.
1: 로컬 커피들.
0: 오.
1: 들을 이제 하는 카페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커피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많고 커피보다도 커피도 네. 좋아하지만 카페라는 장소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0: 오, 맞아요. 네.
1: 그러면서 포틀랜드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 돈 안 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에 공장이었던 곳을 그대로 남겨두고선 카페로 바꾸는 것들 있죠.
0: 아.
1: 이런 거를 처음으로 한 데가 포틀랜드예요.
0: 도시 재생이라고 하잖아요.
1: 네, 그런 맞아요.
0: 것을. 우와.
1: 그러니까 예전에만 해도 포틀랜드가 항구를 끼고 있어서
0: 예.
1: 그런 철광석이라든가 그런 뭐지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입구였대요. 바다 입구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버려지기 시작했고
0: 예.
1: 그러면서 도시가 이제 다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했던 게 로컬.
0: 오.
1: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무기농.
0: 아.
1: 오가닉.
0: 오가닉.
1: 네. 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리고 소비세라든가
0: 예.
1: 이런 것들을 없앴대요.
0: 오레건주가 네. 소비세가 없죠.
1: 네. 그래서. 네.
0: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이
1: 네.
0: 그쪽에서 이제 배송을 받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주리. 얘도 배송 없어요. 네. 그래서 아, 좀 아시는구나. 그래서
0: 아니, 좀 했죠, 저도 옛날에.
1: 그리고 와인도 유명하고 막 엄청나게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수제 맥주도 제가 한때 예,
1: 네, 맞아요.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0: 에일 맥주 엄청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1: 네.
0: 포틀랜드산 맥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되게 막 꽃향, 홉향도 엄청 나는 그런 맥주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이곳에 가면 그런 수제 맥주집들도 많이 있어요?
1: 수제 맥주 그런 게 있어요.
0: 오.
1: 그러니까 모음이라고 해야 되나? 수제 맥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0: 예.
1: 근데 뭐 다른 나라도 있겠다.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세트를 팔아요.
0: 아, 종류별로 다 마셔볼 수 있는.
1: 네, 네. 그래서 컵을 줘요.
0: 체험형 뭐 맥주 샵 네. 이렇게 네. 설명하면
1: 그래서
0: 될까요?
1: 컵을 줘서 오크통 같은 데에서 자기가 따라 마시는 거예요.
0: 우와. 술고래들은 좋아하시겠네요.
1: 네, 그게. 저는 근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술 안 좋아해서.
0: 그렇군요. 네. 샘슨 작가에게 포틀랜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도시가 특별할 만한 이유들을 쫙 열거해 주셨지만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포틀랜드 하면 딱 이거.
1: 비.
0: 비?
1: 비가 그렇게 내려요.
0: 아, 부슬부슬 아니면 우르르쾅쾅?
1: 부슬부슬 우르르쾅쾅.
0: 아, 다 있어요?
1: 네.
0: 아이고야.
1: 그 예를 들어서 1년에 365일이잖아요.
0: 예.
1: 155일이 비가 내린대요.
0: 365일 중에
1: 예.
0: 155일.
1: 예.
0: 예.
1: 이 반이 비가 내리는 거죠.
0: 우와.
1: 거의.
0: 비 오는 날이 많군요. 영국, 네. 런던 뭐 이런 느낌이에요?
1: 아니요.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0: 아니에요?
1: 근데 왜냐면
0: 비 많이 오잖아요.
1: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 비는 깨끗하고 건강할 것 같아.
0: 아, 도시 느낌이 그래서.
1: 심지어 빗물을 받아서 팔기도 해요. 성수처럼. 아,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0: 네.
1: 천주교 신자들은 성수 같은 거 사오잖아요.
0: 어.
1: 근데 거기서 빗물 같은 거 팔아요.
0: 에이, 난 모른다고 지금 또 막말하시네 또. 에이, 저 눈을 보고 말해요.
1: 진짜예요.
0: 포틀랜드 빗물을 받아서 판다고요?
1: 네. 기념으로.
0: 와, 이해할 수가 없... 진짜요?
1: 네. 근데 와. 되게 왜냐면 아이슬란드 갔을 때 화산재도 팔았어요.
0: 그건 그렇지만 네. 포틀랜드에 비가 그렇게 특별할까 싶은데
1: 체크해봐요 인터넷에 인터넷 체크해봐요 진짜
0: 노래 나갈 때 찾아봐야지
1: 네.
0: 좋습니다. 포틀랜드

0: 핀란드에는 키포틀랜드 위어드. 우리말로 하면 유별나도 괜찮아. 여기 포틀랜드니까. 이런 슬로건도 유명하던데요.
1: 아, 왜 그러냐면 포틀랜드가 젊은 은퇴자들의 보금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 60, 70대가 되지 않았는데
0: 네.
1: 어린 나이에 은퇴를 한 거예요.
0: 조기 은퇴.
1: 예,
0: 네.
1: 그래서 뭐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일을 사무직을 오랫동안 한게 아니고 한
0: 아하.
1: 40살까지 하고
0: 예.
1: 그다음 제2의 인생은 기술을 배우겠다. 그래서 포틀랜드로 오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포틀랜드에서 뭐 농사하는 법도 알려주는 뭐 학교도 많고 특히 제일 유명한 게 자전거예요. 포틀랜드가 자전거로 좀 유명하거든요.
0: 자전거 도시군요.
1: 예, 커스텀 자전거들 커스텀하고 자기 브랜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고 목공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는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어요.
0: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의 도시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네요.
1: 그러니까 제가 포틀랜드 강연을 좀 많이 했거든요.
0: 예.
1: 한동안 그때 그래서 그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미국에서 제일 많은 국립도서관에서
0: 네.
1: 책을 빌려간 수가 제일 많은 데가 포틀랜드래요.
0: 포틀랜드 시민들이 책을 많이 본다는
1: 책을
0: 얘기네요.
1: 많이 본다.
0: 이야.
1: 그리고 아직까지 종이 신문 이런 것들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0: 저는 예전에 포틀랜드 여행 가려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심지어 막 호텔 예약도 했었었어요. 근데
1: 네.
0: 갑자기 이제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됐는데 포틀랜드는 대중교통도 되게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미국 여행 가려면
1: 맞아요.
0: 렌트카는 필수인데
1: 네.
0: 포틀랜드는 없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1: 포틀랜드는 버스나 트램도 잘돼 있고요.
0: 예.
1: 자전거도 잘돼 있어서 하고 심지어 트램에다가 그다음 버스에다가 다 실을 수 있어요. 자전거를. 그리고 중심가는 자동차가 주말에는 못 들어와요. 그리고 자전거용 도로가 너무 잘돼 있어서
0: 예.
1: 거길 여유롭게 막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고요.
0: 아.
1: 공유 자전거도 그 당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 7년 전이었거든요.
0: 네.
1: 잘돼 있었어요.
0: 아, 가보고 싶다. 심지어 저 로드뷰로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묵을 호텔이 어떤 모습인지 그런 거다 찾아봤거든요. 아, 얘기 들으니까 또막 가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네요. 자,
1: 네.
0: 음악 한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포틀랜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뭐 들을까요?
1: 예, 너무도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죠. 포틀랜드가 낳은 우리의 전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0: 아이고.
1: 그래서 더 안타깝고 더 손이 많이 가는 뮤지션입니다. 엘리어 스미스의 노래 들어볼게요. 노래 제목은 더 비기스트 라이라는 곡입니다.
0: 네. 가수 이소라 씨도 엘리어 스미스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 네, 정서가 비슷해요.
0: 그래서
1: 슬프잖아요.
0: 엘리어 스미스 곡 같은 거 만들어 달라고 제가 오다 받고
1: 만든 게
0: 만든 곡이 트랙
1: 8번?
0: 7인가 8인가 좀 헷갈리네. 8, 8,
1: 88.
0: 8. 네. 이었습니다.
1: 네.
0: 자, 엘리어 스미스의 더 비기스트 라이 듣고 올게요.

0: 엘리엇 스미스의 The Biggest Lie. 포틀랜드 출신인가요? 엘리엇 스미스가?
1: 태어난 건 LA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사해서 나중에 후회까지는 전성기는 포틀랜드에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오,
0: 예술가들을 불러 모으는 도시가 바로 포틀랜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코너 미국 오레건주 최대 도시 포틀랜드를 함께 걷고 있습니다. 포틀랜드가 미국 서해안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라고 해도 되겠죠?
1: 네, 그렇죠.
0: 예, 뭐 시애틀보다도 더 북쪽이니까요.
1: 시애틀하고 1시간 차이밖에 안 나. 1시간 거리예요.
0: 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캐나다 되는 거고.
1: 캐나다 되고 그다음에 네. 또 옆으로 가면 올림푸스.
0: 올림푸스?
1: 예, 네, 라는 지역이 있어요.
0: 지역 있어요?
1: 오. 거기가 이제 커트 코베인 뭐 이렇게 나.
0: 아.
1: 그 1집 네버마인드 1집이 아니고 2집 네버마인드 네. 녹음하는데 다 있고 그래요.
0: 우와. 그런데도 다 가보셨겠네요.
1: 안 갔죠.
0: 왜요?
1: 그때는 몰랐거든요.
0: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1: 아, 왜냐하면 제가 여행 그 가이드북을 안 가지고 댕겨서
0: 그때 몰랐으니까. 네.
1: 저 그런 게 되게 그런 거 되게 많아요.
0: 이 방금 이 멘트 티키타카는 네. 거의 그 결혼식에 연예인 네. 결혼식에 왜 안 왔냐고 하니까 네.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했던 어떤 개그맨 분 네. 그 일화를 떠올리게 만드네요. 네, 좋습니다.
1: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포틀랜드 그런데 왜 가신 거예요?
1: 아, 제가 이제 그 당시 좀 책을 많이 파는 기대주 작가였거든요.
0: 예.
1: 그래서 새 책 준비하려고
0: 야.
1: 야, 이 책은 좀 약간 좀 오가닉 하면서 그런 좀 자연주의적인 책을 쓰고 싶어서 고른 곳이 포틀랜드였습니다.
0: 우와.
1: 그래서 3개월 있었습니다.
0: 작업을 하셨겠네요. 그럼
1: 네, 네. 매일매일 카페 가서 작업하고 와. 가끔은 그 공공도서관에 가가지고도 있었습니다.
0: 3개월 정도 뭐 같은 카페를 내리갔다고는 뭐 볼 수 없겠지만
1: 같은 내리갔습니다. 카페를
0: 그래요?
1: 네.
0: 오늘 많이 틀리네. 네. 그래서 가면 그 카페 주인도 당연히 알아볼 거고 네. 그래서 생기는 또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워낙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아, 저 사람도 관광 왔다가 이제 금방 가겠지 하는데 매일 오는 거예요.
0: 매일 가는 거야.
1: 어. 네. 제가 거기 카페가 7시에 문을 열거든요.
0: 네.
1: 그럼 제가 9시쯤 간단 말이에요. 그럼 9시에 가가지고 한 1시까지 있어요.
0: 오.
1: 커피 두 잔 정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글 쓰고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했거든요. 오전에 가는 카페, 오후에 가는 카페가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0: 근데 네. 카페가 아무데나 툭 들어갔는데 혹은 뭐 어디 인터넷 검색해서 리뷰 보고 갔는데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2주 동안은 카페 찾는 기간이에요.
0: 그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1: 네.
0: 2주 정도 찾고 나머지 기간은 한 곳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1: 네, 두 군데로.
0: 오전 카페, 오후 카페.
1: 네.
0: 지금 서울에서도 오전 카페, 오후 카페 있으시잖아요.
1: 있죠. 네. 그래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3-4일 지나가기 시작하면 알아보고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왜 왔냐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커피 리필 안 해주거든요.
0: 예.
1: 리필도 해주고
0: 무료 리필.
1: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흘러나오는 음악 너무 좋다고 이런 음악 좋아한다 그러면 신나가지고 집에 있는 LP도 가져와서 LP로 틀어주고.
0: 와. 네. 그래서 아 진짜 되게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런 네. 일화를 들으면
1: 네.
0: LP를 틀 수 있는 카페.
1: 네.
0: 서울에 거의 없잖아요.
1: 그래서 저도 이제 여가 시간이 있거든요. 여가 시간에는 또 포틀랜드가 그런 레코드 그런 음반샵이 많아서 자주 가서 구경하거든요.
0: 예.
1: 그럼 사온 거 꼭 가져가서 나 이거 샀어 그러면 들려주고. 왜냐면 저는 이제 여행 중이라 턴테이블이 없잖아요.
0: 없으니까요.
1: 그렇게 하고 그다음 주말에는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캠핑 가고.
0: 와, 캠핑도 좋았겠다.
1: 거기 포틀랜드가 캠핑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0: 아,
1: 오리건이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리건에 진짜 유진이라는 대학도

0: 도시가 있거든요.
1: 네.
0: 거기를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게리 스나이더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거기 출신이래요.
1: 오.
0: 그래서 너바나가 네버마인드 앨범 녹음한 곳은 몰랐는데
1: 올림푸스? 네, 거기는 몰랐으나
0: 예. 네, 그 유진이라는 곳은 알아가지고 찾아간 적 있어요.
1: 오.
0: 그 시인은 보지 못했죠, 물론.
1: 그러니까요.
0: 그 시에 등장하는 그 가수원이 있어요.
1: 어.
0: 그 가수원 갔어요.
1: 와.
0: 근데 가수원을 갔긴 하지만 아시죠? 미국 가수원 장난 아닌 거. 한 몇만 평 되잖아요. 뭐 비행기로
1: 무슨 과일이 열려?
0: 사과.
1: 와. 네.
0: 오리건이 사과가 유명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갔던 기억이 나서 참 좋았네요.
1: 그렇군요. 뭐 그 외에도 또 기억에 남는 공간이 있을까요? 카페 혹은 뭐 서점이나 음반 가게 등등.
0: 뭐 당연히 항상 가는데요. 저는 진짜 좋아했던 곳 중 하나가 주말마다 열리는 로컬 마켓이 있어요.
1: 와, 오가닉 푸드 막 팔고 막 이런 데인가요?
0: 그렇다기보다는 주변이 오리건이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곳이에요. 뭐 네. 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채소라든가 과일을 많이 재배하는 곳이거든요.
1: 오.
0: 그래서 자신들이 키운 과일들을 농부들이나 가족들이 가져와서 뭐 직접 만든 레모네이드,
1: 와.
0: 잼 막 이런 것들 와서 팔거든요.
1: 그런 거 통도 되게 예쁘잖아요.
0: 네, 맞아요.
1: 직접 손글씨로 써서 이렇게 라벨 네. 붙인 경우도 있고.
0: 그래서 그 마켓 다니면서 구경하거나 뭐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진짜 스몰 토킹이라고 하죠. 그걸 되게 잘 해요. 잘 받아주고 잘 걸기도 해요.
1: 야.
0: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강국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말이 중국 사람 아니냐,
1: 일본 사람
0: 일본
1: 아니냐,
0: 이런 거 물어보면
1: 한국은 어디 붙은 나라냐.
0: 근데 그런 걸 묻지 않아요.
1: 오, 실제로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게 네. 예에는
0: 네. 그 점이 참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물어봐요. 여행 왔어. 넌 여기가 정말 이 도시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생선 작가와 함께 포틀랜드 미국 북서부에 있는 도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또 뭐 혹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추억을 남겼다 더 하실 얘기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여행자다 보니까 돈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1: 예.
0: 사실 돈은 좀 있었는데 여행 갈 때는 항상 좀 넉넉하지 않게 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자전거를 한 대 샀었어요. 중고 자전거를.
1: 자전거의 도시에서.
0: 네. 자전거를 샀는데 근데 저 이제 자전거 가게 가서 자전거 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너 여행자인데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얼마나 머물 거냐 해서 내가 한 3개월 머물 건데 자전거를 샀는데 되게 싼 자전거였어요. 한 100불도 안 했던 자전거인데 그 사람이 딱 그랬어요. 뭐 자전거 여기서는 어디다 해야 되고 이런 걸 알려주면서 너 돌아갈 때 다시 가져오면 내가 다시 100불 줄게라고 얘기했어요.
1: 와, 아, 산 가격에?
0: 네.
1: 와.
0: 그냥 내가 이거 빌려주는 거야. 이렇게.
1: 장사 속이 느껴지지 않네요 전혀.
0: 네. 그래서 내가 왜?라고 얘기했더니.
1: 아, 도시 분위기 좋다.
0: 네. 내가 왜? 그랬더니 네. 너는 분명히 이 자전거를 타고 이 도시를 볼 거고 아름다움을 느낄 거고 너는 그리고 정말 포틀랜드를 자전거를 타고 보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1: 와.
0: 그러면서
1: 감동적이다.
0: 하는 건데 그렇게 봐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우니까 그냥 내가 빌려주는 셈 치는데 그냥 이거는 해서 그 100불 받았어요 다시.
1: 이야.
0: 그래서 그 100불을 가지고 제가 LP랑
1: 사서
0: 음료수 사가지고 선물했어요.
1: 아.
0: 100불어치는 아니었지만.
1: 아름답다. 네. 그런 야 이게 우리 보통 도시에 대해서 알아갈 때 뭐
0: 네.
1: 인구는 얼마고 뭐 경제 규모는 어떻고 뭐 그런 걸 보잖아요.
0: 네.
1: 와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에피소드 속에서 그 도시의 숨결이 느껴지네요.
0: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포틀랜드는 그 사과폰 소비세만 없는 게 아니고 이 자전거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1: 넉넉히
0: 이심이 있어
1: 넉넉한
0: 도시야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쇼핑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1: 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또 가보고 싶네요. 자 여러분도 그러시죠? 포틀랜드 이야기 오늘 생선 작가와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가지고 오신 노래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 할게요. 어떤 거 들을까요?
0: 예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팀이 유럽 팀인 줄 알았는데 제가
1: 유럽 팀인 줄 알았어요.
0: 그래서 찾아보니까 포틀랜드 팀이더라고요. 핑크 오. 마티니라는 팀입니다.
1: 왜냐면 핑크 마티니가 뭐 불어로 된 노래, 스페인어로 된 노래 네, 이런 맞아요. 거 많이 부르니까요.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 밴드인 줄 알았는데.
0: 그러니까 칠한 음악이라고 하죠. 편안한 음악을 하는.

0: 했던데요.
1: 예.
0: 노래는 Hey Eugene이라는 곡이거든요.
1: 어, 아까 유진이라는 도시 갔다 오셨다면서요.
0: 네. 근데 그 유진이기도 하지만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요.
1: 실제로 존재한 사람인가요?
0: 네. 이 핑크 마티니의 멤버의 그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받았던 편지? 오. 연애 편지를 노래 가사로 한 거래요.
1: 아, 진짜요?
0: 그래서 아, 할머니다, 할머니.
1: 할머니가
0: 그래서 앨범 커버도 할머니의 젊었을 적 사진으로 했어요.
1: 그 이 유진이라는 사람이 남자네요?
0: 예. 네.
1: 오. 그러니까
0: 아, 편지 노래 내용이 가사가 어땠을까? 유진, 너 나 기억해? 우리 어디서 만났어? 그래서 오. 그 첫사랑을 찾는 내용이래요.
1: 이야.
0: 그 당시에.
1: 아, 네가 연락한다면서. 네. 왜 연락 없는 거야? 나 기억하는 거지. 뭐 이런 건가요?
0: 확실히 전 세계의 문제는 남자입니다.
1: 네. 유진 씨, 이 방송 듣고 계시나요? 네. 많은 잘못하셨네요.
0: 네.
1: 자, 핑크 마티니의 헤이 유진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생선 작가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핑크 마티니의 Hey Eugene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충선의 피리로 피리 시나이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 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감겨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려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남도 전통예술의 진짜 매력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는 8월 선릉아트홀에선 2016 남도 명인예학당 순회특강 인 서울이 진행됩니다. 이번 특강은요, 진도군과 진도군 문화도시센터가 주최하고 선릉아트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남도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명인들이 직접 서울을 찾아 전통예술 전공자와 예술인들을 만나는 특별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과목별로 모두 4차례씩 수업이 진행되고요. 남도 잡가 보유자 강송대, 국가무형유산 진도 식김구 전승교육사 송순단, 국가무형유산 진도 식김구 보유자 박병원, 진도 북놀이 보유자 김병천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인들이 직접 강사로 나섭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강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는 9월에는요, 진도 현지에서 오픈 마스터 클래스와 성과 공유회도 마련돼 서울에서 배운 수강생들이 다시 진도를 찾아 교류를 이어가는데요. 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며 전통 예술을 함께 이어간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합니다. 수강 신청과 자세한 일정은 설릉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우리나라를 여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선 국악관현악단 결의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가 펼쳐집니다. 지도는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긴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품고 있죠.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 곳곳의 산과 강, 자연이 품은 아름다움을 국악관현악의 선율로 그려내는 특별한 음악여행인데요. 국악관현악단 결은요, 지난 2022년 서울 수도권의 젊은 국악인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단체로 이번 공연에선 예술감독 겸 지휘자 이호성이 무대를 이끌고 소리꾼 서희철이 해설을 맡아 곡에 담긴 이야기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무대엔 모두 4편의 국악관현악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한강의 시작점을 그린 박한규 작곡의 두물머리 환상곡, 웅장한 바위산의 기상을 담은 임희선 작곡의 북한산, 우리나라 세 번째로 긴 금강의 힘찬 물줄기를 표현한 이정호 작곡의 역동의 강, 그리고 한국의 산이 지닌 깊고 넉넉한 정서를 담아 국악관현악의 대표 명곡으로 사랑받는 김대성 작곡의 청산까지 각기 다른 풍경과 이야기가 아름다운 선율로 피어납니다. 익숙한 지명을 음악으로 만난다는 것도 색다른 재미인데요. 국악관현악단 결의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 음악을 따라 강을 걷고 산을 오르며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8월 중순, 전통의 깊이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판소리 완창 무대와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창작 국악 무대가 차례로 관객을 찾아갑니다. 먼저 8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소리꾼 김기진의 정광숫제 수군가 완창 발표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김기진 소리꾼이 처음 선보이는 완창 무대인데요. 김기진은 음악그룹 험 활동으로 KBS 국악대경연 성악부문 금상, 제29회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 일반부 대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요. 이번 무대에선 정광숙제 수군가를 선보입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8월

0: 13일 목요일 오후 7시 창작 전악사 옴니움의 창작 연주회 놀놀이입니다. 창작 전악사 옴니움은 과거의 전통과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국악 창작을 고민하는 국악 작곡가들의 모임인데요. 이번 첫 번째 공연에선 우리 전통의 핵심 키워드인 놀이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음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두 공연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참 태양이 뜨거운 무렵, 가을 느낌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가을이 섰다 하고 어김없이 찾아온 절기, 바로 오늘 절기상 입추입니다. 입추부터 11월 7일의 입동까지를 우리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아직 말복도 오지 않았고요. 연일 최고 온도를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너무도 뜨겁고 더운 즈음이지만 그래도 절기상 입추라고 하니 마음 한편은 조금의 가을 느낌도 있습니다. 가을이 서는 날 입추절기, 우리에게 잊지 못할 뜨거운 날씨의 기억을 확실히 심어주고 있네요. 오늘의 산책길 첫 곡은 남창가곡 들으며 시작합니다. 남창가곡 우조 우편 봉황대상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입니다.